0: C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7월 6일 월요일 한 주의 시작이 또 됐네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잭잭 첫 곡으로요. BTS의 다이너마이트 띄워드렸습니다. 자, 악보의 도돌이표가 등장을 해서 이미 지나왔던 곳으로 되돌아갈 때 분명히 같은 멜로디를 부르는 거지만 조금 더 부드럽고 매끄럽게 불러낼 수 있죠. 집안일도 그렇고요. 네, 매일 똑같은 출근길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흔히 바위를 굴리면서 언덕을 오르는 시지프스의 비유를 하기도 하는데 이게 그냥 마냥 헛된 일만도 아닐 거예요. 그죠? 반복해서 바위를 굴리는 동안 시지프스는 점점 더 근육형 인간으로 변했을 테니까 말이죠. 또다시 반복되는 정말 변함없는 일상이지만 그 반복 속에서 새로운 뭔가를 발견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월요일을 또 한번 시작해보죠. 자,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서울 경기 98.1MHz C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시작했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4: 경리나라.
5: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7: 메디힐 토너 패드.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9: 휴레카.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랭카의 The Show 그리고 도로시님께서 신청하신 곡 모카의 해피 이렇게 두 곡 이어서 듣고 오셨습니다. 도로시님께서 누가 월요일 아니랄까 봐 오늘 아침은 눈이 안 떠져서 혼났네요. 언넌 정신 챙기고 상전 등교시키고 나니 이 시간 이제야 정신이 좀 듭니다. 그렇죠? 매주 주중에는 눈이 잘 안 떠지죠. 월요일은 더더욱이 안 떠지는 날인데 그래도 우리 상전들 예 학교 보내고 그래야 되느라 몸이 기억해서 눈이 떠지는 건데 자 우리 상전은 등교 잘하셨나요? 상전 너무 입에 착 붙는 거 아니야? 마마 등교하실 시간이 옵니다 마마 2696님 둘째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엄마 나 아파 하는데 목이 쉬어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병원에 얼른 달려갔는데 다행히 열도 안 나고 목이 붓지는 않았다길래 약 먹이고 혼자 집에 두고 알바 갑니다. 신난 표정 보니까 반쯤 꾀병 같기도 하고 크려고 그러는 거겠죠? 언능 낫자? 오늘도 화이팅 하셨어요. 일종의 냉방병일 수도 있겠구나 싶기도 해요. 이제 에어컨 바람을 너무 많이 쬐거나 선풍기 바람을 다이렉트로 쬐면 이렇게 목이 좀 너무 건조해져서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니까 요 녀석 꾀병 부릴 줄 알아가는 걸 보니 어른이 되어가고 있구나. 오늘은 저녁에 집에서 맛있는 거 먹어야겠네요. 그죠? 가레스 게이츠의 Any One of Us 그리고 라이트하우스 패밀리의 하이 이렇게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21살의 나이에 이스라엘 스쿼시 선수권 대회에서 최연소 챔피언이 된 사람이 있었다. 우승하는 순간 가슴이 벅차도록 행복했지만 3시간이 지나자 행복감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렸다. 국내 대회 1등은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닌 것 같았다. 다음날 그는 세계 챔피언이 되기 위해 영국으로 떠났다. 한시도 쉬지 않고 고된 훈련을 거듭한 끝에 1년 만에 청소년 메이저 대회의 결승전에 오를 수 있었다. 헌데 실수하면 안 된다는 불안감에 시달린 나머지 갑자기 온몸에 쥐가 났고 그 바람에 눈앞에서 1등을 놓치고 말았다. 게다가 1년 가까이 몸을 혹사시킨 탓에 스쿼시마저 그만두어야 했다. 운동을 포기하고 대학에 들어간 뒤에도 그의 완벽주의 성향은 변하지 않았다. 모든 리포트와 시험에서 완벽한 점수를 받아야 했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일 밤을 새우다시피 했다. 그 결과 그는 항상 최고점을 받았지만 불행했고 나중에는 공부 자체를 싫어하게 되었다. 자신의 경험담을 토대로 긍정 심리학을 연구한 그는 심리학과 교수가 되어 학생들에게 이렇게 조언한다. 자신처럼 불행한 완벽주의자로 살지 말라고. 실패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는 완벽주의자들은 사는 재미를 모른다. 매일같이 높은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오늘을 다 바치기 때문이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 완벽한 준비를 꿈꾸지만 그럴수록 준비 목록은 점점 늘어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느라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한다. 계속 준비만 하다가 인생을 다 보내는 것이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한다. 그 모든 위험성을 예측하고 예방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다리는 완벽한 순간은 언제일까? 삶에는 늘 빈 구석이 있기 마련이고 그 빈 구석을 채우는 재미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준비가 좀 덜 되어 있으면 어떤가? 그 모든 순간이 결정적인 순간인 것을.

아침에 읽는 편지, 오늘은 김해남 에세이.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중에서 일부 읽어드렸습니다. 여기에는 마흔이 된 당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이라는 부제가 적혀있기도 해요. 이어서 들으신 곡은 태양의 Live Fast, Die Slow 였습니다. 이 책을 쓴 작가는 30년 동안 정신분석 전문의로 일해온 사람인데 43살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다고 하죠. 한동안 침대에 누워서 불행을 원망하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치되기만을 기다리느라 현재를 망치는 것보다는 병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진료와 강의도 계속하고 아이들을 보살피다 보니 부족한 대로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었고 마냥 불행하지만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책 표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하나의 문이 열린다. 그러니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그냥 재미있게 살아라. 고지에 올라보지 못했던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얘기죠. 살아보니 그렇더라. 그냥 재밌게 살아라. 맞아요.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읽는 편지, 오늘은 정신분석 전문의 김해남 에세이.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중에서 일부 묵직하게 읽어드렸습니다.

Van Halen의 Can't Stop Loving You 읽어드렸습니다. 들려드렸습니다. 희용우님. 군대 간 아들이 훈련소 퇴소 앞두고 외출 나와서 가족 사진 찍으러 갑니다. 한 달 만에 눈빛이 많이 달라진 것 같네요. 그 눈빛에서 무엇을 읽으셨나요? 더욱 남자스러움을 읽으셨나요? 아니면은 애국의 눈빛을 읽으셨나요? 아니면은 살이 좀 빠져서 날카로워진 아들의 그런 모습을 읽으셨나요? 정말 격하게 집에 가고 싶다 라는 눈빛은 아니었을까요? 그래도 그 눈빛이 마음에 드셨죠? 또렷하니 반짝반짝거리면서 뭔가 빠듯빠듯해 보이는 그 눈빛. 그렇습니다. 체질 아닐까요? 체질? 자, 우리 아들 다치지 말고 군대 잘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한 달 만에 그렇게 됐으니 그죠? 자, 서현진 유승우의 사랑이 뭔데, 유나의 말도 안 돼. 이렇게 두 곡 듣고 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 넌 나의 작은 아기새. 아기새가 되고 싶다고요? 최성곤 아니 추원곤이 DJ로 있는 그대 창가의 알렉스로 오세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당신은 나의 작은 아기새? 네가 좋아. 아이 좋아.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스베스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Guns N' Roses의 Sweet Child of Mine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곡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인사드리고요. 2부에 돌아옵니다.

0: CBS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시비에스 라디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경기도가 드릴게요.
3: 예술을 계속할 기회요?
2: 드릴게요.
4: 예술인 기회소득.
3: 창작에 몰두할 기회는요?
2: 드릴게요.
4: 예술인 기회소득.
3: 무대를 선보일 기회도요?
2: 당연히 드립니다.
4: 예술인 기회소득.
2: 당신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경기도가 드립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4: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2: 기회가 예술이 되고 문화가 일상이 되는 세상, 경기도.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한국일보 제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7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0: 1회로 지난달 29일에서 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0.5%포인트 오른 47%로 집계됐습니다. 부정평가는 49.2%로 전주 대비 0.3%포인트 낮아졌지만 여전히 오차 범위 내에서 긍정평가를 웃돌았습니다. 리얼미터는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가 지지율 반등에 긍정적 신호로 작용했다면서도 주가 급락과 고환율 등 체감경기 악재가 이어지면서 상승폭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오늘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6.3 지방선거 전후로 접수된 징계에 대해 심의합니다. 당내에서는 징계 대상으로 우선 선거를 앞두고 지난 3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대구 일정에 동행한 진종호, 배현진, 우재준, 박정훈 등 친한계 의원들이 거론됩니다. 또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공개 촉구한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 오세훈 서울시장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김재섭 의원 등의 징계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윤리위에는 현역 의원들을 비롯한 수십 명에 대한 징계 요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독립 250주년 기념일 행사가 폭풍으로 취소됐다가 자신의 결정으로 재개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독립기념일 당일 저녁에 워싱턴 DC 내셔널몰 일대에 42만여 명의 인파가 모였다가 악천후로 행사가 취소되면서 대피했지만 자신이 그 결정을 뒤집으면서 15만 명이 돌아와 행사가 더 장관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김윤주였습니다.
1: CBS
2: 1분 기상정보입니다. 오늘 장마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부터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이맘때보다 높아 서울은 26도 가까운 기온인데요. 습도는 85%나 됩니다. 비는 내리더라도 오늘 한낮에는 어제와 비슷한 기온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 28도, 부산 29도 등 대부분 30도 안팎의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오늘부터 모레까지 전국적으로 비 예보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수도권 등 일부 중부지방은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 대부분 지방에는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6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고 호남지방은 최대 80mm까지 강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곳에 따라 천둥과 번개, 돌풍을 동반해 장대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3: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4: 보르네오 원주민 출신의 가이드 베네딕트가 메란티 나무의 판근을 막대기로 힘껏 내리치는 소리입니다. 원주민들은 길을 잃었을 때 나무를 두드려 동료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립니다. 판근은 땅 위로 노출된 나무의 넓은 뿌리를 일컫습니다. 사람 키만한 이 판근을 막대기로 치면 저주파 진동이 발생해 사람의 목소리보다 더 멀리 전달되지요. 인간은 오래전부터 자연이 만들어 놓은 구조를 이용해 서로 소통해 왔습니다. 보르네오 원주민들에게 거대한 나무의 판근은 숲속의 이정표이자 북이었고 자연이 선물한 통신 장치였습니다.
5: 우리 마음 속에 평화가 없다면 세상에도 평화는 없습니다. 비폭력주의자 간디의 말이었습니다.
6: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SBS 라디오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시작했군요. 2부 첫 곡으로 god의 길 5759님께서 신청하신 곡 예, 띄워드렸습니다. 자, 2부를 시작했으니 선물을 나눠드려야지요. 베스트엠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레트로 감성 레시피, 알렉스의 수프레딩군 고기, 그리고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등 교환해서 드실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응원 프로젝트 짹짹 쿠폰 가맹점. 가맹점 리스트는 홈페이지 포토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인별그램에서도 가맹점 상호화 위치 할인 내역 보실 수 있습니다. 인별그램 주소는 레인보우 상담 공지란에 안내가 되어 있죠. 가맹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지역과 상호명, 혜택 내용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검토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점 다녀오시면 인증문자 꼭 남겨주세요. 저희가 감사의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무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광고 듣고 와야겠죠?

0: 북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4: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5: 슈가버블,
4: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3: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베스타.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골뱅이,
1: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3: AI가 다 해줘.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트로이 시반의 Youth 그리고 The Chainsmoker featuring Halsey의 Closer 듣고 오셨습니다. 요거는 스콘님께서 신청하신 곡이었네요. 음악은 마음의 안식처님. RD 어젯밤에 강화

가서 새우를 잡아왔습니다. 수염을 잘라서 삶은 다음 건조기에 널어놨는데 보기만 해도 든든하네요 하셨어요. 이렇게 큰 새우면은 약간 쪄가지고 이렇게 초장 탁 찍어서 바로 먹는 게 오히려 더 맛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작은 애들인가? 국물용으로 쓰시려고 그러시는 건가? 그러게 새우도 종류가 많아서 뭐 안면도 이런 데 가가지고 꽃 소금 이렇게 쫙 위에다 뿌려가지고 새우 살아있는 새우 닭찜통에 넣어서 아이고 와 저는 정말 제 위장은 거짓말 못하는 것 같아요. 바로 꼬르륵 소리를 그냥 김한수님 지난주에 딸을 시집 보내고 아침에 딸아이 빈방을 보면서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출근 시간 맞춰서 딸아이 깨우는 게 저의 아침 루틴이었는데 할 일이 없어져서 너무 허전하네요. 라디오 들으면서 마음을 다독여 봅니다. 아니, 다독일 게 뭐가 있나요? 이제 정말 해방이잖아요. 예. 내 인생 독립 만세. 네, 외치시고 이제 아침 이 시간에 어디에 가서 어떤 커뮤니티 센터에서 어떤 활동을 할지를 즐겁게 고민해 보셔야죠. 수영 다니실까요? 수영? 수영도 괜찮고. 아니면 아침에 그 GX 같은 것도 많이 있고 운동도 괜찮고 아니면 등산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이참에 어차피 잠깐 쉬는 타임이니까 우리 뭐 가족들, 남은 가족들과 뭐 사랑하는 이들과 여행을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우, 그냥 할게 널렸다. 예. 네. 뭘 마음을 다독이고 그러십니까? 지금까지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자, 결혼 축하드리고요. 네. 조금 허전한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이제 앞으로, 네, 본인의 삶을 어떻게 사셔야 될지 행복한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Lady Gaga의 The Edge of Glory, 그리고 Kelly Clarkson의 My Life Would Suck Without You. 이렇게 두곡 듣고 옵니다.

S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함께 계시고요. 별의 I think I 듣고 오셨습니다. 체리체리님, 알디 딸아이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그동안 공부하느라고 고생했는데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어요. 시험 끝나면 실컷 놀게 해줘야지요. 요즘은 뭐 기말고사, 무슨 고사, 무슨 고사 해가지고 참 시험 많아요, 그죠? 여름방학도 여름방학답게, 겨울방학도 겨울방학답게 이렇게 쉬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결과가 좋든 안 좋든 잠깐은 또 실컷 놀게 해 주셔야죠. 여름님, 아이가 버스 환승하고 등교하는데 버스 기사님이 신호등 기다려주시고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전국의 버스 기사님들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세요. 화이팅 하셨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또 직접 메시지를. 저희 라디오 들어주시는 우리 기사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 이렇게 어머님께서 직접 이렇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기사님들 잘 들으셨죠? 네, 오늘도 안전운전 잘 해주시고요. 네, 늘 감사드립니다. 화이팅 해주십시오. 더너츠의 사랑의 바보, 토이의 좋은 사람, 요거는 소소한 행복님께서 신청하신 곡 띄워드립니다.

저희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이제 깜짝 선물로 양말 선물을 보내드렸습니다. 그 양말 위에 남들 놀 때 일하면 두 배 번다 라고 저희가 이제 그 문구를 찍어서 보내드렸는데 너무너무 좋아하셨더랬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반응 좀 읽어볼까요? 최성경님, 안녕하세요. 렉스 형님, 양말 선물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저희 집 갑으로 삼을까봐요. 농부인 저는 요즘이 제일 바쁜 때라서 남들 쉴 때 확실히 많이 일하고 있으니 올해 수확을 기대해 볼까 합니다. 그대 창가도 더더욱 번창하시길 바랄게요 하셨습니다. 양말이 제 주인을 잘 찾아갔군요. 정말 남들 놀 때 놀지 못하고 일해야 되는, 그죠? 그리고 또 스칼렛님께서도 저는 양말을 액자에 넣어놓고 맨날 만세 삼창할 거예요. 왜요? 그럴 일은 아닌데. 그 양말을 매일같이 신지 못하겠다, 너무 아까워서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근데 고를 때 신는 것보다는 내가 오늘도 일해야 돼? 아, 억울해. 남들 쉬는데 왜 나만 일해야 돼? 요럴 때 꺼내서 신는 겁니다. 요럴 때 꺼내서 딱 신으면 약간 마치 마법의 양말, 마법의 신발, 빨간 구두, 뭐 약간 좀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아, 너무 일 가기 싫은데, 아, 너무 힘든데. 서장을 딱 열었는데 그 양말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거야. 그럼 그거 딱 신고 파이팅 넘치게, 그래, 난 오늘 두 배 돈 벌러 간다 라는 마음으로 고를 때 신는 거예요. 액자에다 넣어놓고 만세삼창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니 저도 참 기분이 좋네요. 나탈리아 임브루글리아의 Torn, 그리고 Sixpence None the Richer의 There She Goes 듣고 옵니다.

S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마칠 시간입니다. 자, 11시 5분부터 백원경의 랄랄라 이어집니다. 많이 청취해 주시고요. UB40의 Can't Help Falling in Love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

0: CBS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카. 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왕타 칫솔.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 시원해.
3: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세계 초일류 글로벌 도시구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 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 지식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 국제도시는 항공 물류 중심 복합 매적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 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는 미래가 찾아오는 눈부신 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5: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6: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5: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7: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8: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 제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송파구는 물론 강남구와 서초구에 이어 오늘은 동작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를 소환하는 등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다른 자치구로 조사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인지한 시점과 이후 대응 과정 전반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편 합수본은 선관위 채용 비리 사건과 허위 예산 요구서 작성 사건도 수원지검에서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원이 오늘 선거관리 부실로 6.3 지방선거 국민참정권 침해

0: 사태를 촉발한 선관위를 대상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실태 감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1단계 감사는 우선 오늘부터 오는 24일까지 중앙선관위와 서울, 경기, 부산 지역 선관위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후 이를 토대로 한 2단계 감사도 2주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 최대한 속도를 내 가급적 10월 이전에 결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란 전쟁 후 담합을 통해 유가를 폭등시킨 혐의를 받는 국내 정유사와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오늘 HD 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 GS칼텍스, S오일 등 정유 4사를 비롯해 관련자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HD 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직접 담합 규모는 14조 2천억 원이며 GS칼텍스와 S오일이 이들의 담합 가격을 참고해 인상한 것까지 감안하면 모두 26조 원 상당의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첫날을 맞은 오늘 원화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출발점이라면서 한국 자본시장과 원화의 매력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존의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였던 원달러 거래 시간은 오늘부터 24시간 가동체제로 바뀌어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중단 없이 운영됩니다. 구 부총리는 내년 1월로 예정된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 운영 등 다른 외환시장 개혁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자리를 승계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부친의 장례식에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건강 이상설이 증폭되는 것은 물론 권력 장악력을 둘러싼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현지시간 5일 테헤란에서 열린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 기도에는 차남인 모즈타바를 제외한 세 아들만 참여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모즈타바가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암살 시도를 우려해 공개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베네수엘라 강진 발생 11일째를 맞아 현지 대응의 무게중심이 생존자 수색에서 잔해 제거와 시신 수습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당국은 현지 시간 5일 수도 카라카스 인근 최대 피해 지역인 라과라이주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희생자 시신 150여 구를 개별 묘지에 안장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8도입니다. CBS 뉴스 이봉규였습니다.
1: CBS 올해는 슈퍼 엘니뇨가 다가오고 있다는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엘니뇨는 전 세계적인 극한 기상과 식량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어 염려되는데요. 바다의 불편한 진실의 저자 이나대 김태원 교수는 지난해 노벨 화학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 COF, MOF라는 물질입니다. 이 특징 중에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를 빠르게 흡착을 해서 가두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1: 그런 물질이 있다면 얼른 쓰고 싶은데요. 너무 비싸지 않을까요?
2: 지금 주목해야 될 점이 저는 갯벌을 들 수가 있겠는데 갯벌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블루카본의 역할을 하거든요. 제가 실제로 계산을 해봤어요. 인공지능을 가지고 MOF, COF로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때 킬로그램당 500불 정도의 가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산화탄소를 갯벌이 흡수하기 위해서 가격이 얼마나 필요할까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 3조 7천억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물질을 자연상에 그대로 두고 갯벌이 이산화탄소 포집을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1: 갯벌을 구하는 것이 생명과 우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백원경의 랄랄라 백원경입니다. 혈액형으로 MBTI로도 사람을 딱 나누긴 어렵죠. 말 없는 외향인, 수다스러운 내성인, 속 깊은 아이, 철없는 어른. 사람은 늘 예상 밖의 모습을 보여주니까요. 가끔은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뜻밖의 배려에 감동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사람을 알아가는 사람 탐험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또 어떤 노래를 만나게 될까요? 기분 좋은 발견이 기다리는 한 시간. 백원경의 랄랄라 첫 곡. 비 오는 날 듣기 좋은 노래.

0: 에픽하이 비오는 날 듣기 좋은 노래.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누군가의 뜻밖의 면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런 놀라움 덕분에 오래된 친구 사이가 연인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가까웠던 사이가 멀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제가 출근할 때는 비가 많이 왔었는데 지금 또 좀 그쳤죠? 저는 원래 비 오는 날을 좋아하지 않았었거든요. 차 막히고 물 튀고 불편하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DJ가 되고 나서부터 이런 날씨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이 날씨의 매력을 알게 됐거든요. 확실히 비 오는 날 들으면 더 좋은 노래들이 있고요. 이런 날씨에는 음악의 결도 살아나고 감성도 살아나고 음악 감상하기 너무 좋잖아요. 이번 주 내내 비가 이어질 것 같은데 여러모로 불편한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 비 오는 날 듣기 좋은 노래 실컷 들으면서 이 날들을 같이 잘 지나보기로 해요. 비 오는 월요일 이야기 여러분이 계신 곳의 풍경, 마음 나눠주시고요. 듣기 좋은 노래도 보내주시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1212 샵 1212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100원의 이용료 있어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2: 우와,
1: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요즘 유산균 세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2: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 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사이버...

조규찬, 박선주, 소중한 너, 더 클래식, 여우야. 별해는 달토끼님. 이 노래는 언제 들어도 세련됐어요.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지 않네요. 덕분에 비 오는 오늘이 좋습니다. 비 오는 날 더 향긋해지는 커피도 한 잔 전할게요. 백원경의 랄랄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8885번님. 좋은 방송 잘 듣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참고로 제주도 날씨는 오늘이 햇살 좋아요. 그래요. 전국적으로 비가 오는 줄 알았는데 제주도는 햇살이 쨍쨍이군요. 냥코님, 방금 비 오다가 또 그쳤습니다. 갑자기 햇빛이 쨍쨍이네요. 쓰레기 분리수거 다녀와야 하는데 나가면 그새 또 비가 올 것 같아서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여기 목동도 비가 그친 상태입니다. 퍼붓다가 해가 쨍쨍하고 요즘 비 올 때 좀 그런 것 같아요. 쭉 비가 올 것 같아서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푹 젖어보자 하고 비 노래 많이 준비했는데 살짝 산뜻하게 가야 할까요? 소소님, 비가 오락가락 저의 마음이 우울우울 월요일은 너무 힘들어요. 함께하는 노래가 기분 좋은 에너지를 전해드리면 좋겠습니다. 너의 시간님, 아이 키우다가 비 오는 날을 좋아하게 됐어요. 저희 아이에게는 비 오는 날은 달팽이를 찾으러 가는 날이거든요. 같이 화단 구석구석 들추며 달팽이 찾는 거 은근 동심으로 돌아간 듯 즐겁더라고요. 비 오는 날 감성 있는 노래도 좋긴 한데 살짝 울적해진 마음 업 시켜주는 노래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I've, I am.

샤이니, 세르라인, 앞서 들은 곡 아이브, 아이엠. 공기가 좀 뽀송뽀송해진 느낌 들지 않으세요? 목포도 햇살이 반짝 푹푹 찝니다. 해마루님 보내셨고, 아라도님, 비 올 것 같은 날씨예요. 수건을 빨아 널었는데 날씨가 이래서 뽀송뽀송 말리기는 포기해야 할 듯요. 날씨가 기분이 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이런 날씨엔 해가 나도 공기에 수분이 많아서 뽀송뽀송 잘 마르진 않죠. 빨래 말리기 참 어려운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0331번님, 서귀포는 흐리고 곧 쏟아질 듯요. 제주도 참 널쭈. 잉글리시맨인 뉴욕 들려주세요. 장수 프로를 기원하며 점점점. 그러게요. 제주도가 넓긴 넓네요. 아까는 해가 쨍쨍하다고 사연 주셨는데 서귀포는 흐리고 곧 비가 올 것 같군요. 그나저나 잉글리시맨인 뉴욕이 너무 잘 어울리는 날씨긴 한데 제가 들려드리긴 조금 어려워요. 랄랄라가 장수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가요 프로그램이라서요. 대신에 시원한 커피 한 잔 전해드리겠습니다. 2430번님, 저는 비 오는 날, 습한 날, 더운 날이 업무상 제일 힘든 날입니다. 비 맞으면서 납품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지만 랄랄라를 들으면 힘든 마음도 정화되는 것 같습니다. 응원의 마음 담아서 청하신 곡 전해드려요. 비스트, 비가 오는 날엔.

어찌 놈처럼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

단지 모르는 하루 해가 저물 때쯤 울리는 친구들의 전화 나오라고 하루 산 얘기 회사 얘기 새로 만난 여자들 데이트 얘기 웃긴 얘기 지나치는 여자들 바라보기 TV에 나오는 스포츠 경기에 목숨을 걸고 덤벼들면서 밥값 내기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른 채 떠들다 지쳐서 돌아오니 이런 어느새 새벽 2시 찾아야겠지 친구들이 오늘 했던 얘기 떠올리면 자꾸 웃음이 나와 웃으면서 누구

GOD 보통날 이소라 BTS 슈가가 함께한 신청곡. 오, 이 노래가 나오다니 감동이다. 막 듣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철이영이님. 이렇게 텔레파시가 통하는 방송 백원경의 랄랄라. 혹시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생각하셨을까요? 커피도 한 잔 드릴게요. 송아지님. 매일 이 시간 되면 작업장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반가운 목소리에 귀를 쫑긋 세우는 청취자입니다. 저희는 지금 먼지 하나 허용되지 않는 고요한 청정실 안에서 하얀 가운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맞춰 입고 열심히 의료기기를 조립하고 포장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환자분들의 건강과 소중한 생명에 직결되는 제품을 만드는 일이다 보니 저희의 손끝에는 늘 팽팽한 긴장감, 막중한 책임감이 서려 있습니다. 온 신경을 집중해서 눈도 침침하고 어깨가 뻐근할 때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원경님의 다정한 목소리, 좋은 음악이 저희에게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위로가 되어줍니다. 이렇게 자세히 사연 보내주시니까 정말 가치 있는 느낌 드는 거 있죠. 하얀 가운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입고 계시다니까 너무 더우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함께하는 음악이 위로와 응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커피도 한 잔 전할게요. 제니1004님, 밝고 에너지 넘치는 고운 목소리에 오늘 하루도 힘차게 행복할 것 같아요.

이현우 비가 와요 같이 들었습니다. 시원한 비가 내리고 그쳐서 마음이 살랑살랑해집니다. 미니 미준이님, 비가 잠시 쉬는 광화문에서 듣고 있습니다. 스칼렛 두한스님 보내셨고요. 행복한 걸림, 비가 와서 운동 가기 싫은 거 다녀왔는데 지금은 비가 그쳤네요. 몸도 개운하고 가길 잘한 것 같아요. 랄랄라 들으면서 집 청소하고 있습니다. 다들 활기찬 월요일 랄랄라 들으면서 시작하자고요. 이게 늘 그렇죠. 운동 가기 전에는 무척 고민을 하는데 갔다 오면 언제나 잘했다 싶은 거. 일상의 기분 좋은 리듬 백원경의 랄랄라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할게요. 30년 전통 청정지역 강원도 속초에서 국내산 100% 재료를 사용하는 산대바람의 김치 드리고요.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우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순후 아토크림 모바일 음료 쿠폰을 드립니다.

0: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1: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2: 군인의 아내로 24년 차, 올해 초에 대전에서 경기도 양주로 이사 후 랄랄라 오랜만에 듣는데 그 사이 방장도 바뀌었네요. 원경님, 자주 올게요. 8854번님, 약속하신 거예요. 내일부터 청취율 조사가 시작됩니다. 혹시라도 전화를 받으시면 백원경의 랄랄라에서 힐링하고 있다고 꼭 얘기해 주세요. 랄랄라 오늘 마지막 곡 내일 어떻게 생각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웃으면서 다시 만나요. 약속.

0: CBS
1: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2: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1: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2: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4: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7: 경향신문제 휴 CBS 녹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첨단 산업 분야에서 구군이 걸린 총력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더 빠르냐에 따라 결판이 난다며 그야말로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기업이 투자와 현장에서 일하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걸림돌을 모두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행정 절차 지연으로 투자나 집행이 늦어지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는 10일 2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4조 2천억 원 규모로 미국 예탁증서 ADR을 나스닥에 상장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간 5일 이번 공모가 외국 기업의 첫 주식 매각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조달 자금을 국내 생산 공장 두 곳 신설과 첨단 장비 도입에 투입할 계획이며 경쟁사 삼성전자도 비슷한 규모의 증설에 나서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소집 요구로 7월 임시국회가 오늘 개회했지만 국민의힘이 원 구성에 반발하며 반쪽 국회로 출발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국회 의사일정 전면 거부 방침을 국민의 삶과 미래를 볼모로 한

0: 묵리라고 비판하며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야당과 상의 없이 11개 상임특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것을 독주로 규정하며 국회 일정 보이콧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오늘 광주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고 이재명 대표 시절의 유능한 민주당, 강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을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민주당은 지난 1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를 정당 지지와 선거 결과로 연결하지 못했다며 완벽한 당정 일치와 민생 실용 통합 노선만이 네 번의 민주정부에서 검증된 필승 노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창업은 줄고 오래 버틴 사업자가 폐업하면서 지난해 말 기준 가동사업자 증가율이 1.7%에 불과해 국세통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는 2005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신규 사업자가 전년보다 4.1% 줄어 5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며 2014년 이후 가장 적었던 게 주된 요인입니다. 전체 폐업자 가운데 5년 이상 버티다 폐업한 사업자는 3분의 1에 육박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20년 이상 영업해온 음식점도 2,800곳 가까이 문을 닫아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제는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판을 새로 짜야 한다며 산업 간 빗장을 과감히 열고 연구개발, 세제, 금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관련 전담반 2차 회의에서 체계적 발전 계획 수립, 칸막이를 허무는 통합적 거버넌스 등 산업 전반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이 필요하다며 과감한 규제 합리화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3도입니다. CBS 뉴스 이봉규였습니다.
1: CBS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 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 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2: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편하다, 눅눅하다, 꿉꿉하다, 끈적하다. 이번 한 주는 아무래도 이런 표현을 자주 쓰게 될 것 같죠? 날씨 지도에 해는 사라지고 한 주 내내 구름과 비만 가득한데요. 실제로 전국이 장마권에 접어들면서 주 중반까지 곳곳에 비가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더위보다 무서운 습도와의 싸움이 바야흐로 시작된 셈인데요. 덕분에 이맘때면 제습기나 탈취제 판매가 크게 늘어나고요. 항균 제품들이 큰 인기를 끈다고 하죠. 쾌적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습도 조절이 우선인 것처럼 궂은 날씨에도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하려면 나름의 노력이 필요한데요. 집중할 수 있는 취미, 보송보송한 음악, 내 입에 딱 맞는 커피 한 잔이 훌륭한 제습기가 돼줄 겁니다.

서환님, 아, 노래 느낌이요. 비온 뒤에 맑게 갠 풍경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상큼하고 풋풋하고 좋아요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7월 6일 월요일입니다. 7월 들어서 처음으로 맞는 월요일이죠. 유지수의 해피송 특곡은 카우세스의 The Rain, The Park and Other Things였습니다. 전국이 장마권에 접어들면서 그야말로 습도와의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비구름 때문에 해가 사라지고 일조량이 줄어들면서 기분이나 컨디션까지 다운될 때가 많다고 하죠. 야외 운동을 즐기는 분들은 비 소식 때문에 실내 운동으로 대체해야 하고 산책도 생략해야 될 텐데요. 실내에서라도 가벼운 스트레칭도 하고요. 기분 좋게 몰입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서 집중하는 것도 장마철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겠죠.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고요.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0: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 600.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 600.

0: 배우고 싶고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입니다.
1: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2: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BX 멤버십?
1: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2: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1: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4: TBX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7: 신축도
8: 리모델링도
9: 경동하우징
10: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11: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7: 신축도
8: 리모델링도
9: 경동하우징
1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13: 콜레스테롤

보석이님, 장마의 시작을 알리는 비가 오네요. 흐린 하늘이지만 좋은 음악 들으면서 모두 행복한 한 주 시작하세요. 하셨네요. 아, 이 장마철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좋은 음악, 맛있는 음식, 그리고 우리 보석이님 같은 보석 같은 마음이다 생각이 드네요. 고맙습니다. 피터 폴 앤 메리의 Gone the Rainbow였고요. 또 카펜터스의 Rainbow Connection까지 두 곡이었습니다. 1172님은 여수시 소호동 앞바다 풍경이 예뻐서 보냅니다. 지수님 반가워요 하셨는데 사진 잘 도착했습니다. 놀러 가신 건지 여행으로 가신 건지 아니면 그곳에 사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역시 여수도 쨍한 날씨는 아니고요. 살짝 흐린 날인데 이 고요한 풍경이 마음을 참 편안하게 하네요. 고맙습니다. 로하마음님은 오늘 같은 날 아침에 제습기 틀어놓고 출근해야 됩니다. 퇴근하고 돌아가면 약간의 뽀송뽀송한데요. 물통에 물이 차 있는 거 보면 아이가 엄청 신기해 하더라고요.

아이뿐만이 아닙니다. 어른들도 신기하지요. 아무튼 많이 습한 날이고 주말에도 와 이렇게 습할 수 있다고? 그 기온이 막 높은 건 아니었는데 엄청 습하더라고요. 로코홀릭님, 날씨가 변덕스럽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쏟아졌다가 흐렸다가 또 햇빛이 나다가. 지수님, 오늘은 파란 하늘에 구름기차가 지나가는 것 같은 하늘색 니트 입으셨네요 하셨는데 맞습니다. 자, 유지수의 햇빛송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로 만나고 있습니다. 준호맘님도 하늘색 니트가 여기는 물결치는 바다가 생각이 난다고 적어주셨고요. 은서님도 들어오셨고 또 주관적인 자기님은 오늘 지수님 의상이 맑게 갠 하늘색 같습니다. 보고 싶다 그런 하늘 하셨는데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아, 우리 그림자님, 지수님 토요일에도 뉴스 당직하시고 오늘은 샬씨 스디 스페셜 DJ 하시고 아유 다크서클 봐봐 하셨는데 아, 우리 그림자님 덕분에 오늘 샬씨 시간에도 아주 힘을 얻었고요. 그림자님 덕분에 또 눈 밑에 그림자가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보라 퀴즈 준비했습니다. 월요병을 잊게 하는 넌센스 아재 퀴즈 음악 듣고 풀어볼게요. 나일 호란이 노래합니다. This Town.

허니사랑님, 비 오는 날은 언제나 너무 힘들어요. 외근 영업직이라 비 맞으며 일하는데요. 몇십 년이 지나도 적응이 안 되네요. 하셨어요. 적응이 돼도 너무 슬플 것 같네요. 고생이 정말 많으시고 아무쪼록 안전한 하루 보내셨으면 합니다. 프리지아 1님. 기타 연주의 청아함에 기분이 맑아집니다 하셨는데 에드슈언이었죠. 테네리페 C였고요. 또 나일호란의 This Town이었습니다. 똥민짱님이 후덥지근한 날 보이는 라디오 좋습니다 하셨는데 이번 주 다음 주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우리 해피송은 그 기간 동안 2주 동안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겠습니다.

0: 드릴게요.
1: 자, 오늘은 넌센스 아재 퀴즈. 먼저 몸풀기 퀴즈입니다. 가수 비가 LA에 갈 것이다. 이것을 네 글자로 표현하면 무엇이죠? 가수 비가 LA에 갈 것이다. LA 갈 비? 아, 너무너무 아, 우리가 흡족해하는 아, 너무 좋은 단어네. LA 갈 비? 너는 정말 예쁘게 생겼구나. 이것을 네 글자로 하면 그걸 믿니? 어, 슬프네. 너는 정말 예쁜데? 이것을 네 글자로 하면 그걸 믿니? 한밤중에 술이 취해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자, 요거는 네 글자로 무엇일까요? 한밤중에 술이 취해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아빠인가? 아셨는데 아빠인가? 자, 넌센스 아재 퀴즈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 이것을 네 글자로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용이 하늘로 올라간다. 자, 네 글자로. 뭐 정답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닌 거 아시죠? 오늘 신박하고 기묘한 정답들 기다립니다.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네 글자로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신청곡과 함께 정답 알려주세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 네 글자로 전해주시죠. 자,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이어지는 곡은 블루 시스템이에요. Under My Skin.

라운맘님, 비 오는 날 기분이 업되게 신나는 노래 많이 부탁합니다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배드보이스 블루의 Gimme Gimme Your Loving, 블루 시스템의 Under My Skin이었습니다. 아원님이 어머 지수님이 하도 옷 얘기를 해서 보라에 안 들어오다가 듣고 있다 들어봤네요. 예쁜 하늘이 보입니다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자주 오세요. 보라도 자주 보시고. 자,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보이는 라디오 보라 퀴즈 풀고 있습니다. 넌센스 아재 퀴즈.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네 글자로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3282님 용이 주도? 5870님 복권 당첨. 9495님

용 나르샤 가라가라 잘 가라 용아 여의주는 뚝 하고 떨어뜨리고 가라 빈곤 시대에 좋은 살림에 보태스마 용이 가다가 다시 여의주 물로 내려오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마징가 부인님은 용비어촌 하셨고 초록보리 두유님은 혹시 세 글자로 하면 비상용일까요? 아 비상용 우리도 비상용 준비해놔야죠. 7921님은 용녀승천 아 요즘 날아가신다는 선우 용녀님 소환하는 겁니까? 피노키오님은 힌트 끝에 용이 들어가용 하셨는데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셨습니다. 자,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네 글자로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정답 하나만 있는 거 아닙니다. 신박한 정답들 기다립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보람님이 신청하셨고요. Everything but the girl이에요. Missing.

0101님, 비 온 후에 바깥 날씨가 아주 꿉꿉합니다. 웬만하면 오늘은 외출을 안 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하셨는데요. 그리고 또 해피송을 듣는 거 아닐까요? 기분이 좋아지는 곡이었죠? 스윙아웃 시스터의 Breakout, Everything But The Girl의 Missing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부엔카미노님의 신청곡 이어지고요. 엘보스코 합창단이에요. 널바나.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슈!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4: 인천을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5: IH
4: 인천도시공사.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9: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대한축구협회를 이끌어온 정몽규 회장이 13년 5개월여 만에 수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축구협회는 정 회장이 오늘 마지막 임원회의를 주재한 뒤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2013년 1월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4선을 지낸 정 회장은 협회장직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당초 정 회장은 2026 북중미 월드컵 폐막 이후 사임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최근 축구협회를 둘러싼 논란을 수습하고 조직을 정상화하기 위해 사퇴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회장은 사퇴 인사말을 통해 모든 영광과 성과는 선수들과 팬 여러분 덕분이며 모든 부족함과 과오는 오롯이 본인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D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 급등세가 올해 3분기에는 한풀 꺾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난 1년 사이 8배에서 9배 뛰어오른 메모리 값에 PC와 스마트폰 가격도 크게 오르면서 소비자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분석입니다.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3분기에도 D램 시장은 극심한 공급 부족 상태가 이어지겠지만 전자제품 수요 약화와 기저 효과의 영향으로 계약 가격 인상률은 전분기 대비 13에서 18% 수준으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올해 2분기 D램 가격이 전분기와 비교해 58%에서 63% 크게 뛰어오른 데 비해 예상 인상률이 눈에 띄게 둔화한 것입니다. 휴대전화 신규 가입이나 번호 이동 때 신분증만 제시하면 됐던 기존 개통 방식이 오늘부터 안면 인증 등을 거치는 다중 본인 확인 체계로 바뀝니다. 이에 따라 신규 가입이나 번호 이동 신청자는 안면 인증이나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당일 발급된 주민등록 초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본인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동일 통신사에서 단말기만 교체하는 기기 변경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국방부가 최근 논란이 되는 육해공군 사관학

0: 대학교 통합 추진을 위한 정부의 기본 계획을 설명하려다 돌연 연기했습니다. 국방부는 당초 오늘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브리핑에 나설 예정이던 안규백 장관이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개최되는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점검회의에 참석하게 되면서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현대전에 맞는 군의 합동성 강화 등을 위해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해 6회 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을 통합 선발하는 개혁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협박글이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해와경찰서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SNS에 올린 작성자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작성자는 오늘 오전 6시 30분쯤 자신의 SNS 계정에 같은 내용의 협박글을 5차례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시행으로 기업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이 개선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보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액만 9천억 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정부 부처 중에서는 경기도교육청과 국방부가 해마다 그래왔던 것처럼 부담금 신고액 최상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서울대병원에 이어 국방과학연구소의 부담금 신고액이 가장 많았습니다. 외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하거나 수출 통제 대상 물품을 허가 없이 해외로 반출하는 이른바 무역안보 침해 범죄 적발 규모가 올 들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며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4도, 습도는 84%입니다. 송인찬이었습니다.
1: CBS
2: 3시간 강우량이 60mm가 넘는 호우특보 상황. 이건 꼭 기억해두세요.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또는 개울가, 해안가에 계신가요? 가급적 빨리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주세요. 침수된 도로나 지하차도 교량엔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가로등이나 신호등, 고압전선이나 공사장 근처는 위험합니다. 농촌의 논둑 점검이나 물꼬 조정도 나중으로 미뤄주세요. 외출 대신 안전한 실내에서 TV, 라디오, 인터넷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재난신고 전화는 119입니다.
3: 1시 5분입니다.

힘이 되어줄게님. 지순이 해피 속에는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선곡이 좋네요. 주말에 손자들과 놀아주면서 남는 피로를 필라테스로 시원하게 풀었습니다. 청일점이지만 꾸준히 출석 중이고요. 처음에는 약간의 용기가 필요했지만 6개월쯤 지나니까 이제는 익숙해지는 중이에요. 하셨어요. 아, 필라테스, 아마, 그, 뭐, 그룹 필라테스? 이런 거 하시는 것 같은데. 아, 이게 뭐, 남녀가 따로 있나요? 운동하는 건데. 그, 필라테스를 꾸준히 출석하는 것처럼 해피송에도 꾸준히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커피쿠폰 전할게요. 아주 블루지였네. 블루스 한 곡이었죠? BB King, Eric Clapton의 Come Rain or Come Shine 이었습니다. 해피송 2부로 건너왔고요. 1부에서는 우리 넌센스 아재 퀴즈 풀어봤습니다. 오늘 문제가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네 글자로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그런 문제였죠.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 대장님, 나른한 오후 좋은 음악들로 에너지가 올라가요 하셨는데 제가 앞에 버벅거려가지고 제대로 살리질 못했네요. 꿉꿉한 날씨를 날려버립니다 하셨는데 올라가용. 초록보리 두유님은 류승용짱. 아, 이 선우용녀님에 이어서 류승용짱. 우리 낙천 김용수님은 용수용천 하셨고요. 해피영미님은 올라가용. 청취율 조사 전화 받고 유지수의 해피송 말하면 순위가 올라가용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낮 12시 5분부터 2시까지는 유지수의 해피송 팝송 프로그램 듣고 있다고 말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얘기도 덧붙이셔도 상관없어요. 자, 오늘 정답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올라가용. 또 아롱이님은 하늘 승천, 아라리오님은 못 잡지용 하셨고, 또 드래곤볼이라고 하신 승아 아빠님, 용소사용 07.

0: 1803님 등등 계십니다. 자, 우리 아롱이 아라리오 9289 5747 승아 아빠 1670 0703 06012 5357님께 커피 쿠폰 전합니다.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에는 커피 잘 사주는 누나 컴백이죠? 자, 2부에서도 커피 쿠폰 넉넉하게 나누고요. 2부 주제는 장마철에는 땡땡땡. 장마철에는 뿅뿅뿅. 장마철에는요.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 적어주시면 좋을까요? 뭐 기분을 적으셔도 되고요. 할 일 아니면 준비할 것, 뭐 음악, 음식 다 좋습니다. 장마철에는 점점점점점. 장마철에는 일단 좋은 음악을 들어야 됩니다. 마음이 좀 다른 것보다도 몸이 힘들어지니까 마음도 왠지 불편해지잖아요. 그런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음악도 필요하고 그리고 입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음식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할 일도 필요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도 있죠. 우리 햇님이들이 채워주시죠. 장마철에는 뿅뿅뿅 그 뒷이야기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뭐 이런 것도 좋고요. 장마철에 있었던 이야기, 바람 등등 모든 게 다 가능하니까 알려주세요. 신청곡도 함께 주시고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장마철에는 뿅뿅뿅 기다립니다.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골뱅이.
1: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정하성님, 조지아 여행 중인데요. 여기도 장마철이라 숙소에서 해피송 들으며 뒹굴고 있습니다. 날씨야.

추워져라 하셨는데 아 조지아도 지금 비가 내리고 있나 봅니다. 얼마 동안이나 여행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맑은 날도 많고 비와도 좋았던 날 그런 날들도 가득하셨으면 합니다. 긍정님은 힘든 월요일 충전하는 지수님의 해피송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저도 고맙습니다. 8365님을 신나는 음악 부탁합니다 하셨는데요. 경숙님이 청하셨고요. 나탈리 콜의 Jump Start 그리고 마비 콜드웰의 Heart of Mine 이었습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분은 장마철에는 점점점점 장마철에는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장마철 하면 떠오르는 것들. 2814님은 아휴 이제 장마가 되니까 시원해서 좀 좋으네요. 장마철에는 뭐니 뭐니 해도 삶은 옥수수가 기다려집니다. 삶은 옥수수 하셨는데 와 습기에 굉장히 강한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온도보다 아니 습도보다 온도에 민감하신 분. 사실 장마철이 되게 습하잖아요. 게다가 옥수수 삶으면 집안이 난리나 찜통이 되는데 괜찮으십니까? 사다 드십니까? 맛은 있죠 그죠? 7095님 장마철에는 삼겹살 하셨는데 아 삼겹살이야 뭐 365일 내내 환영이죠. 또 비가 오면 냄새가 멀리 못 나가잖아요. 멀리 못 날아가니까 어느 한 집에서 삼겹살을 구우면 뭐 윗집이든 아랫집이든 옆집이든 다들 막 쿵쿵쿵쿵 난리가 납니다. 그 다음날은 우리도 삼겹살이다. 이쁜 마녀님은 장마철에는 일찍 퇴근해서 부침개 지져먹고 방콕하는 게 최고. 아, 뭐 일찍 퇴근하는 거야. 이것도 뭐 365일 내내 대환영이죠 뭐. 비오기님 장마철에 어머 버스에 우산을 두고 내렸어요. 저 오늘 알바 끝나고 장례식장 간다고 일부러 검정색 장우산을 챙겨 나왔는데 버스에 두고 내렸습니다. 이런 유유. 아유 일단 되게 세심하신데 그죠? 장례식장 가신다고 우산까지 색깔을 맞춰서 검정색으로 챙겼으나 이것이 나를 떠나 버스에서 아 장마철에 흔히 있는 일이죠.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겪었을 일. 부디 아 장례식장 오갈 때는 버스가 아니라 비가 좀 내리지 않아서 좀 편안하게 다녀오셨으면 합니다. 5917님은 장마철에 출근하려고 정류장까지 나왔다가요. 휴대폰을 두고 와서 다시 집으로 뛰어갔다가 가지고 왔는데 또 신발을 슬리퍼로 신고 나와서 다시 갈아 신고 나오느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아 이거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여성분일 것 같아요. 보통 남자분들은 양말을 잘 신고 다니시니까 이런 일이 그러니까 슬리퍼를 신지 않고 그러니까 좀 헷갈릴 일이 덜 하시고 느낌이 다르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장마철에는 시간 여유 있게 준비를 해야 하나. 장마철에는 몸이 천근 만근이어서 더 늦어지고 더 놓치는 것도 많아져서 힘들다. 뭐 그렇게 되는 거죠. 푸딩님. 장마철에 저는 주부라서요. 빨래가 걱정입니다. 비 피해 없이 다들 조심하세요 하셨는데 아 그죠 빨래 진짜 이거 잘 말려야 되는데 진짜. 양벌님은 장마철에는 해피송이지 하셨고 7491님은 장마철에는 센치하니까 지수님의 해피송 하셨습니다. 이야, 정답입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고요. 장마철에는 뿅뿅뿅뿅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푸딩님 양벌 7491님 커피 쿠폰 전합니다. 이어지는 곡은 0551번으로 청하셨고요. 유라야 힙이에요. Rain.

여섯째 님, 초인종 소리에 나가보니 지인이 꽃다발 선물을 주고 갑니다. 요즘 너무 우울한 제 모습이 좀 신경 쓰였나 봐요. 아, 좋습니다. 아마 저희 지인도 해피송 듣고 있을 텐데 연숙 언니 너무 감사해. 힘이 나요. 전해주시면 감사하겠네요. 하셨어요. 아, 너무나도 아름다운 풍경이네요. 공사 이사님이 신청하셨고요.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 또 유라이어 힙의 레인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장마철에는 뿅뿅뿅. 그래, 장마철에 나쁜 일만 있는 건 아니죠. 0061님은 장마철에는 아아 먹으면서 에어컨 틀고 해피송 들어야죠 하셨는데, 캬, 거기가 천국입니다. 캬캬콕. 쿄쿄크크님, 장마철이 되면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부모님이 예전에 금성 대리점을 하셨는데 매장이 낮은 지대에 있었나 봐요. 비만 오면 매장에 물이 들어차서 새벽에도 나가

가셔서 입구에 모래주머니 쌓아놓고 들어찬 물을 퍼내시느라 고생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전자제품들이라 물에 젖으면 다 고장이 나니까 장마철만 되면 그렇게 애를 쓰셨는데 키우시느라 참 고생하셨다는 생각이 납니다. 맞아. 예전에는 이게 전자제품 대리점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그죠? 요즘은 이런 것들, 작은 대리점은 물론이고, 크게 모아놓고 파는 대리점도 진짜 찾기 어려워졌는데, 고생 많으셨네요. 솔량이님, 장마철에는 편의점 문 앞에 박스를 깔아야 합니다. 비 내린다 하는 날마다 문에 박스를 깔아놓는데, 아유, 저도 챙겨야 되는데, 하기 싫은 작업이라고 하셨어요. 나중에 솔량이 님도 한참 더 나이가 드셔서 이 기억 나실 것 같아요. 부모님 생각과 함께. 리카르도님, 장마 때는 꿉꿉하잖아요. 저는 보일러를 돌려서 방바닥을 뽀송하게 하고 건조기에 빨래를 흘려 바싹 말린 다음에 그 옷을 입고 방바닥을 뒹굴뒹굴거립니다. 생각외로 기분이가 좋습니다. 아, 뭐랄까, 되게 뽀송뽀송할 것 같은데 다시 땀날 것 같다는 생각은 저만 드는 생각일까요? 2962님은 장마철에는 괜히 빨래 널기가 싫어져요. 꿉꿉한 냄새가 날 것도 같고. 그래서 오늘도 하지 말까 하다가 빨래가 너무 쌓여 있어서 오늘은 돌려야겠네요. 하셨는데요. 아, 약간 지금 비가 소강 상태긴 한데 이게 마르려면 좀 시간이 걸릴 텐데 이번 주 내내 비 소식이 있고 걱정이기도 합니다. 그런 꿀팁 있잖아요. 뭐, 신문지를 뭐, 빨래 넣는데 겹겹이 뭐, 세워놔라. 막 이런 거, 이런 말도 있잖아요. 빅토리님, 장마철에는 쇼핑이 짱 시원합니다. 쇼핑하고 아이스커피 테이크아웃, 컴백홈, 찬물 샤워 하셨는데. 이 마트나 몰에 가면 시원하고 좀 습도도 덜 하잖아요. 뭐, 사오지 않아도 일단 내 몸이 좀살것 같으면 뭐, 되는 거죠. 인도 연꽃님은 장마철에는 헬스장에 갑니다. 저요, 헬스장 1년 정기권 결제하고 하루하루 미루다가 비 오니까 이렇게 또 가게 되네요. 아, 이런 비가 자주 오길 바래야 되나? 자주 가는 걸로 해요. 1485님은 장마철에는 창문 열고 빗소리 들으면서 해피송 듣는 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이야. 쉐레퐁듀님, 장마철 월요일 너무 한가합니다. 하셨는데, 아, 오늘 진짜 유비무환. 병원에선 그렇게 얘기하시고, 비가 오면 또 손님이 적으시죠? 고생하십니다. 우리 쉐레퐁듀님, 1485님, 커피쿠폰 전할게요. 유지수의 해피송 이어지는 곡, 의학새님, Quiet Riot이에요. Come on, feel the noise.

Imagine Dragons, Believer, 그리고 의학생인 Quiet Rice의 Come on, Feel the Noise였습니다. 1165님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레인부츠와 젤리 슈즈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와서 저 장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넘치면 안 되겠지만요. 아셨어요. 추사랑님은 나도 운동화가 너무 젖어서 계속 말려야 돼서 힘들다고 하셨고요. 모두가 행복한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이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 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수누 아토크림,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우디님 아바 SOS 남기고 저는 물러갑니다. 내일 다시 봬요. 유지수였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2: 김나입니다.
1: 나희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2: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4: 한국경제신문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를 주가 변동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며 상장 폐지 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안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코스피가 카지노로 전락했다며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에 몰린 212조 원의 자금이 주가 변동성을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이라며 일일 리밸런싱 및 차익 시도로 시장이 휘청이고 코스피 공포지수는 90.8로 역대급으로 치솟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삼전닉스 레버리지는 정책적으로 완전히 실패했다며 하루 수조 원씩 기업의 가치와 국민의 재산을 갉아먹고 있어 증시 정상화를 위해 상장 폐지를 포함한 강력한 교정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에게 책임을 물어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를 활용해 이른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이재명 정권의 권력 대응 기금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미래 대응 기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지만 본질은 차기 당권과 총선을 겨냥한 권력 대응 기금이라며 전력도 용수도 부족한 호남 지역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무리하게 밀어넣기 위해 국가 재정을 정권의 쌈짓돈처럼 쓰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원전을 악마화하며 탈원전을 밀어붙이고 태양광만 외치던 사람들이 전력이 부족해지자 하루아침에 원전을 찾는 모습은 정책 전환이 아니라 정책 파산이며 현실 앞에 무릎 꿇은 자기 부정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미국 이란 전쟁 직후 담합을 통해 유가를 폭등시킨 혐의를 받는 국내 정유사와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타사와 유가 인상 시기와 규모를 교환하고 전쟁 직후 유가를 대폭 인상한 HD 현대오일뱅크와 가격결정부서 직원 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HD 현대오일뱅크는 SK에너지 가격결정부서와 2024년 7월부터 가격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전쟁이 발발하자 가격을 일시에

0: 인상하기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HD 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전체 담합 규모는 총 14조 2천억 원 규모입니다. GS칼텍스와 S오일이 이들의 담합 가격을 참고해 인상한 것까지 감안하면 총 26조 원 상당의 담합 효과가 발생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체감 온도가 38도에 달하면 사망 위험이 평소에 1.16배로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대한예방의학회가 2016년에서 2024년 기상청 기온자료와 국가데이터처 사망 원인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하루 이상 체감 온도가 38도를 넘거나 기온이 39도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폭염 중대경보 발령 시 사망 위험은 1.16배 확대됐습니다. 질병청은 이런 분석 결과를 토대로 폭염 취약 대상자별 온열질환 예방 행동 요령을 지역사회와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습니다. 행동 요령 중 일례로 심뇌혈관 질환자는 차가운 물로 샤워하는 등 급격한 체온 변화 상황을 피하고 체온을 낮추려면 미지근한 물로 씻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받는 모스탄 전 미국 리버티대의 교수가 2차 출국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은 26.9도입니다. CBS 뉴스 백원경입니다.
1: CBS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2: 끝내 어긋나는 만남도 있어요.
3: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라면 먹을래요?
4: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5: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6: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7: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6월 9일에 시작하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8: 2시 5분입니다.
9: 이봉규의 어떤 가요?

0: 7월 6일 월요일입니다. 이봉규 어떤가요? A면 첫 번째 트랙은요. 더 클래식 여우야였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봉디 봉보라 봉봉 아나운서 이봉규 인사 올립니다. 이곳 오목교는 장맛비가 오전까지 주룩주룩 내리다가 점심시간 때에는 잠시 소강 상태였는데 다시 날이 흐려지고 있어요. 금방이라도 비가 다시 쏟아질 것 같은데요. 습하고 또 더운 날씨가 오늘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길게는 이 비가 이번 주 목요일까지 이어진다고 하는데 촉촉한 비는 아니에요. 촉촉합니다. 꿉꿉하고 그렇죠. 어흥님도 월요일 꿉꿉한데 라디오 들으면서 일하니 좋아요. 그나마 이런 음악이라도 있어야 조금 기분이라도 덜 축축합니다. 3664번님은 이런 문자를 주셨는데요. 이젠 생일을 맞이해도 기쁨보다는 오늘 카드값 나갈 거 어떻게 메워야 할지 걱정이 듭니다. 날씨도 짜증나고 마음을 비워왔는데 잘 안 되네요. 봉디 힘 좀 주세요. 6년 전에 시작할 때부터 잘 듣고 있어요. 참여 못해도 마음속으로는 늘 같이 한다는 거. 고맙습니다. 시간을 돌려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장 필요 이상으로 했던 걱정이 돈 걱정 아니던가요? 돈 걱정. 어떻게든 우리가 때가 되면 다 맞춰서 나갈 거 나가고 또 사라집니다. 물론 걱정하긴 해야죠. 근데 오늘 생일이시잖아요. 어쨌든 카드값보다는 오늘 생신 맞이하신 거 더 축하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자 잠시 후 A면 다수의 선택 몇 대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 오는 월요일 먹구름이 햇볕 들어올 자리를 다 막아서 조명을 켜지 않으면 낮밤 구분이 안 될 만큼 어두운데요. 그래서 오늘은 밤 특집 노래들로 준비했어요. 골드핑거에 도전한 볼팔님들 그리고 반대로 꽝손에 오를 봉팔님들도 모두 기다리고 있을게요. 문자 번호는 샵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 이분 부르고 잠시 뒤에 만나보죠. 광고전에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2: 현대 큐!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JTL A Better Day 그 전곡 신화 T.O.P. Twinkling of Paradise 재생해드리고 왔습니다. 최첨단을 달리는 레트로 방송 2분기 어떤가요? A면 함께하고 있고요. 쳐주면 안 돼요. 오늘 월요일이고 비 온다고. 625번님 월요일부터 날씨가 오락가락하니 내 마음도 싱숭생숭. 아우 일하기 싫어요. 벌써 주말이 기다려져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월요병이라 그러죠. 만약에 이제 월요일부터 비 안 오고 날씨가 해가 떠 있었어도 우리는 폭염이라고 또 덥다고 힘들었을 겁니다. 비가 오면 또 비가 오는 대로 싫어요. 그렇죠? 그냥 일하기가 싫다. 그래서 월요일이 싫다. 근데 지금 부산은 해가 쨍쨍이래요. 최강건철님, 부산은 완전 어항 속입니다. 제가 물고기였나 사람이었나 헷갈리네요. 엄청 습도가 높나 봐요. 부산에 계시는 우리 봉팔님들은 괜찮으신가요? 우리 봉팔님들은 주말에 뭐 하셨어요? 저는 주말에 저기 강화도 갔다 왔습니다. 국사책에서만 봤던 탁자형 고인돌 보고 왔어요. 물론 처음에는 딸내미를 위해 방문한 거지만 가봤더니 야 여기 볼 게 많던데요. 그 탁자형 고인돌 부근리 지성묘 거기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랍니다. 몰랐어요. 그리고 거기 보고 나서 길 건너면 바로 강화 역사박물관 있거든요. 가면 청동기 시대 유물도 있고 그리고 강화도에서 우리 그 근대에 아주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뭐 병인양요니, 신미양요니, 강화도 조약이니 이런 사건들을 재현한 모형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 역사박물관 한 바퀴 뺑 돌고 나면 그 뒤에 자연사박물관도 붙어 있어요. 반나절 그냥 금방 갑니다. 우리 방학 때 여기 뭐 서울 경기권역 사시는 봉팔님들은 아 어디 갈 거 없나? 어디 가야 되지? 했을 때 저는 여기 추천해요. 하루 금방 갑니다. 제주 홍여사님 오늘 일이 빨리 끝나 헌혈하러 와서 피 뽑는 중인데 나른하니 너무 졸려요. 주먹 졌다 폈다 졸다가 봉디 목소리 듣고 눈 떠봅니다. 여사님, 여사님 정신 차리세요. 어떤 거 해가 좀 깨워드려야겠다. 한 손은 지금 자유롭죠? 그럼 다수의 선택 참여 가능할까요?

하늘이 어두컴컴하고 흐린 월요일, 오늘 같은 날에 딱인 노래들로 선곡해왔습니다. 두 후보 가운데 한 곡을 골라주세요. 노래 선택지는 총 3번, 3라운드까지고 3번 모두 내가 선택한 노래가 나왔다. 가수 쪽에 줄을 잘 섰다. 골드핑걸님, 봉팔님 3분 뽑아서 택배로 가는 티톡스차와 제주 월동무차 세트를 보내드리고요. 3번 모두 끝까지 도전해주신 봉팔님 3분께는 아차상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0: 빠르빠빠라. 다우스의 선택 멘트맨 오늘은 밤 시리즈라고 말씀드렸어요. 1라운드 첫 번째 밤은 이 밤입니다.
1: 1, 2, 1, 2, 1, 2, 차차차, 3, 4, 3, 4, 3, 4, 차차차, 소방차.
0: 어제 보암 이야기. 아이유의 리메이크 버전도 있지만 역시나 우리 봉팔님들은 원곡을 좋아하시죠? 오늘 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야기라 할 말이 없지만 어젯밤은 이런저런 할 말이 참 많겠죠. 이어서 다음 후보곡은요. 김준선의 아라비안 밤, 아라비안 나이트, 환상의 아라비안 나이트. 이 말에 뭐 히야와 히야와 특별한 뜻은 없지만 이게 따라 부르면 신이 납니다. 신이 나는 추임새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오는 월급처럼 잊을만하면 신청곡으로 들어오는 노래, 김준선의 아라비안 나이트. 밤 시리즈 특집 1라운드 두 곡 다 나왔습니다. 이 노래 가운데 우리 봉팔님들은 지금 어떤 곡을 더 원하시나요? 빠른 집게 위에 가수 이름으로 받습니다.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소방차, 소방차 vs 김준선. 정확하게 적어서 샵 1212 또는 레인보우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입니다. 0432번님, 소방차 마이크 한번 던졌다 잡아줘야 하는데 라고 문자 주셨는데, 사실 소방차 이전에는 마이크는 잡고만 있어야 하는 물건이었죠. 그러나 소방차가 등장하고 아, 마이크를 꼭 잡고 있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걸 던졌다가 잡아도 이것이 또 퍼포먼스구나 했더랬어요. 뽀야님은 소방차 선택하시면서 초등학생 때 너무 좋아했던 그룹 승마바지만 입고 다녔어요. 꼭 집에 말이 있어야 승마바지 입고 다닙니까? 집에 말 없어도 승마바지 한 벌씩은 있어줬어야 됐죠. 2495번님도 고3 때 엄청 좋아해서 녹화해가지고 보고 또 보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편 아이디 봉규조아님은 김준선 오랜만에 들어도 또또 신나는 김준선. 1라운드 결과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저희 제작진은 예상했는데 그대로 갔네요. 7-3의 비율로 소방차 어젯밤 이야기가 더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자, 이어서 2라운드 이어가보죠. 첫 번째 후보곡이요.

밤이 지나면 오늘 같은 날씨 이런 분위기에 잘 어울리는 곡이죠. 91년에 발표됐던 임재범의 솔로 데뷔곡입니다. 락커였던 임재범이 이런 부드러운 분위기의 노래도 이렇게 잘 소화해냄을 증명하면서 또 이 임재범이라는 이름을 알리게 한 유명세를 얻게 한 그런 곡입니다. 자, 밤 시리즈 이 밤이 지나면 이어서 다음 후보곡은요. 난 오직 그대 사랑하는 마음에 바보 같은 꿈 꾸며 이문세 깊은 밤을 날아서 이 곡도 다른 의미로 오늘 날씨와 잘 어울리는 곡입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어때요? 습하고 무덥고 불쾌지수 확 올라가죠. 그걸 상쾌지수로 단박에 바꿔주는 노래입니다. 무려 1987년에 발표됐던 곡인데 지금도 여러 가수들이 리메이크하면서 불리고 또 불리며 계속 사랑받고 있는 곡이에요. 자, 2라운드 두 곡은 우리가 찍먹만 했어요. 찍먹만. 솔직히 선택하기 너무 어렵죠. 이제는 눈치 싸움입니다. 빠른 집계 위에 가수 이름 봤죠? 임재범 또는 이문세 이름으로 정확히 써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똑같습니다. 샵 1212번이고요. 레인보우는 항상 무료예요.

1라운드 다수의 선택곡 소방차 어젯밤 이야기였고요. 2라운드는 임재범 이 밤이 지나면과 이문세 깊은 밤을 날아서 간의 대결이었습니다. 0486번님 회식 때 이 노래 안 하면 분위기 업업입니다. 이문세 짱! 이 곡을 부른다는 것은 최소 부장님 이상 임원분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곡이에요. 기쁜 밤을 날아서. 호수 우파덜님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좋아하는 임재범. 우리나라의 뭐 시티팝, 야경과 잘 어울리는 곡으로 항상 베스트 10에 이 곡이 뽑히죠. 240번님은 이문세 뽑으시면서 다시 들어도 좋다. 고등학교 때 너무 좋아했던 노래인데. 작정하고 아재 개그 한 번만 하겠습니다. 이문세가 올해 몇 세죠? 이문세는 영원히 이문세. 이문세의 곡은 늙지 않는다. 장르가 이문세니까. 자, 2라운드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2라운드는 조금 더 1라운드보다는 접전이 펼쳐졌습니다. 결과 6대 4의 비율로 임재범의 이 밤이 지나면이 더 많은 선택을 받지 못하고 이문세 깊은 밤을 날아서가 더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와우, 이제 3라운드 넘어갑니다. 3라운드 쉽지 않을 거예요. 가장 힘든 라운드가 될 겁니다. 마지막 3라운드 첫 번째 후보군요. 김건모예요.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오늘처럼 서울 경기권 이렇게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면 신청곡으로 늘 좋아요. 이 노래 왜 안 나오나 하셨죠? 밤에 들어도 어울리고요. 비가 내리는 낮에 들어도 좋은 곡입니다. 자, 이 곡에 맞설 수 있는 후보곡은 이 곡이 저희는 유일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솔리드 이 밤의 끝을 잡고 밤 시리즈 특집이에요. 오늘은 이 곡도 빠지면 섭섭하죠. 제목이 얼마나 시적이에요. 이 밤의 끝을 잡고. 노래를 듣다 보면 밤의 끝을 잡는 건지 미련 남은 그 사람을 잡고 있는 건지 이렇게 이중적인 의미가 부여되어서 솔리드가 참 이걸 애절하게 또 잘 소화해냈습니다. 마지막 3라운드는 봉팔님들의 취향에 따라 나뉠 것 같네요. 빠른 집계 위해 이번에도 가수 이름 봤습니다. 김건모 또는 한글로 솔리드. 김건모 또는 한글로 솔리드.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문자번호 샵 1212번과 레인보우는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2라운드 다수의 선택곡 이문세 깊은 밤을 날아서였고요. 자 이제 3라운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김건모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와 솔리드 이 밤의 끝을 잡고였는데요. 추사랑님께서 오늘 같은 날은 솔리드주. 저도 200% 동의합니다. 저에게 정말 개인적인 취향으로 제 바이브로는 딱 지금 솔리드를 듣고 싶거든요. 4240번님은 충남 당진에서 보내셨어요. 마지막 라운드 응모를 앞두고 비내염 가득한 포장마차 거리에서 호떡 판매하시는 할머니께서도 CBS를 듣고 계십니다. 왕팬이라고 하시네요. 제가 생각하는 3라운드 솔리드입니다. 우리 사장님 사진을 찍어서 보내셨는데 아유 날도 푹푹 찌는데 얼마나 습하고 더우십니까 우리 사장님. 이 호떡 가게가 있었으면은 진짜 회사 앞에 있었으면 지금 만들어 놓으신 호떡 전부 다 사러 갈 텐데 말이죠.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자 결과는 8대2의 비율이 나왔어요. 결과 음악으로 지금 확인합니다.

김건모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가 3라운드 다수의 선택곡이었어요. 이어서 들으신 곡은 신승훈의 날 울리지 마였고요. 자 먼저 세 번 모두 줄을 잘 선 골드핑거 봉팔님 세 분이십니다. 0486번님과 가을 햇살님 그리고 헐헐나라님께는 티톡스차와 제주 월동무차 세트를 대구로 보내드리고요. 끝까지 도전해 주신 아차상 받을 봉팔님 세 분이세요. 이분은 잘 오시다가 3라운드에서 미끄러지셨네요. 충남 당진에서 4240번님과 0350번님 그리고 오늘은 전부 소수로 선택하셨습니다. 아이디 J님까지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보내드립니다. 이번 기회 어떤가요? A면 마지막 트랙은요. 한로루의 노래를 준비했어요. 사랑하게 될 거야. 테이프 갈고 B면으로 돌아옵니다.

0: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 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4: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수도권 뉴스입니다.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라이터와 살충제 스프레이로 방화를 시도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부경찰서는 현존 전차 방화 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김모 씨를 지난 3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9일 지하철 4호선 명동역에서 충무로역 방향으로 향하던 전동차 안에서 출입문 비상 개폐 장치를 향해 라이터를 켜고 살충제 스프레이 를 뿌리려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승객들이 김 씨를 저지해 실제 불이 붙지는 않았습니다. 경기도가 폭염과 집중호우, 태풍 등 여름철 재해에 대비해 축산농가에 철저한 사전 점검과 예방조치를 당부했습니다. 경기도는 저지대와 노후 축사를 중심으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위험 요인이 확인된 43곳의 보강을 마쳤습니다. 또 적정 사육 밀도 유지와 냉방시설 운영, 전기 안전 점검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인천시가 도시재생사업 종료 이후에도 주민주도의 자생력을 높이고 지역 활력을 이어가기 위해 사후관리 공통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정부의 지방분권형 도시재생 정책에 맞춰 사업 종료 후 공동이용시설 운영 부실과 지역 공동체 약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커뮤니티 시설과 쉼터, 공부방, 경로당, 도서관 등 공동이용시설 운영과 플리마 마켓, 축제 등 주민 참여 프로그램입니다. 해양경찰청이 최근 두 달간 부산과 속초 등 전국 주요 어촌 지역에서 찾아가는 현장 법률 서비스를 운영했습니다. 해경 소속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들이 어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양 법령 위반 사례와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교육하고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해경은 이번 사업을 통해 어업인의 법령 위반을 예방하고 국민 중심의 해양 치안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세종병원이 인천 장애인 부모연대와 업무 협약을 맺고 발달 장애인과 가족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맞춤형 의료 서비스 지원과 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병희 인천 세종병원장은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발달 장애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가 내일 의왕시에서 자립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과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는 주거복지 교육을 실시합니다. 특히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함께 전세사기 예방과 임대차 계약, 보증금 보호 방법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주거법률 특강을 진행합니다.

0: 내일 대체로 흐립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는 저녁까지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7.9도입니다. CBS 뉴스 이지민이었습니다.
1: CBS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은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6: 여러분 즐기고 계신가요? 행복하신가요? 이 시간만큼은 볼륨을 키우고 비트에 몸을 맡겨보는 건 어떤가요?
7: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6: 위하여 비면 플레이 재생합니다.

이번 교정가요 비면 첫 번째 트랙 우지였습니다. Drowning. 비면 접속 체크 이제 들어갑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내일부터 또 청취율 조사 시작입니다. 7월 7일부터 시작돼요. 이 조사가 시작됐다는 것은 올해 절반 이상이 이제 지났다. 하반기가 시작됐다는 말입니다. 다음 청조는 10월에 있고요. 이제 올해 세 번째 청조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3차 조사. 이번 주부터는 접속 체크가 이제 더더욱 중요합니다. 우리 봉팔님들께서 어떤 가위에 또 얼마나 머물고 계신가, 몇 분이나 놀러 오셨나, 소문 듣고 새로 오신 분이 계신가, 접속 체크로 또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비 와서 귀찮고 습해서 내키지 않을 수 있지만 저희 어떤 가요는 저만 하나만 찍어도 보내주셔도 쌈바춤을 추면서 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봉팔님들 맞이해볼게요. 그리고 청조기간 때 역시나 청조전화 받았다는 인증 문자 사진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문자번호 샵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 무료고요. 이번 세 번째 청조의 이 희망사항을 요곡에 담아보겠습니다. 우물정의 노래예요. 잘 됐어.

청취율 조사 잘 됐어? 잘 됐어? 잘 됐어? 사이트홍님 55님 2416번님 바다다 우유님 백종실장님 철롱님 레몬님 딩가딩가님 1084번님 접속.

한국이 날씨가 극단적입니다. 어디에 계시든 샵 112 레인보우로 접속하시면 어쨌든 기분 전환 성공. 컴온. 시골 사람한테는 전화 안 온 미세스 유님 이미 받으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늘 감

좋겠습니다. Everybody 뽑아내는 소리 질러. 어떤가요? 수석 색소포니스트 고맙습니다. 1523번님, 4367번님, 다리와 버릇님, 셔커님, 수지만님, 김영석.

안녕하세요. 텐션나무 이제 새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베이비복스 야야야 들으면서

님, 어이구 이런 님, 루아맘 님, 깨발 라인 집순 님, 님 접속. 불규칙한 날씨처럼 불규칙적으로 접속 가능합니다. 깨발랄 집순이님 아니에요. 저는 불규칙 속에서도 규칙을 받답니다. 어떤 규칙?

오픈 번님 강한 철사님 어서오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텐션 넘버원 이봉규의 어떤가요? 어떤가요는 산낙지 같은 방송입니다.

샵 잘 됐어. 베이비복스 야야야 재생해 들어왔어요. 저 처음 나는 달리는 레트로 방송 2분기 어떤가요? 비면 함께 달려보고 있었고요. 슬로우 슬로우 퀵퀵으로 넘어갑니다.

익숙한 노래, 자주 듣던 노래, 즐겨 듣던 노래가 오늘은 다르게 들릴 겁니다. Slow, slow, quick, quick. 이 장마 기간에 슬로우 버전 문제를 내면요, 우리 08님께서 좀 무섭다, 좀 스산하다 이렇게 반응을 주시는데요. 오늘 문제를 보아하니까 다행히 좀 퀵 버전을 준비했습니다. 하나 빠르게 지나가는 만큼 빠르게 캐치해야 해요. 우리는 잠시 후 슬로우 아니고 퀵, 빠르게 어떤 곡을 빨리 감기 한 버전의 노래를 한 구절 들어볼 겁니다. 그걸 듣고 정답 알겠다, 감 잡았다, 가수와 노래 제목 둘 다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슬로우 슬로우 퀵 오늘의 노래 1단계에서 맞히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상위 0.1%에 도전하실 분들만 라디오 볼륨을 잠시 높여주십시오. 좋습니다. 내가 바로 가요계 타짜다. 상위 0.1%다. 1단계 주세요. 청조를 앞두고 우리 또 제작진이 상위 0.1%가 아니라 상위 10%가 풀 수 있는 문제를 가져왔어요. 1단계에서 오늘 정답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꽤나 퀵 버전을 길게 준비해 줬습니다. 오늘은 어떤 곡인지 알겠다, 정답 알겠다, 가수와 노래 제목 모두 보내주셔야 되고요. 다섯 분 뽑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겁니다. 문자번호 샵1212 레인보우 열려있고요. 슬로슬로 퀵퀵 2단계, 2단계 지금 한번 들어보죠. 어떤가요? 봉팔님 1년차, 뭐 어려울 수 있지만 2년차 이상이라면 이제 이 정도는 진짜 식은죽 먹기입니다. 그렇죠? 충분히 할 수 있으시죠? 2단계 딱 마지막을 한번 듣고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정답 확인해 봅니다.

나 고맙습니다. 동방신기 Rising Sun이었고요. 그 전곡은 천상지희 Dancer in the Rain 재생해 드렸어요. 아, 오늘의 정답도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곡인데요. 다시 한번 1단계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슬로우 퀵퀵 오늘은 퀵 1단계 주세요. 어허, 오늘은 이 곡이었습니다. 슬로우 퀵퀵 오답으로 1457번님 트와이스의 티티? 티티 들은 것 같아요 저도. 4510번님 보아의 Girls on Top, 흑구맘님 보아의 발렌티. 오늘의 정답 확인해보죠. 오늘의 정답은 2004년 6월에 발표됐던 보아의 네 번째 정규 앨범 타이틀곡 My Name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개인적으로는 2004년까지 대한민국 대중가요사에 나왔던 모든 여자 솔로 가수를 통틀어서 라이브와 퍼포먼스가 가장 최정점에 섰던 게 그 당시 보아의 My Name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뭐 다른 곡들보다 이 곡을 저는 넘버원으로 뽑아요. 뭐 많죠. 명곡은 넘버원도 있고 뭐 아틀란티스 소년도 있고 너무 많지만 아 My Name 이때 보아는 지금도 깰 수 있는 가수가 없어 보입니다. 355번님 정답 잘 맞춰주셨고요. 9159번님 군대 있을 때 보아가 데뷔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까마득. 355번님과 9159번님 2703번님 푸딩님 아라리오님까지 다섯 분께는 커피 쿠폰 제공해 드립니다. 이어지는 트랙 도원경의 노래 준비했는데요. 방송 시작할 때쯤엔 이곳 오목교의 하늘도 어두침침했는데 다시 또 해가 뜹니다. 종잡을 수가 없는 오늘 날씨 도원경 이비가 그치면 듣겠습니다.

향기로운 봄님, 순간 봉디가 부르는 줄 알았어요. 깨발랄 집순이님, 봉디 목소리로 들리는 매직. 도트랑님, 와우, 봉디 목소리랑 비슷한데요. 지금 3시 40분이거든요. 아직 그 이비인후과 영업시간이니까 가까운 곳에 한번 가셔서 검사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조성모 아시나요? 였어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테이프를 샀던 가수가 조성모고, 그리고 이 곡이 실렸던 3집 앨범입니다. 그 당시에 어머니한테 한 만 원인가 받아서 조성모 아시나요? 3집 테이프를 사고 남은 돈으로 포장마차 가서 어묵 두 개 사 먹고 집에 와서 카세트 테이프에 딱 요거 넣고는 그 속지 하나하나 가사 살펴보면서 두 손 모아 무릎 꿇고 이 3집을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 전 곡은 도원경 이 비가 그치면이었고요. 조이 5575번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이번 기회 어떤가요? 비면 함께하고 있어요. 스위트하트님께서 봉기 지난주부터 해수욕장 개장한 거 아나요? 지난주에 방학한 대학생 아이 데리고 전남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다녀왔습니다. 오픈 초기라서 그런지 멀어서 그런지 몰라도 한가하고 너무 좋았어요. 아직 지금 바다 들어가기에는 조금 바닷물이 차죠, 수온이. 어떻던가요? 이번 주부터 계속 비 소식이 있는데 지난주 말이었으면은 딱 날을 잘 잡아서 다녀오셨네요.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해수욕장이 다녀오신 변산 해수욕장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오래된 전통과 역사가 있는 곳이죠. 이어지는 트랙 박봄 재생해드리겠습니다. You and I.

0: 전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5: 휴레

0: 직장인 주부든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5: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4: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5: 혹시 TVX 멤버십?
4: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5: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TVX.
6: 봉규수 팔로워 봉팔님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디톡스에 도움을 주는 만나 한끼 디톡스 차와 제주 월동 무차, 그리고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뼘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봉팔님들의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기복이 어떤가요? 오늘 마지막 트랙은요, 잔나비예요. See Your Eyes. 봉팔님들 내일 또 올 건가요?

0: CBS
1: 안녕하세요. 배우 김석훈입니다. 쓰레기를 줍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지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물을 바꿨습니다. 200개의 엄격한

0: 이번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1: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광주일고와의 경기 중 스타벅스 가야지라며 5.18 조롱 응원고를 외쳐 거센 비판을 받은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오늘 광주일고를 찾아 공식 사과했습니다. 배재고 야구부 소속 학생 선수 36명 전원과 일부 학부모, 교사 등 80여 명은 조금 전 3시 광주일고를 방문해 피해 학생 선수들에게 사과한 후 국립 5.18 민주묘지로 이동해 참배할 예정입니다. 배재고는 애초 지난 1일 광주일고에 방문 의사를 전했으나 광주일고 측은 학생들의 심리 안정이 필요하고 기말고사 기간인 점을 들어 재고를 요청했고, 배재고 학생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느껴져 사과 방문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오늘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조기 탈락으로 불거진 축구계 전반의 쇄신 요구를 반영해서 한국축구의 새 판을 짤 K축구혁신위원회가 첫 발을 뗐습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박지성 피파분과위원회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혁신위는 오늘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축구의 미래를 그릴 혁신위에는 최휘영 박지성 공동위원장이, 축구 국가대표 출신의 이영표 박주호 해설위원,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김승희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 조현상 한국프로축구연맹 사무총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한시적으로 운영될 혁신위는 북중미 월드컵을 계기로 제기된 축구계 혁신 요구에 부응해 한국 축구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주요 과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게 됩니다. 7차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과 국제 유가 안정화 등의 영향으로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이 1,800원대로 낮아졌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오늘 낮 12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898.3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어제와 비교해서 4.5원 떨어진 것입니다. 같은 시간 전국 경유 평균 가격은 1,886.1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 3일 1,800원대에 접어든 뒤 하락 흐름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삼성전자의 가전, TV, 스마트폰 등을 담당하는 DX 부문 직원 중심의 노조가 2026 임금 협상 결과에 대한 경영진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집회에 나섭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은 올해 임금 협상에서 불합리한 DX 패싱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집회를 진행하고자 한다며, 오는 16일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 인근에서 조합원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반도체 부문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 경영 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금 협상에 합의했고, 이에 따라 DS 반도체 부문은 직원 1인당 최대 6억 원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DX 부문은 600만 원 수준의 자사주가 지급됨에 따라 내부 불만이 커진 상태입니다. 내일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은 저녁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7.8도입니다. CBS 뉴스 이강민이었습니다.
5: CBS
6: 올바른 품질하면?
7: 올품!
6: 올품하면?
7: 올바른 품질!
6: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7: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6: 올품 자연이

0: 키운다.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3: 보르네오 원주민 출신의 가이드 베네딕트가 메란티 나무의 방근을 막대기로 힘껏 내리치는 소리입니다. 원주민들은 길을 잃었을 때 나무를 두드려 동료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립니다. 방근은 땅 위로 노출된 나무의 넓은 뿌리를 일컫습니다. 사람 키만한 이 방근을 막대기로 치면 저주파 진동이 발생해 사람의 목소리보다 더 멀리 전달되지요. 인간은 오래전부터 자연이 만들어 놓은 구조를 이용해 서로 소통해 왔습니다. 보르네오 원주민들에게 거대한 나무의 방근은 숲속의 이정표이자 북이었고 자연이 선물한 통신 장치였습니다.
2: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마트 진열대에서 가장 먼저 손이 가는 건 눈에 띄는 포장이고 길을 걸을 때도 전체적인 풍경보단 갑자기 움직이는 무언가에 시선이 향하죠. 이렇게 우리의 관심은 늘 자극을 먼저 따라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조용히 오래 빛나는 것들을 놓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눈길을 끄는 것 대신 시간이 지나도 곁에 남을 것들을 찾아보며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면 좋겠어요. 필 콜린스와 필립 베일리가 함께했습니다. Easy Lover.

0: 콜린스와 필립 베일리의 Easy Lover, Like Hip Hop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유진의 Like Hip Hop, 하유진입니다. 해피초이님, 하디 지금 김포에서 일하고 있는 중에 잠시 바람 쐬러 나왔는데요. 비는 그쳤는데 후텁지근하고 진짜 덥네요. 이 습도를 날려버릴 시원한 음악이 필요합니다 하셨어요. 하, 진짜 오늘 날씨가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있는 곳은 아침에 출근하는데 진짜 비가 와장창창창 내리는 거예요. 하, 진짜 내가 과연 이렇게 회사를 가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비가 막 쏟아붓다가 지금은 또 갑자기 햇볕이 쨍쨍했다가 또다시 흐려지고 무슨 날씨인지 모르겠어요. 아, 이게 바로 대한민국 장마철인가겠죠? 우리 라이커님들 무사히 잘 계신지 궁금하네요. 황금배련님, 저는 마트에 가면 우선 과자부터 집어넣게 돼요. 과자 없으면 아니 되어요 라고. 이거 다 그렇지 않나요? 저도 과자랑 그 빵 코너 가가지고 쓱 이제 스캔하고 요거 이렇게 합니다. 하, 다 그렇죠 뭐. 1413님이 흔히 중독이라는 단어는 부정적 의미로 자주 사용되지만 매일 오후 4시 Like Hip Hop 오프닝 시그널 뮤직을 목 빠지게 기다리는 이 유쾌한 중독. 모든 이에게 행복 바이러스겠죠? 오늘도 좋은 음악 많이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캬, 이 유쾌한 중독이라니 기분 참 좋은 메시지네요. 감사해요. 유쾌한 중독 하유진의 Like Hip Hop 오늘도 여러분이 직접 뽑아주신 인기곡들로 가득 채워드릴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3: 여행.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3: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를 찾...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3: 서울 사이버 대학교.
5: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6: AI가 다 해줘.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 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3: 티 어실 원스야.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아,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휘트니 휴스턴의 How Will I Know. 맨날 발라드만 듣다가 이렇게 좀 경쾌한 음악을 휘트니 휴스턴의 목소리로 들으니까 또 새롭고 좋네요. 호레노츠 님이 아우 이 노래 제 눈물 버튼인데 하셨던 곡은 5395님이 청해 주신 Boy Meets Girl의 Waiting for a Star to Fall이었습니다. 아, 이 노래 가수 보이 미츠 걸의 두 멤버죠. 조지 머레가 세넌 루비카미 각 작곡한 노래가 바로 방금 들으신 휘트니 휴스턴의 How Will I Know였어요. 뭔가 이렇게 듣고 보니까 두 노래의 이 밝은 느낌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폰드님, 날씨는 흐리지만 선곡은 맑음 하셨네요. 오, 선곡은 맑죠. 메타버스 커피님이 하디 오늘 같은 날씨가 변덕스러울 때 이렇게 날씨가 좀 변덕스러울 때 갱상도에서 일부 어르신들이 날씨가 문디 같다고 하신대요. 아 문디 같은 날씨 이러시는구나. 그 뭐지? 옛날에 어르신들이 막 문디 가시나 이런 말도 있지 않아요? 근데 날씨가 문디 같다. 딱 요런 오늘 같은 날씨를 두고 하는 말이군요. 전우진님이 우리 딸이 오늘 학교 가기 싫다고 징징댔는데 하디도 그러면 안 돼요. 에이 뭐 어른이나 아이나 뭐 학교 가기 싫고 회사 가기 싫고 이런 거는 다 똑같은 마음 아닌가요? 갓블레스유님 하이디 주말에 뭐 했어요 하셨는데 이게 되게 저는 이런 질문 있죠. 소소하지만 뭔가 나를 궁금해하는 이런 질문. 이런 거는 좀 답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상대에 대한 관심이거든요. 주말에 뭐 했어? 뭐 점심은 뭐 먹었어? 이런 사소한 되게 별거 아닌 질문인데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주말에 저 뭐 했냐면요. 제가 주말에 뭐 했죠, 저? 주말에 호캉스 했습니다. 어쩌다가 그 서울은 아니고 경기도 이 근처에 서울 근처에 좀 일이 생겨가지고 호캉스를 했는데 오! 되게 좋더라고요. 그냥 어디 멀리 떠나지 않았는데도 여행 갔다 온 기분? 그래서 좋았어요. 뭔가 일상에서 좀 벗어난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라이커님들은 주말 어떻게 보내셨나요? 궁금하네요. 도리도리님이 하디 누가 더 오래 살까요? 1번 많이 먹고 운동 많이 한 사람 2번 적게 먹고 운동 적게 한 사람 운동일까 소식일까? 아 장수에 있어서 운동이 중요하냐 소식이 중요하냐 뭐 요런 질문인 것 같은데요. 아 누가 더 오래 살까요? 그러게 소식은 근데 그 여러 연구 결과에서 그 장수하는 마을을 가서 보니까 뭐 소식한다 요런 것도 저 들은 적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소식은 중요한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운동을 안 하면 또 우리 몸에 근육이 없어지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뭐가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둘 다 중요하다. 건강히 오래 살려면 소식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뭐든 적당히 그죠? 0952님 신청곡이에요. 조지 마이클의 Kissing a Fool 띄워드리고요. CBS 뮤직 차트 29위 배트 미들러의 Wind Beneath My Wings 함께 들어보자.

하효진의 Like It Pop 함께하고 계십니다. Fits and the Tantrums의 Money Grabber였고요. 나일 스파클리의 Crazy 함께 들었어요. 아까 우리 그 문제 내주신 거 있죠? 도리도리님이 문제 내주신 거. 장수에는 소식이냐 운동이냐 정답은 소식이래요. 그렇구나. 오, 그러니까 많이 과하게 먹는 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건강에. 그죠? 근데 서대문 꿀주먹님이 소식은 소처럼 먹는다고 소식이에요. 장수에 중요한 건 뭐니뭐니 해도 유전이다. 이것도 맞는 말 같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좀 노력으로 뭔가 바꿀 수 있는 게 있다면 소식이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무적두사님,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곱대요. 먹을 건 먹고 다이어트 해야 한다고.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이왕 뭐 기분 좋게 먹는 것도 좋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클레오파트라님이 수영 갔다 오자마자 저녁 준비하면서 들어요. 메뉴는 돼지고기 김치찌개. 캬. 아, 이거 어떻게 참습니까? 진짜 월요일 저녁에 최고의 메뉴인데요. 돼지고기 김치찌개. 그걸로 나뉘잖아요. 김치찌개에 돼지고기 넣는지, 햄, 그 통조림 햄 넣는지, 참치 넣는지, 아니면 그 외 기타 등등. 저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다 좋아하는데, 특히 그 콩나물 넣은 김치찌개 여러분 진짜 맛있는 거 아세요? 김치찌개에 콩나물 넣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아, 또 먹는 얘기로 흘러갔네요. 아, 5565님 신청곡이에요. 데비 깁슨의 Lost in Your Eyes 들어보자.

네비 깁슨의 Lost in Your Eyes 였습니다. 화이트 케잉님이 콩나물 해장국 응용한 거냐고. 아니요? 딱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그 돼지고기 김치찌개 끓여 먹을 때 저희 집에서는 콩나물을 넣거든요. 그게 그렇게 아삭아삭아삭 하면서 맛있더라고요. 부엥 까미노님, 늘 한 시간이 아쉬운 콩나물 라이키팝. 왜 갑자기 라이키팝이 콩나물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한 시간이 진짜 후딱 지나갔습니다. 아, 하이오진의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판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공연 선물 있습니다. 시대의 억압 속에서도 스스로의 삶을 선택했던 이들의 이야기, 타오르는 신념 위에 쓰인 이름, 뮤지컬 박열입니다. 이 공연은 7월 18일 토요일 오후 3시 대학로 링크아트센터 드림 4관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 공연 달아서 라이키팝으로 신청해 주세요. 라이키팝 오늘 끝곡은 CBS 뮤직 차트 51위 가레스 게이츠 Listen to my heart 준비했어요. 여러분 포근한 저녁, 안전한 저녁 보내시고요.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장맛비가 내렸다 그쳤다 하면서 습도 높은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오후 4시를 기해 영남과 전남 광양, 충북 괴산, 강원도 영월 횡선, 경기도 이천 안성 여주시에 폭염주의보가 좀 더 확대 발효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밤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는 5에서 40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내일 모레 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다시 장맛비가 내렸다 그쳤다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예상되는 비 양은 중서부와 전북의 최대 80, 그 밖에 남부의 5에서 40mm 안팎이 되겠는데요. 특히 수도권과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 내일 아침부터 오전 사이 시간당 2, 30mm 안팎의 집중 호우가 퍼붓는 곳도 있어서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광주 24, 원주 대전 대구 23도로 출발해서 한낮 기온 대구 33도, 강릉 청주 광주 32도, 서울 30도의 분포로 무더운 날씨 계속되겠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5: 김나입니다.
4: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5: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사장님들 모두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일하는 사람을 지키는 일, 사업장을 지키는 일.

하는 일, 고용산재보험이 그 역할을 함께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고용산재보험 가입 부가 체계가 새롭게 바뀝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은 근로시간 중심에서 소득 기준으로 바뀌고 보험료는 실제 월 보수 기준으로 부과되며 국세소득 활용으로 사업주의 신고와 정산 절차는 더욱 간편합니다.

0: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CBS 경제 연구실.
3: 안녕하세요. CBS 경제 연구실 아나운서 서정함입니다. 오늘은 수학 선행학습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해질 수도 있는 자녀 주식 교육에 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영주 YG 경제 연구소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4: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5: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0: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1: 지넥스.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4: 자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5: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6: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7: SM 신용정보
5: 1600-9300 1600-9300.

0: 전화.
1: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있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2: 아,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4: 경제적 본능 시작합니다. 주식으로 돈 버는 법, 자녀에겐 어떻게 알려줘야 할까요? 오늘은 투자의 본능 시간입니다. 우리 아이도 투자자로 키우는 법을 알아보고요. 그러면서도 꼭 주의해야 될 점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영주 와이즈 경제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4: 네, 요즘에 정말 주식이 핫하더라고요.
5: 네. 상당히 많은 이제 대세적인 부분들이 되면서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것들이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 맞습니다. 네. 사실 저희 또래들 그리고 네. 어른들은 요즘에 좀 후회를 많이 한다고 해요. 아, 나도 좀 뭐 주식을 좀 엄마 아빠가 좀 가르쳐줬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늦게 알았다.
5: 근데 엄마 아빠도 그 세대 분들은 옛날에는 주식하지 말라던 세대예요.
4: 맞아요, 네, 맞아요.
5: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녀분에게 무엇을 가르쳐준다라는 것은 오히려 하지 말라라는 거고 네. 우리가 이제 주식

0: 교육과 관련해서 부모 세대도 그렇고 자녀분 세대들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껴진 것이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코로나 때 그 있었던 소위 동학개미 운동이 불면서
1: 네.
0: 우리가 이제 많은 유튜브들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금리 상황이 연출이 되면서
1: 그렇죠.
0: 예, 우리가 이제 그 전만 하더라도 이제 예금이 주였다라면 이제 예금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생활하기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1: 네.
0: 그리고 주식이 됐던 부동산이 됐던 그래서 투자와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구나.
1: 맞습니다.
0: 그래서 네. 단순히 주식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그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노후 준비 이런 것들까지 아우러져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시대가 좀 변화상을 좀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그래서 그런지 예. 요즘에 보니까 예전엔 예. 대치동 가면 뭐 수학 영어 학원 이런 게 있었는데 요새 예. 주식 학원도 생겼대요. 그래서 아이들 위해서.
0: 글쎄요. 뭐 이렇게까지 주식 학원을 다니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1: 네.
0: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1: 그래요.
0: 왜냐하면 우리가 경제 교육은 필요하죠.
1: 네.
0: 근데 투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0: 그렇지만 너무 어린 나이에 학원에서 뭐 배워서 할 거다라면 이거는 수학 영어랑은 좀 다르다라고 보여집니다. 수학 영어는 우리가 메커니즘을 배우면 그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딱딱딱 그 논리성이 있는 것들이죠.
1: 네.
0: 근데 주식은 논리성이 없어요. 논리적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여기에 인간의 심리가 들어가고 성향이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어떤 경제적인 그 뭐라 그럴까요? 재산 네.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긴 합니다. 물론 이제 기초를 배워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만 요즘 아이들 너무 배워야 될 것들이 많네요.
1: 그렇군요.
0: 네.
1: 그래도 이 약간 투자 교육 같은 거 이런 네. 것들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것들은 좀 아이들한테 언제부터 좀 가르쳐주면 좋을까요?
0: 저는 성이 된 다음에 배워도 늦지 않는다.
1: 성이면
0: 우리가 이제 물론 투자 기간이 길수록
1: 네.
0: 이 누적된 투자 수익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관념들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전제 조건 중에 하나는 소득이 일정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 상황이 꾸준히 증가해야 된다. 경제가 체력이 그래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글로벌 저성장 기조에서 투자 재원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의 이익이 꾸준히 늘어날 수 있느냐 이건 또 고민해봐야 될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려고 할 때 재원이 과연 꾸준히 늘어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까지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1: 네.
0: 단순하게 미리 배워서 어릴 때부터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손은 누가 키우죠? 누가 그 근로 생활을 열심히 할까요? 이런 개념도 같이 맞물려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1: 네.
0: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 붐이 불었습니다.
1: 네.
0: 뭐 모든 것들 뭐 집도 사지 말고 자동차도 사지 말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럼 자동차 만드는 기업은 뭘로 먹고 살죠?
1: 그렇군요.
0: 그다음에 아파트 짓는 기업은 뭘로 먹고 살죠? 시야를 좀 넓힐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삶이라는 것이
1: 네.
0: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연된 소득을 통해서 노후를 즐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당장 저는 생활도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1: 네.
0: 그런 것들을 놓고 본다라면 투자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선택지의 문제지 선택지가 아니라 단순하게 누구든지 해야 된다라는 식의 접근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 투자자 입장에서 별로 달갑지 않다. 그렇게 제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어찌 보면 수장님께서는 뭐 주식 교육, 주식을 이렇게 네. 해라 이런 걸 알려주는 것보다는 어떤 경제적인 교육에 대한 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
0: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삶과 철학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공존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1: 네.
0: 돈이 세상의 전부는 아닙니다. 투자가 세상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균형 감각을 키우는 것도 저는 상당히 중요한 교육 당국자 그리고 이제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부모 세대에 있어서도 같이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주식보다 좀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뭐 돈의 개념 아니면 뭐 돈을 절약하는 습관 뭐 이런 건가요? 구체적으로
0: 그렇죠.
1: 어떤 걸
0: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주식 투자를 재테크라고 표현을 합니다.
1: 네.
0: 재테크라고 표현하는데 재테크는 한자와 영어의 합성어입니다.
1: 그렇죠.
0: 재물과 테크인데
1: 네.
0: 그러니까 재물이 먼저죠. 재물이 먼저면 아이들 같은 경우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죠? 용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1: 네.
0: 용돈 기입장부터 쓰기 시작하고
1: 네.
0: 내가 어떻게 절약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소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돈을 절약하고 내가 부모님한테 받은 용돈, 세뱃돈들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그 다음 문제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다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투자를 하게 된다라면 어떤 그

0: 기업에 투자를 할 것인가 이제 그 문제인데 그 전에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0: 부모님 있습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처음에 용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다음에 효율적인 소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점 그것이 쌓였을 때 내가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출발점이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그렇군요. 약간 이 경제에 대한 그 개념이 잘 바로 선 다음에 투자를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 게 예. 가장 좋겠군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주식 교육도 사실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예. 그럼 만약에 주식 교육을 할 때는 직접 투자를 좀 가르쳐 줘야 되나요? 간접 투자를 먼저 좀 가르쳐 줘야 되나요?
0: 어떻게 보면 투자 방식은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직접 투자가 됐던 간접 투자가 됐던 투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업의 바탕이 되는 것이고요. 어떤 기업을 찾을 것인가? 어떤 기업의 발전 방향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느냐라는 거죠.
1: 네.
0: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는 이제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간접 투자라는 것은 우리가 펀드 매니저들에게 내가 그 위임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주식 교육을 한다라면 직접 투자를 가르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1: 네.
0: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내 손으로 내 책임과 역할론을 이제 배우는 것이 직접 투자거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한다라면 전반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저는 직접 투자에 더 집중돼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 투자의 한 가지 방식은 가치 투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트레이딩이 있고요. 정리식 투자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나눠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자녀분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은 가치 투자라든지 정리식 투자 요 정도로 국한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가치 투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그 기업의 성장과 같이 내가 이제 동참을 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같은 방식이지만 조금 디테일하게 다른 게 정리식과 가치 투자를 병행하는 거죠.
1: 네.
0: 특히 이제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용돈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가끔 뭐 우리 명절 때 또 용돈들이 또 받게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돈들을 꾸준히 모을 수 있는 것이 정립식 투자입니다. 정립식 투자와 관련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게 된다라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시드머니 소위 말해서 돈을 키워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거든요.
1: 네.
0: 소액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고 그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정립식 투자의 또 장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경기가 변동하는 움직이는 과정에 있어서 최소한 3년에서 5년 이상 투자하면 평균 단가가 무조건 낮아집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가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다라는 건데 그를 통해서 이익을 웬만한 기업에서는 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에게는 정리식 투자 방식을 교육시키는 것이 좋다. 또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직접 우리가 돈을 넣고 이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0: 투자라는
1: 맞습니다.
0: 게 하는 건데
1: 네. 네.
0: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의 매매 기능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1: 아, 모의 투자.
0: 예, 네. 모의 투자 같은 경우 이제 각 증권사의 MTS나 HTS에서 그런 것들을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1: 네.
0: 모의 투자를 통해서 내가 한번 간접 경험을 하고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돈을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식이 될 수 있다. 이 점까지도 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어찌 보면 그 모의 투자에서 손실이 나면 예방주사를 맞는 개념이고.
0: 그렇죠.
1: 네.
0: 그런 거죠. 그러고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할 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뭐 초등학생 자녀들에게 직접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용돈 범위 내고 그리고 초등학생이나 이제 뭐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이제 후견인으로 나설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투자 손실을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꼭 교육이라는 것이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2030 세대 분들도 처음 시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뭐 모의 투자 이후에 직접 투자를 할 때 그분들이 얼마 갖고 시작하면 좋겠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릅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제가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3개월 용돈이나 3개월 월급 갖고 시작을 해라.
1: 3개월 용돈이나
0: 3개월 월급. 왜 그러냐면
1: 네.
0: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있음으로써 말씀하신 것처럼 손실이 난다고 그냥 치부해버리는 게 아닙니다. 손실이 났을 때 속쓰림을 느껴야 돼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투자의 하나의 방식입니다.
1: 그런데 네.
0: 내가 3개월 용돈이나 3개월 월급이 없어진다 그래서 내 삶이 망가지는 건 아니죠.
1: 네.
0: 하지만 충격은 오겠죠.
1: 네.
0: 그 충격을 느껴보고 그래서 주식 투자가 어렵다라는 거. 뭐 주식 투자라는 것이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0: 교육을 받는다라는 것은 성공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패도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 있어서의 실패를 경험하는 것도 좋은 교육 효과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매도 어릴 때 맞는 게 좋다. 시련도 어릴 때 겪는 게 좋다라고
1: 네.
0: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것들 때문에 나름대로 기준점을 제시해 드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제가 사실 문득 드는 생각인데요.
0: 네.
1: 이게 사실 저는 처음에 주식을 배우

0: 한다고 할 때 네.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 기법 뭐 차트 보는 법 이런 네. 걸 배웠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건 좀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좀 위험할까요?
1: 저는 뭐 그런 것들까지 이제 테크니컬한 개념들보다는 네. 거시적인 부분들을 좀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교육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가지 목적을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됩니다.
0: 네 가지.
1: 네 가지 목적인데요. 첫 번째는 기본적 분석입니다. 기본적 분석은 재무제표를 통해서 그 기업의 우량도를 볼 수 있는 것들이고요.
0: 네.
1: 두 번째는 이제 기술적 분석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차트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인가라고 보는 거죠.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근데 왜 또 두 가지는 뭐야라고 하면 이제 세 번째는 계좌 관리입니다. 계좌 관리는 우리가 얼마가 벌어졌을 때 파는 것이냐, 손절매를 어떻게 할 것인가,
0: 네.
1: 포트폴리오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 계좌 관리입니다.
0: 네.
1: 마지막으로 이제 심리 관리입니다.
0: 심리
1: 관리. 이 심리 관리가 상당히 이제 그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이제 뭐 목표 주가가 왔다 하더라도 심리 때문에 못 파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시장의 변동성이 생기면 심리 때문에 또 팔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 심리 관리까지 어린 학생들이 감내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바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네 가지를 어떠한 세대들이 됐던 뭐 정말 어린 친구서부터 어르신들까지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사실 저도 들어보니까 이 네 가지가 네. 저한테도 필요한 것
1: 그렇습니다.
0: 같아요.
1: 예.
0: 네. 저도 이제 오늘 소장님한테 네. 그 얘기 듣고 저희 아이한테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할까 이렇게 좀 보려고 했는데 일단 저부터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사실 제가 저의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제 주변의 친구들이
1: 네.
0: 야, 이거 단기간에 내가 대박이 났어. 뭐 몇 배를 벌었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
1: 네.
0: 소위 말하는 포모가 오거든요.
1: 그렇습니다.
0: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아이한테 이런 걸 좀 조심해야 된다. 뭐 단기간에 큰 돈을 버는 걸 좀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교육을 해도 괜찮을까요?
1: 그거는 조금 관점이 다릅니다. 뭐 단기간에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뭐 운이라는 것이 작용하기 때문에
0: 네.
1: 그거가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포모 현상에 대한 것들을 명확히 주지시켜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포모를 아이한테 주지시키려면
0: 네.
1: 부모님부터 성적 갖고 아이를 비교하면 안 됩니다.
0: 아.
1: 너는 딴 애는 1등 하는데 너는 1등 못하니. 이게 포모거든요.
0: 그렇죠. 그렇네요.
1: 그게 부모의 포모예요.
0: 네.
1: 다른 애가 지금 등수가 5등 올랐는데 너는 왜 등수가 3등밖에 못 올랐니? 이건 부모의 포모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아이들한테 얘기하면서 다른 애들이 뭐 돈을 벌었는데 너는 왜 돈을 못 버니? 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이 혼란만 가중됩니다. 보통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종교인분들이 내려놓으라고 그러죠.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오롯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배워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분들도 그게 포모 때문에 일으키는 분들도 있거든요.
0: 맞습니다.
1: 단기간에 네. 내가 저 사람을 따라잡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러다 보면 우리 속담이 있죠.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는 가랭이가 찢어지게 되는 네. 거죠. 따라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더군다나 포모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부모부터 내려놓음을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천천히 나만의 어떤 수익률, 매매 성공 이런 것들을 누적적으로 쌓아가는 것들. 그래서 심리관리를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0: 네.
1: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들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0: 사실 저도 지금 네 가지를 알려주셨는데 네. 심리관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서.
1: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과거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분들은
0: 네.
1: 어떻게 보면 그 경제적인 이론을 개발한 분들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셨는데
0: 네.
1: 지금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들 행동경제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0: 네.
1: 행동경제학이라는 네. 것이 우리가 이론대로 경제 이론을 설명할 수 없구나.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가 들어가 있구나라는 것으로 우리가 본 시각들이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많이 투자를 해보시면 느낄 겁니다. 가장 네. 어려운 것이 심리관리구나.
0: 맞습니다.
1: 내가 테크니컬하게 우리가 뭐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만 배워갖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극단적으로 심리를 배제하시는 분들이 퀀트 투자까지 갑니다. 알고리즘으로
0: 네, 그렇죠.
1: 이용해서
0: 네.
1: 우리가 심리를 배제해서 하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심리관리가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네, 제가 사실 심리 관리 좀 이야기가 나와서 또 제 자꾸 이야기를 좀 대입을 하게 되는데 저는 주식 할 때
1: 네.
0: 떨어지면
1: 네.
0: 하루 종일 일도 안 되고 좀 불안해하는 네. 모습 네.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을 아이들한테 보여준다거나 이러면 좀 안 좋지 않을까요?
1: 굉장히 안 좋습니다.
0: 네.
1: 그럼 만약에 주식 투자를 통해서 심리적으로 본인이 불안하면
0: 네.
1: 주식 투자를 저는 중지하시기를 권고해 드립니다.
0: 아, 부모님.
1: 네, 네. 보통 부모가 불안한 모습을 아이가 다 느끼거든요.
0: 네.
1: 아이 앞에서 부부싸움 하지 말라라는 것은 황금옥조 같은 격언 아니겠습니까?
0: 맞습니다.
1: 그 감정들이 네. 아이한테도 그대로 전파가 됩니다.
0: 네.
1: 부모가 불안하면 아이

0: 얘는 더 불안합니다. 근데 만약에 주식 투자를 통해서 내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일상생활이 흔들릴 정도라면 그건 주식과 맞지 않습니다. 저는 뭐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뭐 놀러 가면 가볍게 이제 뭐 고스톱이나 포커 같은 거 치지 않습니까?
1: 네네.
0: 저는 안 합니다. 오. 제 패를 친구들이 먼저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 합니다.
1: 그러니까 다 드러나는군요. 네,
0: 내가 안 맞으면 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1: 아.
0: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네. 하면 제가 일상이 안 되는데 돈을 잃는데 제가 그걸 왜 하죠? 안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투자를 누구든지 하는 거지만 투자가 안 맞는 분들이 있습니다.
1: 네.
0: 그런 분들은 그래서 심리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거는 관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냉정하게 봤을 때는 그럼 다른 방법을 하는 거죠. 근로소득을 높인다라든지 아니면 뭐 내가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잡을 늘린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보완을 해야지 누구든지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번다라는 것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사실 그러면 저도 좀 아이를 위해서 그만두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군요.
0: 줄이셔야죠. 내가 이제 일상생활이 네. 불가능할 정도라면 아니면 힘들다라면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까지 금액을 줄이는 것도 굉장히 좋은 팁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돈이 벌리기 시작하고요.
1: 네.
0: 그럼 자신감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불안감도 없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렇군요. 아이들한테 어떤 이 마인드적인 측면을 또 가르쳐줄 때 이 손절 타이밍 같은 거나 아니면 손절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건 좀 어떻게 교육하는 게 좋을까요?
0: 그거는 굉장히 테크니컬한 부분들인데요.
1: 네.
0: 계좌관리와 심리관리가 같이 맞붙이는 부분들입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0%가 빠지면 손절하라는 것만큼 지키기 어려운 것이 없는 거고요.
1: 네.
0: 손절할 때 우리가 또 떠오르는 것이 휩쏘라는 속임수를 또 떠올릴 수도 있는 부분 여러 가지 테크니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손절매는 어느 누구도 쉽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쉽지 않습니다. 부모 세대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계좌관리 차원에서 리스크관리라는 것들에 대한 이론들
1: 네.
0: 이런 것들이 시중에 처적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론적인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모임 매매를 통해서 아이들이 그것을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 학습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심리를 거스르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아직까지 심리가 성숙되지 않은 친구들에게 이런 것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이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어쨌든 손절과 리스크 관리 차원에 대해서는 먼저 부모님 세대들이 확실히 인식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서서히 가리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 그러면 아이한테 좀 이렇게 투자의 어떤 성향을 가르쳐 줄 때 좀 많이 버는 것들을 가르쳐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잃지 않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건지.
0: 잃지 않는 게 우선입니다.
1: 잃지 않는 게
0: 우선입니다. 투자는 잃지 않는 게 우선이고요.
1: 네.
0: 잃지 않다 보면 언젠가 벌리게 되는 건데 버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잃는 것을 소홀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경제 상황에서 보면 위기는 항상 오거든요. 그 위기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위기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잃지 않는 것들 그것을 우선적으로 가리키고 잃지 않은 다음에 기회가 오면 언제든지 또 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잃지 않는 것, 네, 저도 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문득 드는 생각인데 이게 제가 주식에 대한 기초가 좀 적다 이렇게
0: 네.
1: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계실 거예요. 부모님들 중에 나는 사실 주식을 잘 몰라.
0: 네.
1: 근데 주식을 좀 가르쳐주고 싶어.
0: 네.
1: 그러면 본인이 좀 공부를 해서 가르쳐줘야 되나요? 아니면 뭐 어디에 의탁을 해야 하는 게 좋을까요?
0: 본인이 일단 조금 뭐 기초 지식을 좀 아르셔야죠.
1: 요즘
0: 위탁할 수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런 교육이 뭐 그렇게 뭐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1: 네.
0: 본인 스스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를 목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은 요즘은 책도 잘 나와 있고
1: 네.
0: 그다음에 그 투자자 교육협회라고 있습니다. 교육협회 이런 교육 영상들이 무료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유명 인플루언서의 유튜브만 볼 것이 아니라 교육기관 금융감독원도 이런 교육 영상들 유튜브들 많이 올라가 있고요.
1: 네.
0: 그다음에 전국투자자교육협회라고 검색하시면 거기에도 좋은 내용들 많이 나와 있고요. 한국은행 홈페이지 들어가셔도 교육자료들 많습니다. 이런
1: 네.
0: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로 학습한 다음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좋은 팁이 된다. 이건 공식적인 사이트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이런 공식적인 사이트는 다 무료죠?
0: 무료입니다. 무료 사이트고
1: 네.
0: 정부기관이라든지 그 금융협회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공신력도 있고
1: 네.
0: 신뢰감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네, 굉장히 좋은 팁을 네. 또 알려주셨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0: 네.
1: 자녀 주식을 교육할 때 이런 것들은 정말 하면 안 된다. 딱 이렇게 하나 짚어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0: 주식이 전부다라는 식의 접근은 저는 조금 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재테크 수단 중에 하나거든요.
1: 네.
0: 만약에 아이가 주식에 관심이 없고 부동산에 또 특화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1: 네.
0: 근데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워봤습니다만 무엇이 재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다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는 그 지론도 네. 저는 뭐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1: 네.
0: 근데 이제 이것만이 절대적이다. 하나만이다라고 보는 시각은 저는 조금 조심스럽다.
1: 위험하다.
0: 위험하다. 그리고 네. 주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10년 전에는 어떤 얘기가 있었죠? 주식 투자하면 망한다.
1: 맞아요.
0: 라는 뭐. 것들이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또 되는 부분들이 있고 주식 투자를 성공할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1: 네.
0: 단순하게 지금과 같이 동학개미 운동, 소위 코로나 때 그리고 이제 지금과 같은 AI 혁명이 나타나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운이 좀 많이 통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돈을 벌 것처럼 보지만 실질적으로 2026년도에 지수가 많이 올랐습니다만 상장사의 약 30%는 주가가 못 올랐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감안하게 된다라면 현 구간에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조건 좋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명암을 같이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주식 투자가 만약에 안 됐을 때 또 다른 대안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복합적인 시각을 가져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사실 그리고 주식을 가르쳐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어렸을 때 태어나거나 네. 뭐 이럴 때 주식을 사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0: 네.
1: 이런 것들은 좀 괜찮은 거라고 봐도 될까요?
0: 어떻게 보면 그거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뭐 조부모나 부모님들의 네. 하나의 어떤 사례가 되겠죠.
1: 네.
0: 그럴 때 참 신중히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아예 미래를 위해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주식을 사주신다라는 것들인데
1: 네.
0: 그러면 이제 5년, 10년이 아니라 그 10년, 20년 뒤를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당장 10년, 20년 뒤를 바라봤을 때 그 아이의 미래는 다를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무조건 10년, 20년 들고 간다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추적 관찰하면서 상황의 흐름을 조금 우리가 면밀히 하면서 중간에 적절하게 포트폴리오 교체도 좀 해가면서 그런 것들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사실 저는 저도 조금 아이가 태어났을 때 좀 그런 것들을 해주고 싶었는데 사실 제가 제일 걱정이 됐던 건 이게 무슨 뭐 증여 문제라든가 뭐 아까 세무적인 문제들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
0: 아닙니다. 그거는 단순한 거죠. 그러니까
1: 네.
0: 증여 신고를 먼저 하시면 됩니다. 그건 이제 요즘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하니까요.
1: 네.
0: 아이들한테 주식을 사준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니까 증여 신고 먼저 하시고요.
1: 네.
0: 그 다음에 주식을 사주고 아이 이름을 주식 사주거나
1: 네.
0: 그러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과거보다 세무서 안 가셔도 되니까 클리 몇 번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1: 그러면 2천만 원 한도에서는 제가 얼마든지 사줄 수
0: 그렇습니다.
1: 있는 거군요.
0: 그렇습니다. 예.
1: 근데 만약에 2천만 원인데 예. 이게 주식이 너무 잘 돼가지고 막 올라가지고 4천만 원 되고 이래도 문제가 없나요?
0: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증여세 신고를 먼저 하는 겁니다. 증여세 신고를 안 하고 그게 4천만 원이 되면 그게 이제 4천만 원 증여한 걸로 되지만 내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 신고를 한 다음에 그 주식이 2천만 원이 되던 4천만 원이 되던 4억이 되던 40억이 되던 상관없습니다. 그건 어차피 2천만 원이 불어난 거니까요. 그 증빙 서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실무적인 부분들도 꼭 실행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그러면 바로 사주는 그 순간에
0: 사기 전에 신고하고 그다음에 사야죠.
1: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게 부모님만 해줄 수 있는 건지 조부모 어디까지
0: 조부모도 다 할 수 있어요.
1: 다 합쳐서 예, 2천만 원인가요?
0: 그렇습니다.
1: 다 합쳐서 2천만 원. 예. 그 한도 내에서만
0: 그렇습니다.
1: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군요. 아이들에게 주식을 사주는 것도 또 교육 외에 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군요. 네, 오늘 차영주 소장님과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교육부터 아이들에게 또 주식을 또 사주는 것까지 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제적 본능, 투자의 본능 차영주 와이즈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CBS 당신 곁에 CBS 라디오 우리가 좋아하는
3: 정식품 배즙일 고단백 두유
2: 영양 밸런스를 따져보면
3: 배즙일이지
2: 거기다 담백하고 고소한 맛까지
3: 배즙일이니까
2: 맞아 영양부터 맛까지 한 번에
3: 고단백도 배즙일답게
2: 정식품 배즙일 고단백 두유
4: 피로 회복에 좋은 라디오 백원경의 랄랄라 덥고 지치는 여름 탄산음료 같은 댄스 한곡 어떠세요? 새콤달콤 보사노바는요 가슴 속까지 시원해지는 락,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여름 발라드도 빼놓을 수 없겠죠. 계절마다 음악을 다르게, 계절마다 음악을 맛있게. 매일 오전 11시 5분 당신을 웃게 할 힐링 가요 레시피.

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CBS 뉴스룸이 방송됩니다.
1: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오늘 광주를 찾아 머리를 숙였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조롱하듯 응원 구호를 외쳐 파문을 일으킨 지 일주일 만입니다.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중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광주 군공항 부지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직의 첫 공식 출마자로 나서면서 여당 당권 경쟁이 본격화했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의 범인 장윤기의 경찰관 아버지가 해당 사건 수사팀장으로부터 주요 증거를 넘겨받아 없앤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문재인 수사팀장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0: 전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컴.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1: 전문 건설 공제조합 KPN코.
2: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3: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 SM 신용정보
2: 1600-9300 1600-9300.
4: 아, 또 눌어붙었네.
5: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6: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7월 6일 CBS 뉴스룸 시작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조롱성 응원 구호로 논란을 빚은 서울 배재고 학생 등이 오늘 광주 제1고를 찾아 공식 사과했습니다. 정치권에까지 큰 논란을 일으킨 이번 사태, 이제 수습이 될까요? 광주 CBS 정유철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네, 광주 CBS 정유철 기자 다시 연결됐나요? 네, 다음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 중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광주 군공항 부지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필요한 경우 강제 수용을 해서라도 사업의 속도를 높이라고 주문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이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반도체 클러스터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투자 규모가 가장 큰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부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산업단지 조성지로 광주 군공항 부지가 결정됐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8: 오늘 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산단을 조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7: 강 실장은 광주 군공항의 경우 250만 평 규모의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공항 특성상 이미 평탄화가 완료돼 있으며 광주 도심, KTX역과 인접해 인력 확보, 정주 여건 등에서 두루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투자의 성패가 빠른 산업단지 조성에 달려있다며 속도전을 지시했습니다. 불법이 아닌 한 모든 절차를 병행해서 추진하고 규정에 문제가 있으면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빠른 행정은 물론 입법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0: 알박기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강제 수용을 적극 활용하라고 주문했습니다.
1: 협의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 가서야 비로소 강제 수용 절차를 시작하는데 협의 취득과 강제 수용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도록 하십시오.
0: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설치하겠다고 한 메가 프로젝트 전담기구에 중량감 있는 인사를 임명하고 당분간 대통령 주재 민간합동점검회의를 매달 개최하면서 진행 상황을 살필 계획입니다. 청와대에서 CBS 뉴스 이준규입니다.
2: 김인석 전 국무총리가 오늘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 중 처음으로 8.17 전당대회 당대표직에 공식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와 송영길 의원도 출마 채비에 속도를 내면서 민주당 당권 경쟁이 본격화했습니다. 박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오늘 광주에서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민주당 당권 경쟁에 막을 올렸습니다. 김 전 총리는 5.18 민주화운동 헬기 사격 총탄 자국이 발견된 전일 빌딩에서 출마를 선언하며 완벽한 당정일치를 앞세워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4: 절대 과제인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먼저 집권당인 민주당의 혁신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3: 특히 지난 1년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 협력을 혼선에 빠뜨렸다며 전임 정청래 지도부를 겨냥해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또 호남 민심과 강성 지지층을 동시에 공략하며 검찰개혁과 민주대연합 추진 의지도 거듭 내세웠습니다. 당권 경쟁자인 정청래 전 대표도 검찰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다시 강조하며 강성 지지층 결집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정 전 대표는 지난 주말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잇따라 찾으며 민주당 전통 지지층을 공략하는 모습입니다. 송영길 의원도 정 전 대표의 출마 시점에 맞춰 출사표를 던지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 의원은 호남 적자론과 함께 인천시장, 인천에서 6선 국회의원 경험을 내세워 집권여당 대표 적임자임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권 경쟁이 친명 안정론과 강경 개혁론 그리고 지역기반 확장론으로 갈리면서 초반부터 격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CBS 뉴스 박희영입니다.
2: 네, 광주를 찾아 사과한 서울 배재고 학생 소식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광주 CBS 정유철 기자.
5: 네. 정유철 기자입니다.
2: 네, 정 기자 오늘 배재고의 사과가 이뤄진 배경부터 먼저 짧게 짚어볼까요?
5: 네, 스타벅스 탱크데이 홍보 논란의 시작이 배재고 논란까지 이어졌는데요. 지난달 29일이죠. 고교야구 경기 도중 배재고 더그아웃에서 스타벅스 가야지라며 5.18을 조롱하는 응원 구호가 나오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스타벅스는 광주 CBS 단독 보도한 5.18 46주기 기념식 날 80년 5.18 당시 개헌군이 광주 시민을 학살한 탱크를 연상하게 한 탱크데이 프로모션을 진행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파장이 커지고 배재고 측은 광주제일고를 지난 1일 방문해 직접 사과하겠다는 뜻을 전했는데요. 광주일고 측은 학생들의 심리 안정이 필요하고 기말고사 기간인 점을 들어서 재고를 요청했다가 배재고 학생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느껴져 사과 방문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오늘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2: 네.
5: 이에 따라 오늘 배재고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이 광주 제1고를 찾았습니다. 사과는 논란이 불거진 지 약 일주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2: 네, 배재고 학생들의 사과 내용도 짚어보죠.
5: 네, 배재고 측은 학생 대표와 야구부 지도자, 학교장이 차례로 사과했습니다. 학생 대표는 광주일고 선수와 학부모, 광주 시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야구보다 인성과 태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지도자 대표는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학교장은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학생들과 다시 배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효준 배재고 교장의 사과문 들어보겠습니다.
6: 이번 일로 마음의 상처를 입지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배제는 광주 학생 독립운동과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가슴 속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2: 얘기까지 하시는데요. 중요한 건 광주일고 측이 사과를 수용했는지 여부일 텐데요.
5: 네. 물론 광주제일고 측은 사과를 받아들이면서 화해의 뜻을 밝혔습니다.
2: 네.
5: 학생 대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상대에게 상처주는 언행을 돌아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제일고 야구부 감독은 실수는 반성하고 서로 화해하는 것이 성숙한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광주대구 학교장은 배제고 학생들에게 고개를 들고 앞으로 더 잘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사과라고 말했습니다.

0: 이후 양교 학생들은 서로 악수를 나누면서 화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규현 교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1: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더 잘 산다는 것. 더 잘 살기 위해서 어깨를 늦추지 마시고 몸을 들고 그리고 다음에 저희 일부 학생을 만날 때 정말 당당하게 서로 있는 그런 마음을 펼치면서 멋진 모습을 펼쳐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모습을 구하는 가장 멋진 모습이고.
2: 네, 배재구 측은 사과 후에 5.18 묘지까지 참배했네요.
0: 네, 사과를 마친 뒤에 배재구와 광주제일고 학생들은 함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그 전에 광주제일고 교정의 학생독립운동 기념탑도 함께 둘러봤는데요. 김대중 광주시 교육감과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도 동행했습니다. 교육당부는 이번 일을 단순한 사과로 끝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5.18 역사교육관 교육과 민주시민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2: 네, 이번 사태가 순조롭게 이렇게 수습되면 좋겠는데 어른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논란인 것 같아요.
0: 네, 이번 사안을 두고 일부 공직자와 보수 인사들의 발언도 논란이 됐습니다.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5.18이 성역이 됐다는 취지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논란이 됐죠. 결국 청와대는 이병태 부위원장의 사퇴를 공고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보수 논객인 조갑재 씨도 광주대 비광주구도를 언급하면서 비판적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현장은 정치적 논쟁보다는 사과와 화해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두 학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2: 네,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정유철 기자였습니다.
3: 여러분은 지금 CBS 뉴스룸을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 6시엔 박재홍의 한판 승부가 이어집니다.
2: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을 수사한 수사팀장이 범인 장윤기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 간부에게 주요 증거를 넘겨준 사실이 확인돼 긴급 체포됐습니다. 정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4: 광주경찰청은 장윤기 사건을 수사했던 광주광산경찰서 A경감을 오늘 오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장 씨의 부친이 현직 중간 간부급 경찰로 알려지면서 감찰이 진행됐는데 최근 범죄 정황이 드러나면서 해당 사건이 수사로 전격 전환된 겁니다. A경감은 장 씨의 차량과 훼손된 리얼돌 등 주요 증거를 수사 초기에 가족에게 넘겨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장윤기 체포 후 장 씨 부인에게 수십 차례 통화를 해 신병 구속 절차 등을 알려준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다만 수사 주체인 광주경찰청 역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감찰 대상인 만큼 수사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와 관련해 홍석기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유구무원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철저한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홍 본부장은 적절성 문제 등을 고려해 장윤기 사건 당시 수사 라인에 있지 않았던 반부패 수사팀이 수사를 맡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철저한 의혹 규명을 위해 기존 수사팀을 특별수사팀으로 확대 편성하고 수사관을 추가 투입해 총 27명 규모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찰은 홍명보 전 축구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과 관련해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조사도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CBS 뉴스 정석호입니다.
2: 중동 전쟁 과정에서 국내 4대 정유사가 담합해 기름값을 폭등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민들의 고통 속에 정유사 직원들은 트럼프 만세라는 문자까지 주고받았습니다. 보도에 송영문 기자입니다.
5: 지난 2월 넷째 주 전국 휘발유 가격 평균은 리터당 1,691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란을 침공하자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46원으로 55원이나 뛰어올랐습니다. 이렇게 유가가 폭등한 이유 검찰 수사 결과 국내 정유사에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나희석 부장검사입니다.
6: 이미 업계에 만성화되어 있던 담합 관행이 경제 위기 상황을 틈타 더욱 노골적 형태로 발현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5: HD 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 담당자들이 전쟁 직후인 지난 3월 기름값을 대폭 올리기로 합의하고 가격을 폭등시키자 GS칼텍스와 S오일이 뒤따라 올렸습니다. 검찰이 파악한 담합 규모만 26조 원입니다. 국민들이 고유가에 시달리던 상황에서도 정유사 직원들은 역시 전쟁으로 먹고 사는 회사 트럼프 만세라는 문자를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HD 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 부서장인 김모 씨는 전쟁 이전인 2024년 7월부터 이미 SK에너지와 가격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0: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기는 한편 폭등시킨 가격을 주유소에 부담으로 전가한 4개 정유사 모두를 기소했습니다. CBS 뉴스 송영훈입니다.
1: 유튜브 시사 프로그램에서 꾸준한 진행을 맡았다면 노동자일까요? 단순 출연자일까요? 이 판단을 놓고 노동당국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전광훈 씨가 대표 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김수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2: 전광훈 씨가 대표 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의 공식 유튜브 채널 전광훈 TV를 둘러싸고 근로기준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CBS 취재 결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18일 전광훈 TV 운영사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과 임금 체불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신고인인 교회 신도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약 반년 동안 전광훈 TV에서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로 활동했습니다. A씨는 전광훈 씨의 제안으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일을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월급은 전광훈 TV 운영사가 아닌 전 씨의 최측근이자 수행비서로 알려진 남모 씨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도 밝혔습니다. 매달 월급을 요청하면 남 씨가 교회 인근 건물로 오라고 한 뒤 현금을 건넸다는 겁니다. 하지만 첫 두 달치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한 A 씨는 결국 노동당국에 임금 체불 문제도 함께 신고했습니다. A 씨는 지급받은 현금의 출처가 교회 헌금으로 의심된다고 노동당국에 진술했습니다. 교회 측은 CBS에 A씨는 근로자가 아닌 단순 출연자였으며 지급된 돈도 적법한 절차에 따른 출연료라고 해명했습니다. CBS 뉴스 김수정입니다.
1: 내일부터 온라인에서 허위 조작 정보를 퍼뜨리면 최대 5배 이르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의 논란은 여전합니다. 김광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일정한 영향력을 갖는 정보 유통자가 허위임을 알면서 부당한 이익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정보를 퍼뜨릴 경우 책임을 묻는 법입니다. 구독자 10만 명 이상인 유튜버가 광고 수익을 노리고 거짓 내용을 퍼뜨려 피해를 줬다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허위 조작 정보로 확정한 내용을 광고나 후원으로 수익 얻는 사람이 반복 유통하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대형 플랫폼은 신고와 처리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플랫폼의 과잉 차단과 이용자 자기 검열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법 시행 유예와 재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정부가 자의적으로 가짜뉴스라는 딱지를 붙일 수 있다며 이를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논란과 연결했습니다.
4: 공소 취소를 앞두고 기존의 레거시 언론은 물론 유튜버들의 입까지 모두 틀어막겠다는 것입니다.
3: 반면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입틀막법 주장은 과도한 정치 선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부가 허위 조작 정보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플랫폼이 자율 정책에 따라 판단하며 손해배상은 법원이 결정하고 과징금도 법원의 확정 판결을 전제로 한다는 설명입니다. CBS 뉴스 김광일입니다.
1: 정부가 추진 중인 사관학교 통합 문제가 육사 총동창회 등을 중심으로 한 강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예정됐던 정부의 개혁안 발표가 연기되면서 갈등이 더욱 격화하고 있습니다. 홍재표 기자입니다.
5: 국방부는 오늘 예정됐던 통합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발표를 직전에 취소 연기했습니다. 정빈나 국방부 대변인입니다.
6: 네, 저희가 조만간 기본계획을 발표하면 이제 공청회와 정책설명회 같은 것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 자리 계기에 자세한 연구용역 결과를 포함해서 다양한 내용을 공개하고 또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5: 정부가 야심차게 기획한 3대 메가 프로젝터와의 중첩을 피하고 국방부 장관의 나토 관련 회의 참석 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여러 억측이 나도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국방부는 당초 예정된 발표 내용에서 큰 변동은 없으며 단지 메시지 관리 차원이라는 설명입니다. 사관학교 통합의 핵심은 표면상 정체성이나 전문성 훼손이지만 실상은 육사의 지방 이전 등 기득권 문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한기호 의원 등은 심지어 육사의 지방 이전을 사관학교 통폐합, 즉 폐교로 규정하며 국가안보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공군 사관학교나 경찰 대학이 각각 서울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했음에도 여전히 튼튼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점은 이런 주장을 무색하게 합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졸속

0: 논란도 이미 40여 년 전부터 제기된 역대 정부의 단골 과제였고 윤석열 전 정부도 추진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정부가 사관학교 개혁 발표를 미루며 다소 주춤한 가운데 보수 진영은 모레 궐기 대회를 계기로 새몰이에 나서면서 양측의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홍재표입니다.
1: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행사가 지난 주말 주요 도시에서 치러졌습니다. 미국이 독립을 선언하며 내세운 가치는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포용이었는데 이번에 느닷없이 강조된 메시지는 공산주의 척결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노림수를 워싱턴 박지환 특파원이 살펴봤습니다.
2: 250년 전 미국은 인간의 존엄과 자유, 포용, 민주주의 그리고 이들 가치에 반하는 권력에 저항할 권리를 독립정신으로 삼았습니다.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등 건국의 아버지들은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통치를 위임받은 국민의 동의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 열린 건국 250주년 기념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 통합과 민주주의 대신 공산주의 척결이라는 이념 프레임을 꺼내들었습니다.
3: 미국은 결코 공산주의 국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패배자이며 앞으로도 늘 그럴 것입니다.
2: 바로 전날 조지 워싱턴 등 역대 대통령들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러시모어산 연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공산주의는 진주만 공격이나 9.11 테러보다 더 큰 위협이라며 국민 불안을 자극했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독립기념일마다 자신의 정책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국민 화합과 포용의 메시지를 내놨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혐오의 언어를 동원하고 분열의 정치를 부추긴 겁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만단이 뉴욕시장 등 민주당 내 민주사회주의 세력이 확장하는 것을 우려해 국민 갈라치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독립기념일 연설에서 이례적으로 당파적인 입장을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박지환입니다.
4: 온라인 핫 이슈를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1: 네, 어텐션 뉴스 오늘도 최인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5: 네, 안녕하세요.
1: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5: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오늘 정몽규 회장이 사임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는데요.
1: 네.
5: 당초 이제 축협에서 정몽규 회장이 북중미 월드컵이 끝난 뒤 사퇴하겠다고 했었는데 그 축구협회를 둘러싼 거센 비난과 여론의 압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되니까 사퇴 시점을 대폭 앞당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정몽규 회장은 지난 2013년 1월에 회장으로 당선된 뒤로 그 13년 5개월 만에 축구협회 수장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정몽규 회장 사임 배경은 K축구혁신위원회의 출범과도 맞물려서 해석이 되는데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과 박지성 FIFA분과위원회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K축구혁신위원회가 오늘 출범을 했습니다. 여기에 그 축구 국가대표 출신인 이영표, 박주호 해설위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를 하는데요. 지금 그 혁신위가 한국 축구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주요 과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박지성 공동위원장이 좋은 안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월드컵을 통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면 안 된다는 문제에 부딪혔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또 차기 축구협회장이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에 관한 논의도 혁신위에서 오고 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1: 네, 다음 소식. 사투리 한마디로 온라인이 뜨겁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5: 네, 그 걸그룹 리셋네의 멤버 원희 씨가 쓴 단어 하나가 발단이 됐는데요. 그 원희 씨의 유튜브 영상에서 일본인 멤버의 집을 둘러보던 중 제작진 PD가 먼저 무섭노라고 하자 원희가 그 무섭노 조명부터 무서운데라고 맞장구를 친 장면입니다.
1: 네.
5: 그런데 이 무섭노의 노라는 그 말을 두고 일베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하는 표현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 조국 혁신당 그 조국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이 노와 관련해서 영남 사투리와 일베식 표현의 구별법을 올리면서 더 촉발이 됐고요. 이후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말끝 하나로 사상 검증을 하려고 든다 이렇게 맞받아치면서 정치권 설전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그 부산이나 경남에서는 지금도 흔하게 쓰는 그 자연스러운 감탄이자 사투리다 이런 반박이 나오는 가운데 이 한 글자가 뭐라고 이 한 글자가 뭐길래 온라인 여론을 쪼개는 그런 모습입니다.
1: 그렇군요. 자, 마지막 소식은요.
5: 백종원 더번코리아 대표의 대패삼겹살 원조설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네. 그 바로 법원 판결을 통해서인데요. 그 백종원 대표는 1998년에 이 대패삼겹살 상표 등록을 마쳤고 이를 브랜드의 상징으로 소개해왔습니다. 그 보면 그 93년도에 대패삼겹살을 우연히 그 자기가 발견했다 개발을 했다는 건데요. 실수로 이 그 냉동삼겹살을 손으로 밀면서 고기가 돌돌 말렸고 손님이 이게 뭐야 대패밥처럼 말려서 라고 화를 남겨서 차관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유튜버 그 김재환 PD가 그 이미 그 백종원 대표가 하기 이전부터 대중적인 부산 등지에서 대중적인 메뉴였다라고 하면서 이 관련된 컨텐츠들을 올려왔고요. 재판부는 대패삼겹살은 1980년대부터 이미 부산에서 유행한 것으로 보인다. 특별한 제조 공정이 필요한 음식이 아니다. 자연스럽게 그 말린 형태가 된다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1: 네, 재밌는 논쟁이네요. 자, 최인수 기자였고요. 이어서 날씨 알아봅니다. 김수진 기상 리포터 전해주시죠.
6: 네, 장마철로 접어들면서 당분간 호우와 폭염이 공존하는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정체전선과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하루에 장맛비와 소나기도 번갈아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는 5에서 40mm 안팎의 소나기가 더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내일도 오전까지는 장맛비가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정체전선에 의해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내일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 산지에 최대 80mm 이상 그 밖에 중부에 20에서 60, 남부에 5에서 40mm 안팎이 되겠고요. 특히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으로는 내일 아침부터 오전 사이 시간당 2,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퍼붓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내일 오후부터는 국지적으로 5에서 40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장마철 습도가 높아지면서 불쾌지수 높은 무더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영남과 경기 남동부, 강원 영서 남부, 충북 괴산과 전남 광양에 폭염주의 보가 좀 더 확대 발효됐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원주, 청주, 광주, 대구 모두 24도로 아침부터 후텁지근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 대구 33도, 4도, 청주, 전주 33도, 서울 30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폭염의 기세가 더 강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 2026년 7월 6일 CBS 뉴스룸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제작 조성준, 임승선, 문은지, 기술 박수지, 진행의 김정은이었습니다. CBS 뉴스는 인터넷 노컷뉴스와 유튜브 노컷뉴스 채널을 통해 언제든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 CBS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8: 경기도민이라면 CNF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우듯 시간을 멈춰 세우고 싶습니다.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을 타고 급속하게 퍼지는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 1377 누르고 3번.
1: 피해자에겐 지옥입니다. 시간을 멈추고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을 지워야 합니다. 지우고 잊혀져야 살 수 있습니다.
2: 1377 누르고 3번.
1: 불법류의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3: 7월 2026 산업안전 복원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복원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복원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4: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3: 7월은 산업안전 복원의 달과 함께하세요.
4: 내일 더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 광주를 찾아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 후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는 민주당은 지난 1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를 정당 지지와 선거 결과로 연결하지 못했다며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 협력을 혼선에 빠뜨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실상 정청래 전 지도부를 향한 강력한 비판을 쏟아낸 것인데요. 잠시 후 1부에서 김민석 전 총리를 수두에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지드린 대로 이어서 JTBC 장르만 여의도의 정영진 앵커, CBS 박성태의 뉴스쇼의 박성태 앵커, YTN 뉴스 명당의 장성철 앵커와 함께하는 한판 승부 5주년 기념 앵커 특집도 준비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코.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건설 공제조합
1: 케이핀코.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3: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4: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5: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4: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6: 더 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7: 강력 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6: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7: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6: 에어렉스

0: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1: 세라하임. 대한민국 전역 시사의 중심 박재용의 한판 승부.
2: 예, CBS 박재용의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 분이시죠. 김민석 전 국무총리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총리님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2: 출마 선언한 후 첫 인터뷰로 나오셨습니다.
3: 그러네요.
2: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당권 주자로 오늘

0: 제일 먼저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하셨습니다. 일단 광주에서 오전에 하셨고 또 오후에는 서울 국회에서 출마 선언하셨습니다. 예.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1: 광주와 서울이 다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곳이죠.
0: 예.
1: 광주는 5.18, 또 서울은 빛의 혁명. 그리고 두 곳 다 지금 새로운 의미에서 미래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0: 예.
1: 광주에서 시작하는 이제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서남권, 충청, 영남 이렇게 이어지는 완전히 새로운 산업지도를 그리는 출발지가 됐고
0: 예.
1: 서울은 이제 또 글로벌한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0: 예.
1: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와 역사, 미래 이걸 다 상징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고
0: 예.
1: 또 달리 얘기한다면은 3대 메가 프로젝트라는 이재명 정부의 지금부터의 최대의 과제를 국회가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당대표에 나가는 이유도 이재명 정부 성공을 이제는 국회와 당에서 뒷받침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당대표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0: 예.
1: 뭐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전에 광주 저녁 오후에 서울에서 이제 말씀하신 건데 당대표 이 시점에 왜 김민석이어야 하는가?
1: 지금까지 1년은 이제 임기 초에
0: 예.
1: 내란을 극복하고 첫 틀을 잡는 시기였다면
0: 예.
1: 지금은 그야말로 국회와 당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0: 예.
1: 원래도 이제는 전체 방향이 잡혔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 입법적 뒷받침이 중요하고요.
0: 예.
1: 게다가 이번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의 결과가 기대만 못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으로 정치적인 에너지를 모아서 정부를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0: 예.
1: 그런 점에서는 국정방향을 대통령님과 쭉 나눠왔고 첫 어떤 국정방향을 설리게 했고 그에 대한 이해가 있다는 점에서 호흡이 잘 맞고 정부와 당정관계
0: 예.
1: 그리고 총선 준비라는 게 현재 당의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과제인데
0: 약 1년 10개월 후에.
1: 그렇죠. 그런데 예. 저희 당에서 사실은 총선, 지방선거, 대선 세 가지의 선거를 큰 선거를 다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승리해본
0: 예.
1: 유일한 사람입니다. 제가 현재.
0: 예.
1: 현재 그것은 뭐 과거에 당대표를 했던 분들을 포함해서 총선, 지방선거, 대선을 다 지휘해보고 다 승리해본 것은 현재는 제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국정의 성공에 필요하고 총선 준비에 제일 도움이 될 거다. 물론. 저는 안 해봤지 않습니까?
0: 두 번 해보셨고.
1: 예. 네, 그런 것도 있죠.
0: 네. 그런 의미에서 예, 이번에 나다.
1: 개인적으로는 한 번씩 하셨는데 그만하세요. 이런 싶은 생각이 또 있고.
0: 지난주에 그 용산에서 세 분 만나셨을 때 그 테이블에 그냥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그냥 편하게.
1: 저희 같이 만나서야 뭐 서로가 다 편하게 얘기하니까요.
0: 예, 예. 예.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하신 말씀을 보니까 아, 그래도 계속 절제를 하시다가 오늘은 좀 표현을 좀 직접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지난 1년간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 협력을 혼선에 빠뜨렸다. 이제 당대표 교체라는 결단을 내려달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서 자기 정치의 폐해가 무엇이냐 이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1: 한편으로는 여당의 정치는 결국은 당정관계, 당정협력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고
0: 예.
1: 또 한편으로는 당내의 민주적 토론을 잘 조율하고 끌고 가는 것인데
0: 예.
1: 그런 점에서 기존의 당의 운영은 한편으로는 당정 간에 있어서의 불협화음을 계속 만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당내에 있어서 주요 사안들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토론을 수기와 토론으로 이끌어가지 못했다고 봅니다.
0: 예.
1: 그러면서 생긴 어떤 잡음 또 문제점들이 대표적인 것들이 이 절차와 수기가 무시됐던 합당 추진 과정이 결국은 갈등을 가져오고 결론은 못 내고
0: 예.
1: 검찰개혁 추진 과정도 사실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0: 예.
1: 공천도 우리가 확립한 시스템 공천이 조금 훼손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제기되는 이런 예.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적한 것입니다. 제가 자기 정치라고 표현했지만 조금 쉽게 얘기한다면
0: 예.
1: 결국 선거나 정당은 책임 윤리가 기본이기 때문에
0: 예.
1: 잘하면 계속하고 그렇지만 아주 잘하지 않으면 어지간히 잘하면 그냥 한 번씩 바뀌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0: 예.
1: 만족할 만한 결과가 안 나오면은 교대하고 교체하는 것이 기본 이죠.
0: 예.
1: 그런 점에서는 지난 선거가

0: 국정 지지율을 이렇게 바로 연결할 만한 그런 결과가 되지 못해서
1: 예.
0: 기대할 만한 예상했던 만족할 만한 승리다라고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그럴 경우에는 바꾸는 것이 기본이라고 봅니다.
1: 예. 아까 이제 합방 문제, 또 검찰개혁 관련 추진 문제, 공천 관련, 그 지방선거 공천 문제겠죠. 여기서 이제 자개정치의 폐해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 정청래 전 대표 자개정치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연임? 뭔 그 이후의 과정?
0: 목적까지를 논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1: 그런가요?
0: 예. 예. 당 운영에 있어서 말씀드렸던 당정 간의 조율 그리고 당내의 토론이 원활하고 조직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그것은 결국은 그것이 결국은 민주적인 어떤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1: 예.
0: 그런 의미에서의 독단성 뭐 이런 것들을 자기 정치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겠죠.
1: 그렇군요. 이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민주당 워크숍에서 중도층을 뽑기 위한 제3의 길을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또 총리께서도 끊임없이 확장하는 대통합 전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제3의 길이라는 것은 대통합의 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0: 강 실장께서 제3의 길을 말씀 제가 그날 명료하게 제3의 길이라는 워딩을 썼는지는 저도 지금 좀 기억이 안 나는데
1: 그런가요?
0: 예? 어쨌든 제3의 길을 말씀하셨을 때 과거 이제 영국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예. 그 제3의 길을 뜻한 것은 아니고
1: 예.
0: 다양한 의미에서의 중도 확장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은 전 분명하다고 봅니다.
1: 예. 예.
0: 근데 이제 그에 대해서 그 취지나 맥락을 잘못 이해하고 내부에서도 공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1: 예.
0: 조금 잘못 짚었다고 저는 보고요.
1: 아하.
0: 내부에서 통합하면서 연대하면서 확장하는 것 그것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르기까지
1: 예.
0: 우리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추구해온 흐름입니다.
1: 예.
0: 내부를 통합하고 약간 다른 세력과 연대하면서 그 전체적으로 중도와 합리적 보수까지 확장하려고 하는 것은
1: 예.
0: 안 하면 이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 당연히 그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지금 쭉 추진해 온 것이고요. 저는 그것을 그 또한 지난 1년의 당 운영에 있어서
1: 예.
0: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흔히 통합을 강조하냐 확장을 강조하냐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논의되는 경우가 있는데
1: 예.
0: 그건 전혀 잘못 짚은 거라고 봅니다. 통합이 잘 안 되면 확장도 안 되고요.
1: 예.
0: 확장이 안 되면 통합도 잘 안 됩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1: 예.
0: 우리 편만 꼭 붙잡고 있으면 다른 어떤 중간이나 외부 세력을 함께 포용하고 넓히는 노력을 하자면 어떻게 정치를 하고 어떻게 선거에 이기겠습니까?
1: 예.
0: 그렇게 해서 선거 승리의 전망이 없으면 내부가 어떻게 단결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부의 단결 통합, 외부의 확장은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어느 한쪽을 강조하거나 그걸 분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형이상학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이제
0: 그런 의미에서
1: 예.
0: 저는 내부의 통합, 단결, 연대 확장 작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께서 외연 확장 규제에서 임명했던 분이죠.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이분이 이제 5.18이 성역화됐다라고 말해서 이제 청와대 공개 공고를 했었는데 5회 청와대 사퇴 공고가 있었고 2회 사퇴가 된 것 같습니다. 사의를 수용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0: 우리 편 흔히 우리 편이라고 예, 얘기하는 예. 이념이라든가 스펙트럼이 같은 분들 내에서도 어떤 때는 부정도 있고 어떤 때는 오류도 있고 어떤 때는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1: 예, 예.
0: 그런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사퇴할 부분은 사퇴하고 바로잡을 부분은 바로잡으면 되는 것이죠.
1: 예.
0: 이병태 부위원장의 경우는 그런 의미에서는 과거에 아마 홍준표 전
1: 맞습니다.
0: 시장님을 가깝게 했던 분으로
1: 맞아요.
0: 제가 알고 있고
1: 예.
0: 또 그런 의미에서 전혀 좀 보수 스펙트럼에 속하는 분입니다. 큰 틀에서 보수 스펙트럼에 속하는 분도 함께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은 기조였고 나 그분이 개인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바로잡으면 되는 것이죠.
1: 예.
0: 그래서 그 5.18 문제를 표현의 자유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잘못된 접근이었다고 보고요.
1: 예.
0: 그것 때문에 저도 어제 김남준 의원이 그 글을 쓴 어떤 글을 보고서
1: SNS,
0: 그걸 제가
1: 예.
0: 공유를 했었는데
1: 아하, 예.

0: 일종의 이거는 헌법적 가치에 속하는, 그러니까 헌법이 개헌 헌법 전문에 수록만 안 됐다 뿐이지 이미 국민의 인식에서는 헌법 전문에 들어가 있는 헌법적 가치에 속하는 부분이고
1: 예.
0: 우리 국민의 헌법적 가치를 넘어서 세계적 어떤 세계의 시민적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 예.
0: 우리가 표현의 자유라는 것에도 한도가 있다라는 점에서 비추어 보면은 저는 그것을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좀 잘못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점에 대해서 청와대가 그렇게 판단한 것도 저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 당사자가 지금 사퇴를 하셨는지 예. 제가 지금 소식은 못 들었는데요.
1: 예. 그러니까 수용했다고 본인이 사퇴하겠다고.
0: 네. 그렇게 된다면 예. 그런 것이 전체 정부의 기조에 맞지 않으면 정부에서 일하는 건 어렵지 않겠습니까?
1: 예. 자, 이제 총리님이 그 당대표의 출사표를 던지시자 이제 출마 선언문을 보고 또 비판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성윤 의원 같은 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한 게 뭐냐면 이제 국회 개헌 해제 결의안 표결에 불참한 이유가 무엇이냐. 아, 이제 우리 특히 이제 민주당 의원과 개헌 선포 직전에 통화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즉시 국회를 오셨어야 되는데 왜 안 오셨느냐. 이 부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0: 그 일단 이성윤 의원은 허위 사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1: 아, 그런가요?
0: 좀 예. 곤란해지시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아, 예. 어떤 면에서 곤란해지실까요?
0: 그 지금 저도 얼핏 좀 전에 봤는데
1: 예, 예.
0: 계엄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내용을 마치 직전에 전화 통화를 해서 들었는데 안 간
1: 아, 예,
0: 것처럼
1: 예.
0: 이런 식으로 하셔서
1: 예.
0: 저건 명백한 허위 사실인데 어떻게 법을 하고 검찰 출신인 분이 저렇게 하나 저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일 때 저는 사실 조금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리고 이 부분에서 그럼 대응하실 생각도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0: 예. 뭐 시민단체 같은 데서 요새는 저런 걸 다 문제를 삼아서
1: 예.
0: 제가 뭐 굳이
1: 아
0: 뭐
1: 직접 대응은 아니고
0: 뭐 예. 명백하게 팩트가 틀린 부분이고
1: 예,
0: 예.
1: 아,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라는 점. 근데 이제 후보님께서
0: 그
1: 예.
0: 아마 저한테 사과해야 될 겁니다.
1: 아하, 아하, 예. 근데 오늘 또 이제 정청래 전 대표가 SNS에 이런 글을 쓰셨네요. 그러니까 단결하면 승리한다. 저는 단결 연어, 동지 연어만 쓰겠습니다.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걸 두고 이제 총리님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 이제 본인의 지난 1년의 어떤 지도부 활동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네거티브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0: 정치에서. 예. 토론을 하고 책임을 묻고 그런 걸 가지고 네거티브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1: 예.
0: 예.
1: 아 그래도 이제 아 그럼 이제 나중에 후보 토론회를 통해서 충분히 그 문제를 함께 말씀 네, 나누시고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0: 정치에서는
1: 예.
0: 서로 동지들 간에 토론도 하고 문제 지적도 하고 또 그에 대해서 이렇게 반론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1: 예.
0: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거나
1: 아하.
0: 조금 전에 이성윤 의원처럼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거나
1: 예.
0: 이제 그런 경우는 네거티브라고도 하고 나중에 뭐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게도 되고 그렇게 되지만은
1: 예.
0: 정치적인 판단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것을 가지고 네거티브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활발하고 치열하게 예. 해야 우리가 이렇게 당이 발전하는 것이죠.
1: 예. 또 이제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또 핵심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이는 게 이제 보안 수사권 폐지 문제인데 이제 총리님도 이 부분에서 폐지 입장을 분명히 밝히긴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속도와 시행 시기 문제에 있어서 언제 할 것이냐. 이를테면 정청래 전 대표는 재원절에 전까지 처리하자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총리님께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0: 저는 그걸 이미 5월 달에 끝내자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1: 예, 예.
0: 지금 그 시기의 문제를 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어떤 다른 특별한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1: 아.
0: 이미 5월 달에 끝내자고 제안을 했었고
1: 예.
0: 그때 당의 사정으로 그것이 늦어졌기 때문에
1: 예.
0: 지금 그 시기는 현재의 당 지도부가 최대한 빨리 풀어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런데 5월 중에 이제 당의 처리 요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정청래 전 대표는 당의 처리를 요청했던 기억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0: 기억이 말은... 없다고 해서 사실이 없는 것은 아니죠.
1: 아 그런가요?
0: 법안을 예.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1: 예.
0: 당정 관계에 대해서 다 아는 분들은 당정 간에 의논을 해서 법안이 가는 것입니다.
1: 그런데 예.
0: 5월에 이것을 처리하자고 해서 제안하고 그것이 당의 중요한 당직자들에 의해서 당 지도부에 다 전달됐고
1: 예.
0: 그런데 그때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또 이렇게 역으로 왔고
1: 당에서
0: 뭐 그랬기 때문에
1: 예?
0: 그걸 제가 뭐 시시콜콜이 얘기하지 않아도 그 팩트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 예?
0: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더 중요한 것은
1: 예?
0: 보안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정부의 입장을

0: 취지로 정리했고 예. 제 입장도 일관되게 그랬고 또 그것을 가급적인 빨리 땡기려고 하는 노력을 했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쟁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1: 예.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1일에 오찬을 함께 하시면서 이 관련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이제 주요 후보님들은 폐지 입장이신 건 분명히 보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게 지금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마지막까지 세심하게 준비해달라. 이렇게 또 이재명 대통령에게 당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사실은 대통령의 입장과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그렇습니다. 대통령도 폐지지만 예. 만에 하나라도 그 국민들의 피해가 가는 건 없는지 숙의해달라, 숙고해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0: 그렇습니다. 이미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 수차에 걸쳐서 그러니까요. 보안수사권의 원칙은 이런데 그래도 예외가 불가피하지 않나, 일부 있어야 되지 않나 그 문제를 토론해달라고 제기하신 맞아요. 것과 예.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확한 워딩과 맥락을 제가 지금 확언할 수는 없지만은 예. 그런 측면이 있겠죠. 예.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서 어떤 그러한 문제 제기가 있고
1: 예.
0: 그러나 이제 종합적으로 볼 때 정치 검찰의 폐해를 오랫동안 지켜보고 그 피해를 입은 분들 뭐 저도 그런 피해자의 한 사람이지만은
1: 그렇죠. 예.
0: 그렇게 해서 정치 검찰의 문제를 검찰개혁이라는 방식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주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층에서 현재로는
1: 예.
0: 일단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에 충실해서 보안수사권을 없애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판단하는 예. 쪽이 다수이기 때문에
1: 예.
0: 그래서 현재로서는 보안수사권 폐지를 일단은 짓는 것이 좋겠다고 정부 내에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어쨌든 제가 책임지고 정리한 것이거든요.
1: 예. 예.
0: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해가면서 제기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보완책이 있는지를 그래서 그것도 정부가 여러 가지 논의와 참고 의견을 축적한 것이 있지만
1: 예.
0: 보안수사권 폐지라는 입장을 정리하되 법안으로서 그거를 국회에 보내는 방식보다는 그 입장에 기초해서 당과 국회에서 의견을 만들어 주시라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요.
1: 예.
0: 그것은 이제 당에서 얼마나 속도를 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아,
0: 그간 정부에서 축적했던 여러 자료들은 충분히 참고하실 수 있게 참고 자료로 제공될 것입니다.
1: 예. 자, 아까 서두에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제 당대표가 되시면 또 이재명 정부의 그 역할을 뒷받침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청래 전 대표는 그 7월 1일 날 그 전북에 가서 전북 소외 발언을 했더군요. 그러니까 이원택 지사 취임식 가셔서 아마도 이제 광주에 집중이 돼 있고 전북은 좀 지원이 없다. 아, 이런 취지로 해서 걱정하지 마라라고 이제 이런 말까지 하고 오셨단 말이죠. 이 전북 소외 발언에서 이제 당내에서도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총리께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 제가 뭐 정 대표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1: 예.
0: 기본적으로는 이게 이제 이번에 일종의 1차 발표이고
1: 예.
0: 앞으로 쭉 이렇게 전체적인 프로젝트들이 진행되면서
1: 예.
0: 내용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또는 구체적인 사업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발표되는 과정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1: 예예.
0: 지금 이게 다 끝난 건가 하는 뭐 이런 식의 생각을 지금 현시점에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은 이제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1: 예.
0: 우리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해나가는 것이 적절한데 그것을 이런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으니 기업이 이렇게 해달라라는 것을 일종의 크리에이티브
1: 아하.
0: 그러니까 창의적인 제안과 조건을 자꾸 제시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거든요.
1: 예, 예.
0: 저는 그것을 지금은 전북 도와도 이야기를 할 텐데
1: 예.
0: 그렇게 접근해 가는 것이 좋고 그렇게 하면 충분히 긍정적인 해결의 영역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예.
0: 제가 총리 시절에 제일 집중했던 과제 중에 하나가 새만금의 현대차 투자를 지원하는 겁니다.
1: 예.
0: 굉장히 빠른 속도로 현대차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을 해결했거든요.
1: 예.
0: 거의 최초의 어떤 플랫폼이었습니다. 범정부가 함께해서 제가 당장 요새 그 저희 장모님하고 집을 익산에 얻어가지고 살고
1: 익산.
0: 있는데
1: 예. 아니, 맞네요.
0: 굳이 그렇게 따지면 아니, 나 가까운 동네 잘 발전하는 게 좋죠.
1: 예.
0: 이게 이제 그런 차원의 문제를 떠나서 이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0: 대한민국의 산업지도가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각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해법들을 자꾸 제안하면서 이거는 풀어가면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예. 아, 또 하나의 당권 레이스의 중요한 논쟁 중에 하나가 적통, 그리고 그를 통한 파멸 논쟁입니다. 지지자들과의 또 멸칭 공방까지 있는 건 알고 계실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전당대회가 끝이 나도 이게 또 진보진영 내부에 상처가 계속 남아있을 것 같기도 해서 이런 우려는 우리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 애들이 싸워도 상처가 나는데,
1: 그러니까요.
0: 어른들이 정치를 갖고 이렇게 갈등하고 경쟁하는데, 이런저런 갈등이 있을 수 있죠.
1: 예.
0: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라는 정당의 역사성을 믿습니다.
1: 예.
0: 그리고 저희가 과거에 상당 기간 분열하고 갈등하고 심지어 분당까지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1: 예.
0: 다시는 그런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또 오늘 현재 민주진영의 지도자들이신 우리 현재 이재명 대통령과 또 전직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또
1: 예.
0: 민주진영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1: 예.
0: 이런 것이 결정적인 어떤 갈등으로 가면 안 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 예.
0: 저는 전당대회 후에 잘 풀릴 거라고 보고, 제가 아마도 가장 잘 비교적 할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전대 후에 여러 가지 갈등들을 완화하고 조화시키는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비교적 척지면서 정치를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화롭게 푸는 좀 스타일이어서
1: 예.
0: 그 문제에 관련해서는 아마 일정하게 실제로 그렇게도 풀 것이고 또 기대하셔도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끊임없이 이제 확장하는 대통합 전략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지금 당대표 하시면 이제 1년 10개월 후에 총선도 지휘하셔야 되고 공천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표로서 하실 그 공천 전략이나 혹은 공천에도 그런 통합 전략을 쓰시겠다.
0: 말씀처럼 삼박자죠.
1: 예.
0: 내부는 똑같은 세력은 통합해야 되고
1: 예.
0: 조금 다른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가령 과거에 진보당이나 기본소득 약간 더 진보적성이 강한
1: 맞아요.
0: 이런
1: 예.
0: 거는 연대가 될 것이고 그리고 확장도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저는 진보 보수 중도를 망라한 대대적인 합리적인 신진 인사의 영입을 바로 시작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아, 바로 시작하십니까?
0: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선거 임박해서 하는 깜짝 쇼가 아니라.
0: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돼야
1: 예.
0: 당에도 도움이 되고 정부에도 도움이 되는데 사실은 지난 1년 말씀드렸듯이 국정을 확실하게 뒷받침하면서
1: 예.
0: 이 당의 영역을 넓히면서 내부는 단단하게 하면서 정부가 미처 손대지 못하고 있는 정책들을 이렇게 착착착착 챙겨나가는 이런 어떤 좀 유능하고 좀 기민한 여당 이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어서
1: 예.
0: 저는 굉장히 속도감 있게 일을 당대표가 되면 풀어나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레이스가 이제 시작됐는데 사실상 과반 득표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0: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예.
0: 당이 그리고 정부가 임기 1년 만에 처음으로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1: 예.
0: 저희는 반드시 당을 안정적으로 다시 이제 정립해야 하고
1: 예.
0: 당이 안정되면서 국정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려면 저는 모든 권리당원과 또 가능한 지지자들이 다 참여해 주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해 주시고 모두 참여해 주셔서 기왕 누구를 당대표를 만들어 주시려면 압도적인 리더십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예. 그 말씀과 진심이 잘 전해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일단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출마 선언을 오늘 하셨습니다. 김민석 초총리와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노후의 품격 어디에서 올까요? 정든 내 집, 익숙한 우리 동네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 지켜집니다.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 계속거주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시설 격리가 아닌 마을의 돌봄으로 도시의 틀을 바꿉니다. 턱없는 무장의 설계, 스마트 안전 시스템, 그리고 고령자 맞춤형 주거 개선까지. 어르신이 걷기 편한 길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안전한 길입니다. 모두를 위한 도시 혁신. 이 캠페인은

0: 예, 자 박정희 한판승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판 승부가 어느덧 이제 5년째 예,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5주년이 됐는데 저희 제작진이 이 5주년이라는 시점을 어떻게 하면 좀 특별한 시간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한 끝에 이 특별한 분들을 모시자라는 상상을 하면서 앵커 특집을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앵커들의 한판 승부 현 시점 대한민국 시사 프로그램의 최고의 진행자들 세 분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깜짝 게스트까지 함께하고 계시는데 먼저 JTBC 장르만 여유도의 정영진 앵커 어서 오세요.
1: 아유 반갑습니다. 정영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0: 그 옆에 또 카메라가 비춰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영진 앵커를 조련하고 계시죠. JTBC 최윤경 부장 어서 오세요.
2: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네.
3: 와 최윤경이다.
0: 저 화면 괜찮습니까?
2: 네네.
0: 네, 한판 승부
2: 남해 방송 처음입니다.
0: 아 그런가요? 예예. 잘 나오고 계십니다.
1: 남해 방송.
0: 네. 예. 자 그리고 옆에서 지금 부채질하고 계시는 YTN 장성철의 뉴스 명당의 장성철 앵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십니까 장성철입니다. 네. 자, 저만 응원단이 안 왔어요.
0: 왜요?
4: 모르겠어요. 저 버림받은 것 같아요.
0: 아니 우리가 또 시끄럽네.
4: 우리 PD님 작가님들 네. 좀 이 방송 보고 네.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 다 응원하는데 저만 홀로 내던져서.
0: 아 YTN 제작진에게 네. 말씀. 예.
4: 너무해요 박 PD님.
0: 아무래도 잘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우리 한판 승부 올해 원년 멤버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침 새벽 시간대에 가서 열심히 방송 박성태의 뉴스쇼. 박성태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십니까 박성태입니다. 야
0: 네. 지금 그 새벽 방송 끝내시고 쉬고 계신 거죠? 쉬고 오신 거죠, 그죠?
5: 예, 집에 가서 쉬었다가 네. 이제 다시 출근했죠.
0: 예. 지금 네임태그 저희가 구독자까지 제작진 열심히 붙여놨는데 지금 예. 164만 구독자의
2: 우와.
0: 야 박성태의 뉴스쇼.
5: 원래 김현정 네. 앵커 할 때 163만이었고요. 예. 저는 만 명 늘었어요. 예.
0: 만 명. 1월부터 하고 지금 5월까지 해서 예. 만 명.
5: 이건 숟가락도 아니고 스푼 정도 얹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젓가락. 네. 젓가락? 알겠습니다.
0: 자, 우리 정영진 네. 앵커 좀 오랜만에 다시 오시니까 느낌 어떠세요?
1: 너무 네. 행복하고요. 저는 이제 저 혼자 알았는데 예, 예. 이런 분들하고 같이 나온 줄 알았으면
3: 이런 분들
1: 다시 한번 이런 출연을 고려
3: 이건 디스인데 디스? 와. 디스맨 이거?
1: 근데 선글라스들은 다 왜 끼시고 도대체
0: 정영진 앵커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1: 뭐 누군지 모르게 하려고 생각하는데 저는 딱 끼면 전제 알지만
0: 그런가요?
1: 두 분은 왜 끼셨을까?
5: 저는 끼라고 해서 껴요. 저는 제작진 그래요? 시키면 다기 때문에 예, 예. 일단 도수가 없는 거여서 안 보여요.
0: 안 보입니까?
1: 빨리 안경 잘 끼세요.
5: 괜찮습니다.
0: 그 일정 시간 끼신 다음에 네. 이제 불편하시면 이제 벗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뭐 이미 또 다들 유명하신 앵커님들 청취자 너무 좋아서 이 기획 칭찬한다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일단은 그 본인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직접 소개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2분 정도 드리고요. 또 네. 강점을 함께 PR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작은 프로부터 가시죠.
4: 네. 야. 안녕하세요. YTN 뉴스 명당 장성철입니다.
0: 예, 예. 이제 장성철 앵커부터.
4: 이분까지
0: 예.
4: 할 건 없는 것 같고요. 예. 명당입니다. 명당.
0: 명당 이름을 우리 장성철 앵커가 지으신 거죠. 그죠?
4: 아니요. 저희 이제 PD 작가님들, 예. 스태프분들이 이제 하셨고, 예. 저 명당에 놀러 오시면 예. 좋은 일이 생깁니다.
0: 아, 그런가요?
4: 돈 많이 버실 수 있어요. 건강 챙길 수 있습니다.
1: 무슨 얘기예요?
4: 명예도 챙길 수 있습니다. 아침에 저희 방송을 딱 들으시면은 네. 하루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1: 청취자분들이
4: 네, 모든 일이 다 잘 될 겁니다. 제가 아주 좀 가볍고 재밌고 즐겁게 하려고 하니까 네. 많이 놀러 오셔가지고 네. 박성태 듣다가 약간 좀 지겨우면 저희 뉴스 명당에 오셔가지고 저의 즐거움을 같이 나눠주시고
1: 두 분이 경쟁 관계에 계시는 거군요.
5: 경쟁 안
4: 돼요. 안 돼요.
5: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예요.
1: 그래요? 네. 어려운 분들끼리 돕는 게 맞긴
5: 해요. 저희가 7시 51분부터 광고 시간이거든요. 그때 또 가시면
1: 그때 또
5: 55분부터구나. 55 네. 광고가 많아가지고 55분
4: 그런데 뭐 유튜브로만 송출되는 방송 진행자가 네. 저희 라디오 채널로도 네. 진행하는 사람들 저렇게 디스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1: 아 여기서 이제
0: 예 동접자가 최고여가지고 예 동접자가 워낙 최고에서
1: 이쪽
0: 예.
1: 시장에선 동접자 예,
0: 동접자로
4: 화이트 뉴스 명당 네. 내일도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1: 뉴스 명당은 저 지향하는 바가 있습니까 혹시?
0: 좋지
4: 그러니까
0: 좋아요.
4: 이게 아침에 네. 설거지하면서 청소하면서도.

0: 정치 얘기를 쉽게 쉽게 그냥 이해할 수 있는.
1: 아. 아침부터 설거지를 해야 할까요?
0: 아침부터 청소.
2: 좋아.
3: 좋아.
2: 좋아.
3: 아침에 이런 거 좋아.
4: 아. 아, 역시 재부장 날카로워요.
0: 날카로워요. 박PD님 도와주세요.
3: 근데 보니까 섭외를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0: 아니에요. 섭외 어렵습니다.
3: 특히 그 보수 국민의힘 의원들이 네. 잘 출연 안 하거든요. 네. 뉴스 명당에는 출연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0: 제가 가끔 협박을 합니다. 저는 진행을 하지만 네. 일주일에 방송을 한 20여 차례 다른 방송 패널로 출연을 한다.
3: 내가 그래서
0: 내가
3: 안 나오면
0: 안 나오면 씹는다.
3: 장르만 가서 각오하시라. 한파 승부 가서 네. 그 신용상객장 가서 비판할 거니 각오해라. 네.
0: 그러면 이제 하루 있다가 네. 알았어요 뭐 이렇게 연락 오는 경우가
3: 섭외 비밀 네.
0: 예, 협박입니다.
3: 협박. 네.
4: 장소장님이 직접 섭외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3: 없어요. 그러니까
4: 아니, 되게 신기한 게 사이가 안 좋았던 분들이 있거든요. 네. 패널로 막 편안하시면서 네. 되게 뭐라고 했던 분들은 네. 또 다 섭외를 해요.
3: 그러니까
4: 그래서 방송에서 또 친해져요. 그리고 방송 끝나면 또 욕해요. 이게 뒷담화가 아니라 방송에서 그분 이게 잘못됐다 패널로. 대단해요. 제가
0: 제일 기억나는 분은 김재원 최고위원하고 이진숙 의원.
3: 그 빵, 예. 예. 빵도 직접 들고
0: 요즘 아주 돈독해졌습니다.
3: 아 그래요.
4: 장해찬 부원장이랑 어떻게 돼요?
0: 아니 얼마 전에 만났는데 저한테 또 깍듯이 인사하더라고요. 선배님 이렇게 저 여기 출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네. 인사하길래 네. 역시 욕해야 되는구나.
3: 아, 알겠습니다.
1: 인간말종 장해찬 이렇게 인사하셨어.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는
5: 면전에서는 못. 출처까지 늘 밝히시면서 네, 얘기하잖아요.
0: 네. 면전에서는 못하고요. 어우 그래.
3: 수영기 부장님이 거의 그 어제 나왔던 분처럼 자연스럽게 저희 방 한판 승부에 네. 녹아 계시네.
5: 수요일 고정합니다.
3: 그래 좋네요.
0: 수요일날 장르만 가서 최윤경 기자님.
1: 한판 승부는 제가 봤을 때 너무 선한 방송이에요.
3: 아 그래요?
4: 정말 선한 맛이에요.
1: 네, 원고를 줬는데 네. 아니, 어느 대목에서 이거를 찌르고 들어가야 될지 모르게 되게 평이하고 따뜻한 질문이라 한가득 깎았어요.
3: 아 그래요? 예.
5: 그럼 우리 용서
4: 세상을 따뜻하게 보세요. 네.
3: 그럼 자연스럽게 한번 네. 요즘 그 시사 유튜브의 최강자로 떠오른 장르만 소개 한번 가볼까요?
5: 와 네. 저희요.
3: 예, 장르만. 소개. 예, 정영진 프로 채널 소개 한번 해주세요. 자 네. 나갑니다. 지금 나가고 있어요.
5: 저희 장르만 여의도는 네. 말입니다.
3: 현재 구독자
5: 예.
3: 63만
5: 요즘은
3: 3천 명.
5: 구독자로 판단하지 않죠.
3: 동접자,
5: 동시 접속자 예. 그리고 조회수로 판단하게 되는데
3: 예, 예.
5: 비교적 요 세 분들 가운데서 가장 앞서고 있다.
3: 요즘 한 4만 명, 3만 5천 명,
5: 뭐 3만
3: 3만 명
5: 뭐, 네. 네,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3: 아직
5: 많이 부족하고 예. 저희가 조금 더 많이 노력을 해서 아하. 이제 한 5만 분, 7만 분, 10만 분 정도가 오셔서
3: 예.
5: 매일 매일 요거 하나 들으면 그래도 시사에 대해서는 예. 충분히 이해가 되었다 정도 느끼실 수 있는 방송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1: 10만 분까지는 안 오셨으면 좋겠고.
3: 동접자 10만까지
1: 너무
3: 아니다.
1: 많은 건 부담스럽습니다.
3: 7만, 예. 7만 명 정도.
1: 조금 더 그냥 그 정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0: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 가서 예, 예. 한번 제대로 한번 망가뜨려 보겠습니다.
4: 그럼 동접자 더 늘어요.
0: 더 늘어요?
3: 아, 네. 그런가?
0: 네. 고민이 되네요.
3: 최 부장님 이 정도 소개 만족하십니까?
1: 네,
3: 정프로의
1: 네.
3: 프로그램에서 소개?
1: 네, 사실 뭐 소개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저희 방송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0: 역시.
4: 최 부장 잘 컸어.
3: 네. 밖에서 신혜원 기자가 굉장히 흐뭇한 눈치로 저희를 바라보고 있어요. 신혜원 기자도 와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정프로가 그 와중에 신간을 냈어요.
5: 아유, 이것도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3: 저 이미지 정프로의 한없이 가벼운 경제 상식. 야,
5: 어떻게 이런 책을 또 썼을까요?
3: 저 책을 쓴 다음에 최 부장님이 배신감을 느꼈다고 방송하는 멘트를 들었어요.
5: 왜요?
3: 너무 이 바쁜 와중에 어떻게 혼자 책 쓰냐? 네. 네, 어떤 책입니까? 설명해 좀 해주세요.
5: 이 책은 이제 제가 그래도 네. 이제 3프로TV라는 경제 채널을 꽤 오래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3: 맞습니다. 네.
5: 아, 그러면서 네. 매번 올라온 질문들이 그러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 하는 질문이 거의 비슷해요.
3: 그러니까
5: 너무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너무 기초적인 것조차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3: 신혜원 기자님 같은 분
5: 저런 분들을 위한 저런 분들이 그래도 적어도 요 정도는 읽고 어떤 경제 기사를 읽는다든지
3: 방송 진행한다든지
5: 방송 진행한다든지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최소한 알아야 될 경제 상식 이걸 아주 흥미롭게 또 풀어냈습니다.
3: 이거
5: 맞습니다.
4: 네. 아니 근데 대단한 것 같아요.
5: 뭐죠?
4: 지금 뭐 시사 프로그램에 네. 뭐 최고 진행자로 꼽히고 있는데 네. 정치 진사 중심으로 하면서 네. 또 경제 책도 내고
5: 네. 과학도 얘기하셔야죠. 네.
4: 그건 제가 잘 모르고요. 할 만한 게 없으니까 우리 농업 이쪽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0: 정영진 앵커에게 네.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3: 아 질문해 주세요.
0: 장르만 여의도 앵커라는 자리가 부끄럽습니까?
5: 제가요?
0: 네.
5: 그럴 리가 없죠.

0: 근데 그 책에는 왜 장르만 여의도 앵커라는 네. 그 타이틀이 없습니까? 다른 데 진행하시고
1: 아, 3프로 TV만 있고 있는데. 아, 그래서 최 부장님이 그래. 확인을 해서 넣었어요, 다시.
2: 네, 넣었습니다.
3: 넣었어요.
0: 네. 2세부터는 거예요?
2: 아니, 책에 있는 게 아니고 네. 그 인터넷 서점에
0: 아니, 책에는 네. 없잖아요. 네. 그 본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지. 사람 마음이
1: 이간질 안 합니다.
0: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3: 공격을 하시는 건 좋은데 네. 팩트 체크 좀 제대로 부탁드립니다.
1: 넣었어요? 책은 네. 넣었어요.
3: 책은 요건 경제 상식 책입니다. 네. 아시겠죠?
0: 장르만 여의도에서도 경제상
3: 아, 그만하죠. 우리 많은 분들 듣고 계시니까.
1: 듣고 계시니까. 예, 예, 통합행보.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화제의 프로그램 박성태의 뉴스쇼로 가보겠습니다. 네. 박앵커?
4: 뭐
1: 홍보가 필요 없는 채널이긴
4: 그렇죠.
1: 한데
4: 구독자가 일단 164만 아~ 장르만 63만이잖아요.
1: 네. 100만 차이네 그죠?
4: 60 그러니까 저런 거죠. 이제 수능 5등급이 3등급까지는 쉬워요. 1등급, 2등급 초반 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 보통 저기서 164, 제가 106개월 동안 올린 게 만 명이라니까요. 아~ 163만을 전임 김현정 앵커가 다 올렸고, 아하. 제가 6개월 동안 추라고 해야 만 명 올리니까, 네, 물론 진짜. 이제 탁월한 정영진 앵커와 탁월한 최영경 부장이 있지만,
1: 신혜원 기자도 함께.
4: 네, 신혜원 기자도 있지만, 네. 저기서 이제 163만 되려면은 네. 한 32년 정도가 걸려요. 아~ 요즘 또 경쟁 워낙 치열하니까.
2: 구독자의 아. 표면 장력이라고 이렇게 한 방울 떨어뜨리면 넘쳐야 구독자가 확 터지는데, 그렇지. 그래서 한 방울씩 지금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4: 아, 그렇죠. 근데 네. 더더구나 그리고 구독자에는 안 들어오지만 네. 출퇴근 시간이잖아요. 출근 시간이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보면 좀 위험하기 때문에 근거 없는 숫자지만 300만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이제 출근하시고 다 듣는 걸로 제 친구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 뉴스 듣고 있다. 아. 네. 그래서 뭐 저희 형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저희 형은 지방에 있지만 아, 출근하면서 듣고 있다.
3: 맞아요. 진짜 그 그냥 라디오로 듣는 분들이 네. 진짜 많고 네. 그래서 아마 동접에는 체크가 안 되지만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들으신 진짜 큰 프로그램이잖아요. 아, 그렇죠. 역사와 전통. 네. 근데 그 프로그램이 우리 앵커님에겐 너무 무거운 프로그램은 아닌가.
4: 좀 무거워요. 생각,
3: 그죠?
4: 네, 그리고 키가 네.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3: 맞습니다. 이분이 감당할 프로가 아니에요.
1: 아, 그래요? 네. 우리 정영진 네. 앵커가 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3: 아닙니다. 아닙니다.
1: 아, 네. 밖에 뉴스 제작진 듣고 있어요.
2: 네. 동시간 때 다른 진행을 또 하고 있으니까.
3: 그렇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뉴스 명당도 많이 들어주십시오.
3: 네, 고맙습니다.
1: 자, 한판 승부도 합니까? 한판 승부는 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냥 짧게.
4: 아, 한판 승부
1: 짧게.
4: 최고의 프로죠.
1: 네, 한판 승부는 이제 5년 됐습니다. 만 5년 됐고 2021년 7월 12일 첫 방송을 했고 그래서 이제 만 5년이 됐어요. 만 5년이 돼서. 이제 구독자가 이제 96만 5천 명, 96만 아. 5천 명. 연내에 100만 구독자 돌파를 앞두고 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장르만 여의도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예, 예. 그리고 100만 돌파하면 공개 방송을 좀 해보고 싶다. 얼마 전에 장르만 여의도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3: 저희가 네. 공개 방송 했죠.
1: 네, 30명 모시고 그죠. 네. 네. 저희는 100만 돌파 100명 정도 모시고 오,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상상만 해보고 네. 있습니다.
3: 오신 분들 제가 밥 사드린 건 아시죠?
1: 아, 알죠, 알죠. 네, 아,
3: 100분 100명을 살 자신 있으신 거죠?
1: 그때는 그 사장님께 한번 연락을 드려서 네. 감당을 해달라.
4: 그때 네, 얘기하시면 네. 최 PD 왔나요? 아까 뉴스쇼 최 PD 왔던데.
1: 아, 최수민 PD.
4: 네, 최수민 PD 있구나. 네. 네. 우리도 같이 껴서 하죠.
1: 아, 같이 네. 같이. 아, 그 뉴스쇼 한판 쓰고 연합으로 그죠?
4: 공개 방송인데. 네.
1: 아, 좋아요.
0: 저도 낄게요 그냥.
1: 예, 그러니까
0: 장 껴야 될 것 같아요.
1: 예, 그때 네. 특별 게스트 함께 네. 또.
4: 근데 이렇게 딱 정말 박정 네. 앵커 또 제작진이 기획의도가 좋은 게 네. 요즘 이제 시사 프로그램 특히 정치 관련된 시사 프로그램들이 네. 팬덤에 의존한 경우가 많잖아요. 아. 그래서 양쪽 진영에 좀 팬덤에 끝에 이쪽이 사실은 주도권을 잡는 게 많은데 예. 여기 장르만 여의도의 정영진 앵커부터 해서 뉴스 명당의 장소장님도 마찬가지고 한판 승부 뉴스쇼는 그런 것보다는 좀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아. 그런 것들이 힘을 그런 채널들이 좀 힘을 얻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제가 뉴스 명당의 장소장님 가셨을 때 예. 처음에 막 가라고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1: 아, 앵커 새로 해야 되냐?
4: 네, 일단 앵커가 새로운 경험이니까 해봐라. 근데 뉴스쇼의 패널이더라고요. 우리 쪽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알게 되고 되게 후회했는데 아~ 근데 그것보다도 사실은 이 너무 진영에 얽매이지 않는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채널이 또 장수장님이 가서 하시면 전체 이쪽 움직임 뭐 목소리가 커질 수 있는 거니까 좋다.
0: 아 근데 적극 그때 응원합니다. 제가 상의했을 때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솔직히 섭섭했어요. 왜냐면
1: 내가 필요 없나? 뭐 이런 네, 느낌.
0: 한칼 토론 제가 나가고 있는데 내가 네. 날 자르려고 그랬나 원래 기획사
2: 교체 타임에 네.
0: 그래서 아우 되게 흔쾌히 형 가야지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 서운했다.
0: 속으로는 약간 좀 서운.

0: 저 정윤재는 그 요즘 일황이라고 얘기 듣고 있잖아. 일황.
1: 아 이건 뭐 좀 적절하진 않은 것 같은데. 예, 어쩌든지 그런 별명이 좀 붙긴 했습니다만.
0: 인정?
1: 아니 근데 보세요 여기 오신 분들을. 이분들 중에는 아, 네, 그렇게 예. 볼 수 있지 않나.
0: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좋아요. 자 그럼 여기 또 좀 다양한 코너를 준비해가지고 OX 네. 퀴즈 좀 OX 퀴즈 밸런스 게임을 준비했어요.
2: 네.
0: 그래서 요 코너도 저도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가장 진행을 잘하는 JTBC 최윤경 부장님을
1: 아, 최고입니다.
2: 아니, 네. 최윤경은 왜 나왔냐고 댓글에 계속 올라왔어요. 할 게 있으니까 나옵니다.
0: 할 게 역할이 있습니다.
1: 네, 최고예요.
0: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네. 예, 자, 액션.
2: OX 퀴즈를 할 건데요. 예. 빠르게 OX를 아하. 들어주시면 됩니다. 생각 길게 하지 마시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바로 들어주시면 되고요. 네 개의 질문을 드릴 겁니다. 바로바로 네. 바로 넘어갑니다.
0: 예, 자 화면 나오고 있고요.
2: 첫 번째, 솔직히 내가 이 중에 진행은 제일 잘한다. 하나, 둘, 셋.
0: 자, 됩니다. 어, 안 나오죠, 화면이. 아, 이렇게. 아. 오! 야, 세 분 다 오드기셨네.
2: 그래서 이래서 한판 승부가 안 되는 거예요.
3: 아, 저렇게 자신감이 없어서 어떻게.
4: 내가 또 제일 잘해.
2: 아, 하는데 자신감이 없어.
3: 자신감.
0: 자존감이 낮아요.
2: 아니, 과도한 겸양이 사람들 싫어합니다, 요새. 아, 두 번째 가겠습니다.
1: 아, 잠깐 이거 이유는 들어봐야 되는 거
2: 아니, 아니, 왜냐면
3: 잘하는 이유를, 건 잘한다고 생각하는 네, 거지.
2: 다 잘하세요. 이유가 길어지면 재미가 그래, 없습니다.
1: 그럼. 아, 그래요? 아, 이거
0: 정영재는 거 들으면 말씀해 주세요.
1: 제 이유보다도 네, 네. 저는 이제 들을만 하잖아요. 아주 장성철 소장님이 왜 들었는지가 난 궁금한 아, 거예요.
0: 저는 왜 진행이 잘해?
4: 저라도 우겨야 돼요.
1: 아, 우겨야
4: 네,
1: 돼서.
4: 우겨야
1: 아,
4: 되니까 아, 이해해 주세요.
1: 네네네, 알겠습니다.
4: 그럼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요. 각자 예. 또 취향이 있어서.
2: 네, 그렇잖아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0: 다음 질문.
4: 갈갔네.
2: 인터뷰의 말을 못 알아들었는데 아는 척 넘긴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저도 없어. 잘난 척은 또 심합니다. 아, 나는 못 알아들은 적은 없다는 거네요.
0: 아,
1: 다 알아들었어요?
0: 아, 예, 뭐 그냥 비교적, 비교적.
1: 어, 그래요?
2: 역시 가방끈이 길다는 걸 확인했어.
0: 비교적, 비교적. 예.
1: 내 얘기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0: 아, 스스로 못 알아듣는 걸 몰랐을 수도 있겠다. 아.
4: 그러니까 내용은 사실 다 알지만 아, 아, 아. 뭐 다음 코너에 뭘 하라는지 제작진과 얘기하다가 놓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거기서 실컷 다 얘기했는데 다시 제가 잠깐 죄송합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가 가끔 아, 있죠.
1: 네네네. 네.
3: 저는 그때 네. 네. 아, 예. 그렇군요. 예.
1: 아, 진짜.
4: 액션을 더 크게 합니다.
0: 네. 정현재는 그런 관심이 없어요.
1: 예?
0: 그러니까 이게 그 그냥 넘어가시는 것 같아. 네, 그런 경우 가끔 있는 것 같아. 아,
2: 근데 그게 아. 오히려
4: 무성이에요.
0: 그게 오히려 장점이에요. 그게
3: 무성이면 또 우리 최윤경 부장님이 또 잘 받쳐주시고.
1: 아 맞습니다. 너무 든든하죠.
2: 예, 네, 그럼 다음 질문 가볼까요? 네. 이거 좀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 진지하게 대답해 주세요.
4: 진지하게.
2: 정치 영입 제안이 온 적 있다. 하나, 둘, 셋. 우와.
0: 오, 다 있어요?
2: 우와.
0: 오, 아니, 나 있다고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어 그래요. 야, 정영진 씨
4: 솔직하게 얘기해달라니까.
2: 있었을 것 같아요,
0: 있었어요?
2: 근데.
0: 어.
4: 퇴사한 다음에 있었는데 아주 아주 연배가 많은 아주 아주 친한 제가 모셨던 선배가 이게 얘기를 하셨죠. 근데 제가 이제 사실은 회사 퇴사한 다음에 바로 그런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는 원래 또 뭐 그쪽에 큰 관심이 없고 그래서 안 한다.
2: 근데 영입을 했을 때 자리를 줄 수 있을 정도로 파워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4: 그분이 상당히 파워 있는 분과 친한. 친한.
0: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구나.
2: 정성호 장관
4: 그 정도 분과 친한. 네. 그 정도가 상당히 친한.
0: 야, 난 실력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2: 왜냐면 신협자에게 이제 섭외됐다 이렇게 네. 영입 제안을 받았다고 하면 대부분 정성호 장관이더라고.
4: 아니에요, 저는. 정성호 장관 아니에요.
0: 정성호 장관이. 자, 어우, 장성철 소장은
2: 있었을 것 같아.
3: 저는 뭐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가 저보고 정치 하자고 영입하려고 그런다고.
0: 아, 직접 얘기해요. 진짜로?
1: 아니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3: 직접 저한테
0: 이재명 후보에게
3: 네, 직접
1: 아, 그 인사말
3: 인사말이 아니에요. 아, 그래가지고
4: 들어 얘기했었어요.
0: 이거 처음 밝히는 거 아니에요?
3: 아니에요.
0: 방송에서
3: 몇 번 얘기했죠.
0: 아, 그래요?
3: 그래가지고 그
0: 아무도
3: 다음
0: 주목을
3: 날.
0: 안 했구나. 그 밝혀도 뉴스가 안 돼.
3: 그 다음 날 그때 이제 당 대표 비서실장 예, 예. 연락이 왔었죠.
0: 오,
3: 저 좀 만나자고.
0: 오, 진짜
3: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나는 정치 안 한다고 열심히 하시라고. 그랬었죠.
2: 뭘 하자고 한 거예요?
0: 좋네.
3: 영입하려고 같이 합시다 이렇게 대선을
0: 캠프,
3: 앞두고
0: 캠프.
3: 대선을 앞두고 같이 정치합시다. 김용남, 허은하 이분들 갔던 것처럼
0: 최소 비서관이었다.
3: 영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0: 평택을 공천 받을 뻔했다.
3: 아이 그런 건 옛날에 다 그냥 제가 거쳤던 거예요. 그런 거.
0: 야
3: 역시.
1: 영입을 할 때 뭔가 롤을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아요?
3: 그냥 안 해요 그냥.
1: 같이 합시다.
0: 같이 얘기하자. 합시다 이거.
2: 그게 바로 가장 큰 문제였을 거.
0: 그러면 그래 구체적으로 뭘 딱 찍어서 해야 되는데.
2: 있었으면 그러니까. 고민을 했을 텐데.
3: 아니요, 아니요. 전 정치 안 한다고 계속 생각했기 때문에. 아. 단칼에.
2: 근데 이거 제일 대반전.
0: 정영진.
2: 정영진.
0: 정영진 앵커. 언제?
1: 아, 진짜. 저도 네. 이미 오래 전.
0: 오래 전? 네. 누구? 박근혜 전 대통령? 아 부정을 안 해.
1: 그럴 리가 있습니까?
0: 아, 그 누구.
1: 아니 그럴 리는 없고 아~ 이제 뭐 연락이 이렇게 예. 오긴 왔죠.
0: 오, 진짜.
1: 네, 근데 저는 뭐 전혀 그쪽과는 이제 거리가 멀기 아~ 때문에.
2: 윤석열 전 대통령. 그쪽으로. 언제야?
0: 근데 중요한 건 다 보수에서 제안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맞아요. 거네.
1: 저를?
0: 네, 지금 저는 박근혜, 윤석열 두 이름이 나왔으니까.
1: 아 그래요?
0: 네.
1: 어 그렇지는 않습니다.
0: 오 그래요. 네. 야
1: 그래. 양쪽이라고?
4: 안철수.
1: 예? 네?
4: 안철수.
1: 아니야.
0: 잠깐만요.
2: 아가 0.3초 정도
1: 아니. 네, 그렇지 않습니다.
2: 아니, 박재형 네. 앵커는 아직 영입 제안이 온 적이
0: 정말이에요.
2: 없다.
1: 예, 단 한 번도 없어요?
0: 정말 없어요.
2: 근데 예. 이제 연락을 주시면
0: 네, 기다리고 있다. 라는 것도 아닙니다.
2: 자, 대답한다.
0: 네, 재미를 위해서. 자, 마지막
2: 마지막 질문. 네, 예, 이거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 예. 내 이름 내가 생각해도 참 자주 검색한다. 하나, 둘, 셋.
0: 자, 좋습니다. 오! 자, 요건 또 우리 정영진 앵커.
1: 그러니까 저는 예. 검색이 필요 없을 정도로 진짜 콘텐츠를 많이 해요.
4: 그래서 아, 그러겠네.
1: 보다 보면
0: 야, 일황
2: 안 하네.
1: 아니, 일황.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제가 너무 일을 많이 한다는 게 좀 자조적인 얘기입니다.
0: 예,
1: 사실
0: 예.
1: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안 좋죠, 방송에.
0: 그러네.
1: 근데 이제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이게 알고리즘이 계속 예.
2: 아, 저도 그래서 정프로께 너무 많이 떠 가지고 관심 없음 계속 놀라.
0: 야.
2: 내가 집에서까지 일할 수 없다 지금 계속 정영진 뜬다.
1: 이제 너무 많이 해 사실 좀 줄여야죠.
0: 예,
1: 줄이겠습니다.
2: 아 근데 세 분은 계속 검색하세요?
0: 그러니까 뭐 이제
1: 아니 뭘 검색해요 근데?
3: 내 이름 계속
2: 장성철 새로 고침
1: 아니, 계속. 무슨 뉴스가 뜨지도 않잖아요.
3: 습관이 됐어 습관. 습관
1: 아, 검색하는 게 네,
4: 그냥 저는 네. 이제 심심할 때
0: 네, 심심할
4: 3일 한 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0: 오.
4: 그러니까 여러 그러니까 커뮤니티가 있는데 네. 여러 뭐 지지하는 분들이 다 보는 갤러리들이 많아서 그런 게 있잖아요.
0: 아~
4: 거기에서 한번 검색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 중도 보수 쪽에서 뭐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0: 방송대회는 무슨
4: 각자 그러니까 여론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가끔씩 하죠. 근데 보면서 이제 제가 볼 때 타당한 지적이면 내가 이런 건 좀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하고 타당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요.
3: 댓글도 많이 봐요.
0: 오~ 그렇군요.
1: 그리고 이제 제가 이름 검색 안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뭐 장성철, 박성태 뭐 이렇게들 검색하시면 다 검색 결과 잘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제 이름을 정확하게 쓰는 사람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정용진, 정연진, 전영진, 정형진 등 굉장히 다른 이름으로 막 써 있어갖고 네. 검색이 의미가 없어요.
2: 아, 욕도 잘못 쓰면서 욕해요. 정용진,
1: 정형진 저 인간.
4: 장르만 여의도 정
0: 스타벅스
4: 용진 스타벅스에서.
0: 예. 네. 아유, 그 밸런스 게임 좀 나왔는데 네. 좀 해볼까요?
2: 아, 시간이 괜찮은가요?
0: 아 하나만 해볼까요? 하나만.
2: 아,
0: 예, 우리 예, 예.
2: 이게 밸런스 게임이 이제 뭐냐면 예. 두 가지 극단적인 상황을 놓고 하나 선택.
1: 알죠.
2: 거예요.
1: 예. 알죠.
3: 알죠.
2: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똥맛 카레, 카레 맛 똥 둘 중에 어떤 걸 정할 거냐 예. 이런 건데 박성태 앵커에게 하나 질문을 예. 해보겠습니다.
0: 요거하고 마무리해야
2: 되는데 한 팀만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어요 선배라면서 저녁을 사달라는 연락이 동시에 왔습니다.
4: 예.
2: 오늘 저녁 딱 한 팀에게만 저녁을 살 수 있다면 밖에 있는 신혜원 기자와 안에 있는 최윤경 기자 그리고 박성태의 뉴스쇼 제작진 둘 중에 누구와 밥을 드시겠습니까?
1: 하나, 둘, 셋.
4: 아, 예. 최윤경, 신혜원. 신혜원.
2: 네. 얘랑 밥 먹는다고요?
4: 네.
2: 우리 많이 힘들어 보여.
0: 밥도 못 먹고 다니냐?
2: 느껴졌어요?
0: 밥 먹고 다니냐?
4: 아니, 아침 쇼 제작진들은 네. 밤 늦게 잘 안 하거든요. 어차피 또 아침에 해야 되니까 또 나중에 시간을 내면 되는 거고.
0: 아,
3: 그래도 섭섭해하겠네.
0: 예. 예? 섭섭해서 나갔어.
5: 아, 지금 얘기 나간 거 제가 나갔어요.
2: 아, 이거 하나 질문해야 되는데. 네, 박재영 원크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0: 저요?
2: 네. 오. 더블 진행을 한다면 진행자 예. 하나 더 들어옵니다. 예, 한다면? 예. 진중권 대 김행. 김행 대 진중권. 누굴 선택하시겠습니까?
0: 진중권.
2: 어, 확실한 사랑이 보였습니다. 해석은 계속 이제 시청자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0: 자, 정영진 앵커에게 한번 질문 하나 이거
2: 아,
0: 요거.
2: 이 질문은 예. 답이 정해져 있는데.
0: 아, 그래요?
2: 보증을 서 준다. 예, 딱 한 명에게만. 예. 한다면 누구에게 보증을 서겠느냐?
5: 보증을 선다?
2: 네. 예. 엄마 하지 말라고 했는데

0: 보증. 네. 최욱. 최윤경. 누구에게 보증을 서겠는?
1: 하나, 둘, 셋. 최윤경.
0: 아, 당연하죠.
2: 당연하지 뭐. 네. 왜, 왜, 왜, 왜. 아,
1: 보증이라도 서서. 빨리 이분 해결해야 돼요. 아, 최욱은 돈 잘 벌어.
0: 맞습니다.
2: 아, 그래. 야, 이렇게
3: 여기도 꽤 괜찮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
1: 네. 알겠습니다.
2: 자, 박정현 판승부 앵무 네. 특집 1부를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자, 최윤경 기자 더 계실래요?
0: 아니, 나 2부에서. 아니, 뭐 역할이
3: 아니, 괜찮은데요?
2: 아, 괜찮아. 2부에서 네.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0: 자, 네, 출연료 주나요?
2: 예, 네, 그러니까 줍니다.
1: 특별히 자, 일도 없잖아.
2: 자, 여러분 2부에서 뵙게 특별 영상 유튜브로 나갑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4: CBS 1분 기상정보입니다. 당분간 장맛비와 소나기가 오락가락하는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밤까지도 전국 곳곳에서 5에서 40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역시도 오전까지는 장맛비가, 오후부터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내일 아침부터 오전 사이에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시간당 20-30mm 안팎의 강한 비가 퍼붓는 곳이 있겠고요. 예상 강우량도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 산지에 최대 80mm 이상, 그 밖에 중부에 20에서 60, 남부에 5에서 40mm 안팎으로 중부지방 쪽으로 강수가 더 많겠습니다. 또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국지적으로 5에서 40mm 안팎의 소나기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좀 더 확대 발효됐는데요. 내일도 습도 높은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24도, 한낮 기온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5: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6: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슈,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7: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8: IH 인천도시공사.
9: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마음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0: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우듯 시간을 멈춰 세우고 싶습니다.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을 타고 급속하게 퍼지는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1: 1377 누르고 3번.
10: 피해자에겐 지옥입니다. 시간을 멈추고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을 지워야 합니다. 지우고 잊혀져야 살 수 있습니다.
11: 1377 누르고 3번.
10: 불법류의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12: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2: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4: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그 새싹 시절 2014년, 2015년 뉴스쇼 진행했을 때의 영상도 함께 하셨는데, 자, 이제부터 이제 여기 계신 앵커들의 또 새싹 시절, 새싹보다는 또 이제 옛날 그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꼭 가야 될까요?
0: 아, 예, 또 이게 또 말할
2: 잠깐,
0: 거리가.
2: 초록의 밸런스 게임 안 물어봐.
0: 아, 그래서
2: 무시하는
0: 밸런스
2: 거예요, 지금?
0: 게임, 예, 그래서
2: 에?
0: 2부 시작할
2: 아,
0: 때,
2: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0: 2부 시작할 때 주목을 받게 해드리려고 최윤경 부장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2: 그렇군요.
0: 자, 우리 장성철 소장을
3: 장성철
0: 밸런스 게임.
3: 소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 뭡니까?
3: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해준 것은
1: 아유.
3: 송초라, 김무성 대표의 옥새파동, 그리고 윤석열의 엑스파일.
2: 김무성 대표죠.
3: 아.
2: 김무성 대표랑 10년 같이 일했는데,
0: 예.
2: 원내대표, 당대표, 뭐, 그 시절 다 같이 있었어요. 비대위원장 시절 같이 있어가지고,
0: 예.
2: 권력이란 무엇인가, 정치란 무엇인가, 다
0: 아.
2: 김무성 대표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래서
0: 예.
2: 제가 막 지금 막 푸는 거는 다 김무성 대표 시절에 내가 뭐 해봤는데, 막 하면서 얘기하는 게 거의 9알이에요. 그래서 김무성 대표 덕분에 제가 이 방송을 할 수도 있고, 그 내용도 좀 풍부해졌다.
1: 뉴스 명당에 모십니까?
2: 제가 요즘에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0: 아,
4: 혹시 그
0: 사이가 안
4: 수산업자를 말리다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2: 한번 모실까요?
3: 사랑으로 키워준 건 김무성 대표,
2: 그럼요.
3: 그다음에 단련시켜준 건 이해훈 전 장관도 보자.
2: 아, 그때 내공이 많이 이제
3: 그렇죠.
2: 상승이 됐죠.
0: 그때 엑스파일 때문에 방송인 장성철을 만든 거 엑스파일
2: 아니에요?
0: 아니에요?
2: 그때 막 엄청 위기감이었고 그때 방송 거의 처음 시작할
0: 맞아요,
2: 때인데
0: 맞아요.
2: 일주일에 방송 한 10개 할 때였는데
0: 여.
2: 일곱 여덟 개확 잘리더라고요.
0: 아, 그것 때문에
2: 그때는 보수 쪽 방송 많이 나왔거든요.
0: 아,
2: TV
0: 종편은 종편 수계 원조
2: 네.
0: 종편 수계.
2: 그랬는데 갑자기 나오지 말래요. 다음 날부터 다 잘렸어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정말 큰 사고 쳤구나. 나중에
4: 제가 제2했을 때 그 엑스파일 처음 방송 인터뷰에서 처음 했었어요.
0: JTBC
4: 했을 때 제가 나 프로그램 할 때
2: 저를 먹여 살렸어요.
4: 그때 이제 불렀죠.
2: 근데 희한한 게 그러고 네. 종편에서 잘리고 나니까 네. MBC에서 막 저를 불러가지고 MBC에 일주일에 일곱 번 출연하고 막 그랬어요.
0: 어유 박 실장님의 또 거만한 자세 감사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예, 어유 좋아요. 예, 아주 좋아요.
3: 네,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여쭤볼까요?
0: 그럼 여쭤보세요.
3: 아,
0: 진행 좋아요.
3: 아, 저는 박재영 앵커를 진짜 이 제작진들이 사랑한다고 느꼈어요.
0: 아, 그래요?
3: 네.
0: 왜요?
3: 비밀리에 또 이거 물어봐달라고 이야기를
0: 뭐야,
3: 했거든요.
0: 뭐야?
3: 서프라이즈를 왜 본인들끼리 하지 저를 불러달라는지 잘
0: 모르겠지만 JTBC 입을 흘려서
3: 네, 그래도 제작진이 준비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0: 뭐죠?
3: 이것도 네. 밸런스 게임이에요.
0: 아, 예.
3: 한판 승부 네. 구독자 150만 명 달성 네.
0: 예.
3: 한화의 한국 시리즈 우승 하나 둘 셋.
0: 그래도 한판 승부 150만 명으로 하겠습니다.
3: 한화를
0: 예.
3: 굉장히 사랑하시나 봐요. 저는 이게 아예 성립이 안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0: 아 그래요. 한화 이글스 한화 이글스 한화 이글스 한화 이글스 예예.
1: 저 대전입니다.
0: 아 그러니까요.
2: 저도 대전입니다.
0: 예. 저 심지어 어제 그 누구야 그 박지훈 변호사랑 한화 이글스 LG 좀 보러 갔다가
1: 두 분이
0: 우천으로 취소가 됐어요.
1: 예.
0: 그래가지고 그래서 경기에 속개하세요 소리 지르는 장면이 TV에 잡혔잖아. 그래가지고 그게 또 막 보신 분들이 또 문자 오고 막 그랬어요. 아
1: 야구 보다가
3: 속개했어요.
1: 취소됐어요?
0: 아, 취소됐어요. 취소. 우천 취소됐어요. 아, 신영 기자도 한화 이글스 팬이시라고. 아, 다음에 같이 가시는 걸로 박지훈 변호사랑 예 좋은 자리 예
1: 그래요.
0: 알겠습니다. 자 그럼 또 새로운 사진으로 또 새싹 시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 주실까요? 아, 우리 정영진 앵커. 요거 언제입니까? 요거
1: 네.
0: 언제입니까?
3: 1대 100이죠.
1: 맞습니다. 2007년으로 아마 기억하는데.
0: 2007년?
1: 예, 네, 1대 100이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대한민국 퀴즈 프로그램 중에.
0: 그렇죠.
1: 굉장히 이제 상금이 그땐 컸었어요. 5천만 원.
0: 그 당시 5천만 원이면 네. 지금 거의 1억 수준 아니에요, 거의?
1: 그러니까 하여튼 꽤 큰 금액이었고, 야. 처음으로 그 5천만 원을 타는 장면이 바로 저 장면이에요.
0: 야
1: 네, 5천만 원. 아,
0: 대단하네요.
1: 좋았죠.
0: 그 5천만 원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1: 그때 5천만 원은 이제 네. 딱 그 큰 돈이 생기면
0: 네.
1: 수많은 분들이 꼬입니다.
3: 갑자기 로또 당첨처럼 네,
0: 연락이 와요.
1: 한번 사야지 뭐 해야지.
0: 네,
1: 네, 헐레벌레 하다가
0: 네.
1: 한 1,000 정도는 그냥 날렸고요. 일단 세금이 1,100이고.
0: 아하.
3: 제세 공과금 22%.
1: 그렇죠, 그렇죠.
0: 아.
1: 그래서 3,900 남은 거에서 한 1,000은 네. 그냥. 한 2, 3주 만에 다 써버리고
0: 예, 예.
1: 남은 걸로 또 이제 잘 모아서
0: 예.
1: 그때 이제 저 해외로 도미하는데 도움이 좀 됐죠.
0: 아, 그렇군요. 네.
3: 아니 고맙습니다. 근데 저희가 2년 동안 종프로랑 같이 방송을 했던 것 같은데 그쵸. 사실은 우리가 서로의 눈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아. 눈을 보기 힘든 상황이잖아. 항상
4: 선글라스 써서
3: 방송 중에 대부분 눈을 감고 진행을 해요. 그렇습니다. 종프로가.

0: 아, 그래요?
1: 네, 실제로 맞아. 눈이 정말 안 좋기 때문에 눈 감고 아. 이렇게 그러니까 뻔뻔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건 눈을 감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아. 그래서 보니까 진짜 꽃사슴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2: 꽃사슴.
1: 네.
2: 어이, 굉장히 매력 있어요. 매력 네. 있어요.
1: 그렁그렁하네요. 예.
2: 근데 퀴즈를 어쩜 이렇게 잘하세요?
3: 아, 퀴즈를
4: 머리가 좋은 거죠.
2: 그러니까 순발력과 네. 본뜨기
5: 상식이 많은 거죠.
3: 아니 어릴 때부터 눈칫밥을 많이 먹으면
2: 왜 누가 이렇게 눈치를 줬어요?
3: 그러면 출제자가 왜 이 문제를 냈는지를 아. 파악하는데 도움이 좀 됩니다.
2: 야,
3: 예, 네, 왜 냈을까를 보면 대충 답이 그 안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꽤 있더라.
2: 아, 네. 그게 비결이다.
4: IQ가 거기... 높아서 그래요.
2: 야,
3: 아 그렇습니까?
2: 멘사시죠.
3: 아유, 인정하겠습니다.
2: 야, 인정하겠습니다. 네,
3: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운명으로.
2: 야, 네, 대단합니다.
3: 네. 아유, 저 때가 참 좋았다. 예, 네. 20년 전 아니에요, 그죠?
2: 그러니까 2007년 아유. 거의 20년 전인데
4: 야. 지금이 훨씬 멋있어요.
1: 그렇죠.
3: 왜 그러니까. 저렇게 살았을까?
2: 저렇게 살았을까?
3: 20년을.
2: 네. 아, 그러니까 저런 이미지가 3프로 TV든 장르만 여의도든 아. 앵커 이미지, 진행의 아유. 이미지 잘 맞는다. 아, 존경한다.
3: 네, 고맙습니다.
2: 자, 이어서 박성태 앵커 또 자료를 한번 넣어 볼까요? 자, 주세요. 우리 박성태 앵커의 사진. 네. 예. 아이고, 박성태 앵커.
3: 아유, 저기 언제예요?
5: 표정이 좀 얼빵하게.
2: 저게 2016년?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아~ 탄핵 당일.
1: 아, 그래서 뒤에 헌법재판소 의장.
2: 아~ JTBC 있네요. 탄핵 특보. 아~ 탄핵 특보. 그러니까 약 한 10년 전인 것 같은데. 네,
5: 2017년.
2: 17년. 아, 17년.
5: 네, 17년 3월 이렇게 되네요.
2: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JTBC 그 항상 10년 전이네요. 네. 전담하는 앵커였습니까?
5: 특보로 일단 1순위로 많이 가긴 했죠.
2: 이것도 자랑을 굉장히 진지하게 하시는
1: 제가
2: 스타일.
1: 제가 박성태 선배랑 네, 특보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2: 진행 좋아요?
1: 아까 3시 시작인데 네. 2시 57분까지 안 와요, 사람이.
2: 아, 회사에 안 와?
1: 그러니까 회사 어딘가에 있는데 아. 일단 분장실도 3시 방송이면 2시 아. 55분에 가고 아. 그래서 분장팀이 속이 타들어가가지고 박성태 앵커님 어디 계세요? 이러고 거의 뭐 1분이면 찍어 발라서 올려 보내는데
2: 1분이면 찍어 발라서
4: 1분에 그렇게 많이 변해요.
1: 아니, 2시 57분까지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전화 갖고 이제 막 소리를 지르려고 하는데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그러더니 안 짜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3: 아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5: 저요? 네. 그때까지 준비를 하죠.
2: 바가지
4: 너 너무 크게 웃은 거 아니야?
2: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1: 웃으니 앉아 시작하는 담배 냄새가 팍 그랬던 기억이 나요.
2: 나라 걱정하시느라 이 나라 어떻게
3: 어쨌든 회사에서도 그만큼 이제 믿으니까 네.
2: 그러니까
3: 이런 특보 같은 걸 계속 시킨다는 거는
2: 그러니까
3: 그쵸? 순발력 있고
2: 맞아요, 맞아요.
3: 어떤 상황에서도 긴장 안 하니까
2: 믿고 맡기는 앵커 박성태
1: 그렇습니다.
2: 믿고 보는 앵커 박성태
5: 애드립으로 살아와서 그래요. 애드립으로 살아와서
2: 근데 밖에 지금 뉴스쇼 제작진도 뉴스쇼도 똑같다. 방송 시작 1분 전에 올라온다는 제작진의 제보가 있어요.
3: 아 그래요?
5: 근데 저는 사실은 네. 기사 쓸 때도 그렇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자할 때는 이제 방송 기자를 계속 해왔으니까 기사 쓰고 이제 편집을 하잖아요, 방송을.
2: 네.
5: 그러면 주로 이제 제가 이전에 제 이전에 있던 직장도 그렇고 편집실이 층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걸어서 올라간 적이 없어요.
2: 뛰어서
5: 항상.
2: TV도.
5: TV 때도 그러니까 왜냐면 그 전까지 사실은 오전에 뭐 더 일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 벼락치기 스타일인 거죠. 뒤에 네. 밀려서 막 하고 맨 마지막에 뛰어다니는 스타일.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방송도 이제 메인 앵커 할 때도 사실은 네. 스튜디오에 뭐 한 2분 전이나 1분 전에 근데 사실 미리 가서 대기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3: 중독일 거예요, 저게. 예. 막 1, 2분 전에 막 도착하고 이러잖아요.
2: 도파민.
1: 희열.
3: 예. 그러면 이제 스스로 이 도파민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 시간에 딱 가서 또 멋지게 방송 해내면 그거 자체가 굉장히 큰
2: 역시나.
1: 멋지다. 네.
2: 역시 방송이야.
5: 그 전에 사실은 뭐 이렇게 딴 걸 딴짓을 많이 하죠. 기사 보거나 딴짓을 하고 데스킹 보거나 이럴 때.
2: 담배 피면서?
5: 그건 제일 좀 한참 전이에요. 방송 전에 하면은 왜냐면 이제 목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제일 힘들었던 게 예전에 네. 비하인드 뉴스 할 때 그때는 8시까지 정치부장 일을 해요.
2: 네.
5: 나중에 마지막 6개월은 정치부장에서 겸임을 했는데 그리고 9시 10분쯤 이제 그 방송 들어가거든요. 그럼 네. 8, 9분짜리 코너를 그동안에 준비를 해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게 맨 마지막 코너에서 내가 만약 늦으면 네. 다른 걸로 대체도 안 돼요. 그럼 손 사장이 기다려야 돼요.
2: 손석희 네. 전 사장. 네.
5: 몇 번을 사실은 방송 거의 한 10초, 20초 전에 네. 그러니까 분장도 제대로 못 받고 와이셔츠 단추도 제대로 못 채우고 들어가서 한 적이 있죠. 그때는 거의 뭐 한 시간 동안 피를 말리는 시간들.
3: 네. 저거 이제 중독되신 거예요.
2: 중독이네.
1: 아, 그리고 분장 전과 후는 정말 달라요. 그래서 저는 박성태 선배가 지나갔을 때 정말로 못 알아본 적이 꽤 있습니다. 진짜
2: 못 알아볼 정도.
1: 지금은

0: 그래도 이제
1: 아, 지금 혼자...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2: 저 이제 비비크림 요것만 네. 약간
0: 아, 그 지금 맞아. 정도는 하고 다니는데 회사에 네. 정프로님도 많이 보셨겠지만 방송국에 이 분장 전후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어, 근데 박성태 앵커는 아예 못 알아보고
1: 최 부장님이 근데 그렇게 누구를 이야기해
0: 저 굉장하죠 저도.
2: 아니 근데 비슷한데
0: 아까 제가 이분은? 생김새가 달라지진 않지만 저는 거의 다른 사람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해요 항상. 아~ 그래서 그냥 생으로 다니면 네. 자신 있게 다닙니다. 아무도 못 알아보기 때문에 여유가 있습니다.
3: 아 지난번 그 JTBC 그 선거 그 아,
1: 네. 그때 화제였죠.
3: 아, 그때 화제였어요. 네. 그 눈썹을 두 개나 붙이셔 주셨다.
0: 네.
3: 예, JTBC 문장팀이 아주 훌륭합니다.
0: 그렇습니다.
4: 잘해요.
3: 예, 네. 저도 한번 경험을 봤는데. 자, 우리 장성철 소장 사진 한번 가볼까요? 예, 장성철 소장님 사진. 장성철 소장님 사진 주세요. 언제적인데? 아, 자료 찾고 있습니다. 이제 아유,
1: 여기 제작진도 문제가 많네.
3: 예, 아니 아니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0: 이건 새 사진이에요.
3: 이건 뭐예요?
5: 최근 요거, 사진이요. 3월 아, 9일날
3: 뉴스명당 아, 대표 첫 방송, 정식 아. 데뷔 날. 네. 야, 근데 표정이 이렇게 박지는 않네요. 예.
5: 거의 날 새고 갔을 거예요.
3: 아, 왜, 왜, 왜?
0: 잠 못 자고. 네. 긴장해서.
5: 아니요, 아니요. 전 술을 잘 안 먹으니까. 네, 네, 네. 아침에 늦으면 안 된다. 박성태 어. 실장님하고는 다르죠. 어. 저는 뭐 한 시간 전에 가고 아~ 가슴이 두근바근 세고
3: MBTI-J. MBTIP
5: 모르겠습니다. 그건.
3: 어 지금 밖에서 뉴스쇼 제작진이 너무 좋다 그런 스타일 장성철 스타일을 아~ 원한다 우리는 사실.
5: 그래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3: 박성태
0: 속타 들어간다.
3: 박성태 때문에 지금 수명이 멍, 줄고 있다 이런 표정이야.
5: 멍해가지고 아.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왜 여기 앉아 있지? 막 이제 그 생각하는 어. 혼이 나간 사진이죠.
3: 전 질문 드리고 싶죠. 옆에 이제 그 장성철의 뉴스명당 그 네. 뭐죠 저게 그 프라모델 같은 건 뭡니까 저거?
5: 캐리커처.
3: 저거는 팬이 주신 거예요?
5: 피규어.
3: 맞아. 팬이 선물해 주신 거 아니면?
5: 그렇죠. 저
3: YTN에서 그... 만들었을지 않을 거 같아요.
5: 네, YTN 안 만들었고요. 네. 저의 그 팬클럽 회장이신 오... 강땡땡 회장님이 만들어 주신 거죠.
3: 아, 네. 예.
5: 패친이시라고.
3: 예. 예, 예, 실명을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들어와 아, 계실 것 같은데.
5: 들어와 계시겠죠. 예. 만들어 주셨어요.
2: 강땡땡님 손 들어 주세요.
1: 팬클럽은 왜 있으며 거기 회장님은 왜 계신 거예요?
3: 좋은 질문이에요.
5: 그래도 네. 제가 어렵게 지금 네. 방송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저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야. 이렇게 좀.
1: 그러니까 언제부터 계셨던 분들이죠?
5: 엑스파일 터트리고 나서부터 아. 장성철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좀
3: 괜찮다.
5: 의미가 있으니 지켜줘야 되겠다. 아. 이렇게 해서 오, 저희가 뭐 이렇게 부산도 놀러 가고 막 같이 그래요.
3: 어, 팬클럽끼리
5: 오프라인 모임도 하고. 저희 아이 결혼식 때도 다 오셔가지고 축하해 주세요.
0: 굉장히 끈끈하네요.
5: 네.
3: 그때도 오셨 우리 정프로랑 최 부장님도 왔었는데 다 그때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아~ 그 팬클럽을 아~
5: 그래. 한 열 분이 계속 이렇게 다니고 그 의사도 있고
3: 정프로님은 그런 팬이 있어요?
1: 저는 없습니다.
3: 저도 없거든요.
5: 온 국민이 다 뭐 박재영 앵커님, 어. 정은진 앵커님
3: 아니에요.
5: 팬클럽 팬덤이
3: 우리 박성태 앵커도 자기를 특별히 좋아해 주는 존재가 있어요? 어.
2: 팬클럽 회장이 계시죠.
3: 오~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 빵이 들어왔다고 제보가 아~ 들어와 있습니다. 네. 어머니가 높은... 전주에서 보내신 거 아니고
2: 아닌 것 같아요.
3: 전주빵 아니고 어, 진짜 팬 네.
5: 아니 장성철이 팬클럽이 있다니 이렇게 지금 피터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저도 댓글에서, 있습니다.
3: 댓글에서. 예, 좋습니다.
5: 저 있다라는 걸
3: 예예 예. 네. 좋습니다.
2: 네. 아니, 제가 한번 그 모임에 네. 가봤거든요.
3: 아 팬클럽
2: 정말 네. 오프라인에서 잘 어울리고 각자 의견을 공유하고 예. 장성현님을 좋아하는 예. 팬분들
5: 아니 몇 번 같이 갔는데 예. 박성태 시장님이 대단히 대단하신 분인 게
3: 대단하신 분이
5: 저는 술 안 먹고 10시쯤 가거든요. 아. 박 실장님은 그분들이랑 새벽 2시까지 먹고 예. 본인이 또 계산을 해.
0: 아.
5: 그래서 뭐 팬클럽...
2: 잠깐만 생각보다 내 팬클럽이 아니었네.
3: 계산하고 보니까
5: 계산하고 갔대.
1: 아니, 장성철은 없는데 장성철 팬클럽과 박성태
3: 끝까지 가서
1: 앵커님이 예. 왜?
0: 근데 원래 장성철 보고 들어왔다가 네. 박성태로 갈았다고 슬라이드 된 거예요.
5: 여기 빨대 큰 거 하나 주세요.
3: 야, 좋네. 좋아요.
5: 자 이제 앵커. 실장님, 감사합니다.
3: 앵커들의 마이크의 무게 시간. 질문지를 또 몇 개 준비했거든요. 진행자의 고충, 속마음을 들어보는 시간. 아, 요거는
1: 아 급전환하시네요 네, 방향을.
3: 나만의 인터뷰 스킬. 요 질문을 우리 정영진 앵커께 드리고 싶습니다.
1: 인터뷰 스킬이요?
3: 어, 나만의 인터뷰 스킬. 상대방이 지루해질 때, 뭐 이렇게 아, 이제 어떻게?
1: 와, 이런 건 우리 저 최윤경 부장님이 좀 제 입으로 말하기 좀
0: 정프로님 인터뷰 스킬.
3: 네, 인터뷰 네. 스킬.
0: 1번 예. 눈을 뜨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그게 굉장히 강력한 무기.
3: 그렇죠. 아, 그래요?
0: 네, 2번 그 저희한테 먼저 물어봅니다. 아. 다시 볼 분이에요.
3: 다시 섭외할 필요가 네, 있는 질문이야.
0: 하고 싶은 이 질문 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 그럼 저희가 아. 다시 안 볼 뿐이니까 편하게 하세요.

0: 그리고 3번.
1: 이게 중요한 기준이에요.
0: 아,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그리고 3번. 이제 모든 푸어를 작가님이 봤거든요. 아~ 자, 나중에 끝나고 나면 항의를 받다가 작가님 진짜 많이 지쳐해요. 아~ 근데 그럴 때 종프로가 한 번씩 등판을 합니다. 아. 직접 인터뷰했던 분에게 아. 아 이거 오해가 있었다. 혹은 아. 이제 뭐 저희가
2: AS까지
0: 예,
2: 한다.
0: 합니다. 아. 그 정도.
2: 그렇군요. 저는 그 장난만 해도 유튜버 되게 좋거든요. 근데 아, 그게 그렇습니까? 보면 우리 정영진 앵커가 굉장히 무심한 듯. 근데 굉장히 그 질문이 중립적으로 딱 그러니까요. 하세요. 그리고 이 인터뷰 대상과 감정적 일체화가 안 돼요.
0: 맞아, 절대 안 돼.
2: 절대 안 돼요.
0: 그 누구랑도 일체화가 안 돼.
2: 그러니까 이게 저 사람이 나한테 화났네 뭐 이런 느낌이 막 들게 하는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정영진 가장 큰 장점은
3: 거리두기예요.
2: 다 아. 거리를 두고 굉장히 네. 무심한 듯 툭툭 중요한 짐을 다 잘 던집니다.
1: 아, 그렇습니까?
2: 많이 배웁니다.
1: 아유 고맙습니다.
0: 저희 속이 타 들어가요. 카톡에서 계속 작가님들이 네. 지금 여기서 항의 오고 있어요. 여기서 그만하라고 이것도 물어봐 주세요. 계속 오거든요. 저희가 이제 진행자 보호를 위해서 아하. 얘기하지 않습니다.
2: 아 그렇군요. 아예 아무튼 일방은 다르다.
1: 예, 그 가다 보면 이제 중간에 전화 끊는 분도 계세요.
2: 아, 그게 그때 좋았어요. 그때 좋아요. 충남.
1: 여보세요.
2: 예. 아, 여보세요? 충북지사였군요.
1: 네, 그 정도 하겠습니다.
2: 예, 네. 예. 제 고향 충북. 우리 장성철 앵커는 어떠십니까? 자나만의 인터뷰 스킬.
4: 근데 정치인들은요, 거의 제가 대부분 아는 분들이라서 아. 편해요. 그분들하고 인터뷰하기가.
2: 아. 야, 그냥 그게 좋아요.
4: 서로. 남들이 모르는 에피소드 같은 거, 아. 감정 같은 교감이 있어가지고 네. 약간 뭐 퉁명스럽게 얘기를 해도 뭐 이해하고.
2: 그러니까 장성철 앵커의 질문은 이제 골프를 잘 치는 사람의 스윙이에요. 저 같은 아. 사람은 막 인터뷰 지금 막 잘해야 된다, 막 멋있게 보여야 한다 이런 오도방정이 있잖아요. 근데 장성철 앵커는 골프 스윙이 아주 부드럽고 힘을 주지 않는 스윙, 맞아요. 오비가 없는 스윙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는 분이죠.
4: 아, 열심히 했습니다. 예.
0: 아, 제가 느끼는 거는 그 네. 인터뷰를 하는 분하고 장 소장님하고 간에 네. 그 사전 전사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질문을 해도 이 사람의 오해 없이 이것을 대답할 수 있고 아.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네. 아 당연히 이런 질문 정도는 앵커가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4: 그 또 하나의 이제 저기 저만의 이제 저기가 있는데 끝날 때쯤에서 제가 예. 별로 안 친하거나 약간 좀 제가 꺼리낌 있는 정치인 분들에게는 예. 지금 의원님의 어깨에 5천만 국민의 기대와 정치 개혁에 대한 열망이 지금 있다.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정말 큰일 해주시라. 저도 많이 응원하고 기대하겠다. 예. 되게 기분 좋아하세요. 그럼 다음에 또 나오시고.
2: 이야 배웁니다.
5: 아, 제가 장사님 옆에서 오래 봤는데 네. 정치 안 하시겠다고 하지만 네. 중요한 정치인의 자질을 다 갖고 계세요.
2: 그러니까 정치를 해야 할 사람이에요.
5: 안 맞는 사람도 살살 구슬려서 톡톡 치면서 약간 조율도 하고 그런 걸 잘하시고 인터뷰도 제가 이제 소영님 앵커 해보시라고 예. 막 그랬는데 예. 저도 많이 배워요. 허를 찌르는 그러니까 실컷 아 예 예 아 그러시군요. 근데 이건 이거 아니에요 하고 툭툭 물어보는 스킬이 허를 찌르는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4: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박실장님한테
5: 우리가 다 얘기했잖아. 알았어요. 네.
4: 아니 이제 얼마 전에 이진숙 위원장하고 이제 예, 이진숙. 의원하고 다시 인터뷰를 했는데
1: 대구. 아 최근에요?
4: 네, 네. 근데 이제 누나 동생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전화번호도 서로 주고받고
2: 누나가 됐어. 이진숙
4: 누나. 누나예요 누나. 나이 저보다 훨씬 많죠.
2: 대단합니다.
4: 근데 얼마 전에 나와가지고 네. 뭐 여러 가지 문제를 피자에 비유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예. 이거 골려 먹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예. 아 맞아 누나 동생 사이 좋아졌지 이거 안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나중에 후회를 했어요. 할 걸.
2: 네.
4: 피자 얘기하길래 이제 네. 밀가루에서 좀 벗어나라. 아. 당신 빵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는데 또 피자 얘기하냐. 이제 고기나 생선이나 이런 쪽으로 비유해라.
1: 인간적으로 이게 가까워지면
2: 그러니까
1: 조금 맞아요. 그런 조금 뭐 껄끄러운 질문 같은 거 하기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 그냥 눈 감고 모른 척하면 되잖아요.
4: 아니, 이게 좋은 것 같아요.
5: 난 선글라스 해야 되겠다. 네,
1: 그렇지 않을까 약간 걱정은 좀 됩니다.
4: 그러니까 그러한 저도 네. 자기 검열이 좀 있더라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2: 좋습니다. 자 지금 뭐 질문은 엄청 많이 준비가 되는데 약간 5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아 너무 아쉽네. 자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요? 자 그럼 앵커들만의 자기 관리 루틴, 멘탈 관리 루틴 하나씩 좀.
1: 자기 관리는 제가 볼 땐 장성철 소장님한테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 아 자기 관리
1: 아침 일찍 하시고 하니까.
2: 처음부터 더 일찍. 아 우리 박성태는
1: 아침부터 방금 관리 안 하시는 게 지금 이미 드러난 네. 것 같고요.
0: 네. 아니, 술을 끊었으니까 줄였으니까 많이 관리하시는 거죠.
5: 관리를 잘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네. 인생이 네. 네. 그냥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지 네. 별로 관리를 잘 못한 것 같아서 너무 그렇게

0: 동의하는 듯이 고개를 끄덕거리고 어떡해요.
1: 아니, 좀 그럴 때 대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면 아, 박성태 그 기자님이 박성태 선배가 그 상암동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매일 밤마다 휘젓고 다녔거든요.
2: 야.
1: 자정에 이제 미드나잇 땡땡 어디 가면 항상 노래를 부르고 있는 박성태를 만날 수 있었어. 근데 이제 아침 방송을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 야. 한동안
2: 그걸 해낼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
1: 지각도 안 하고 계속 하셨잖아요.
3: 어, 그럼요.
1: 어, 제가 매일 아침 확인을 하는데
2: 그러니까,
1: 제 시간에 앉아 있더라고요.
2: 제 시간에 앉아
1: 있더라고요. 장애 관리.
4: 제 아내가
2: 항상
4: 다정하시는구나. 아침밥을 차려줘요.
1: 아~
2: 야~
4: 대단한 분. 그렇게 안 하면은 네. 아마 얘가 좀 헤이질 수 있겠다.
2: 아~
4: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낡은 네.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심정으로 아침밥을 채워주는 건
5: 챙겨주는 것 같아요. 새벽 5시 아침밥을.
2: 야~ 그래요. 야
4: 대단한 분.
1: 진짜 악덕 남편.
4: 이 자리 여보 고마워.
2: 야 아침마당 느낌이에요 지금.
3: 아, 그래,
2: 막 아내에게 사랑 고백까지.
3: 아니면 그런 거 한번 가죠. 그 네. 아, 본인에게 제일 들어오는 욕들 중에
2: 네, 네.
3: 악플 엄청 실시간으로 받으실 거 아니에요.
2: 네, 그러니까
3: 제일 뼈 아픈 거라든지 제일 많이 들어온 욕은 뭡니까?
4: 요거, 저는 사실 기억은 잘 안 나요.
3: 그래요?
4: 왜냐하면 그냥 제가 굳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건 바로 차단하고 안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남티가
2: 차단하고요.
3: 시청자 의견은 대체로 무시하는 편이다.
4: 아니 그러니까 들을 건 있는데 맥락과 구체성이 떨어지고 그냥의 비호감이나 그냥 하는 부분들은 네. 댓글에서도 이게 진행하다 보면 댓글을 제가 패널 할 때 거의 안 보는데
3: 네네.
4: 진행할 때는 댓글 보시죠. 소개를 해야 되니까 아, 가끔 네.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무작정 비호감 있잖아요.
1: 네. 아.
4: 그러면 그분께는 죄송하지만 네. 괜히 제가 어차피 저는 댓글을 봐야 되는데
2: 아,
4: 네. 그걸 보면서 제 멘탈이 흔들리면 피곤하잖아요. 프로그램에 안 좋다.
1: 네.
4: 저는 이분은 좀 계속 악의적인 뭐 악의적인 건 아니지만
3: 네.
4: 일단 안 맞다.
2: 네.
4: 차단.
1: 차단.
2: 아, 차단.
4: 죄송합니다.
2: 아니,
3: 저희는 뭐 그렇게
2: 악플에 영향 받으세요?
3: 아니, 그러니까 저도 잘 안 받지만 저렇게 차별하진 않아요.
2: 차별하지 달라지기.
3: 악플을 쓰는 분들도 좋은 선플 쓰시는 분들 다 우리 장르만 여의도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4: 아, 내가 문제일 걸씨.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건 잘못됐다는 분은
2: 에,
4: 보는데
2: 에.
4: 그냥 막무가내 하시는 분도 가끔 있잖아요. 이제 늦었다, 에이씨.
6: 저는 악플 다 보고 그 희열을 느끼고
2: 에.
6: 그런데 2019년 방송 처음 시작을 할 때 그때 악플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욕이에요. 저 X는 사지를 찢어서 다음에 까마귀 밥을 줘야 된다고. 그때 제가 막 문재인 정권을 막 비판을 할 때였거든요.
2: 에이.
6: 보수 패널로서.
2: 에이.
6: 그랬더니 댓글에다가 이제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2: 그때부터
6: 이제 어떤 욕이 들어오더라도
2: 괜찮았다.
6: 괜찮더라고요.
3: 담금질이 좀 잘 돼 있으시군요.
6: 그때 완전히 세게 담금질 당했어요. 괜찮아요.
3: 박재용 앵커는 없죠, 악플.
2: 아, 악플을 뭐 저는
6: 없어요.
2: 다 악플
1: 많죠. 진짜 오네요.
6: 없어.
2: 악플.
1: 동점이 늘어야 악플이 나오는데 지금 잠못자고 왜 우리 동점이 안 올까?
2: 만명이 아니고 9천에서 지금 멈췄어. 네,
1: 지금 악플 달 사람을 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2: 혹시
1: 하시죠.
2: 근데 연장 방송 유튜브 한 5분만 더 해도 될까요?
4: 괜찮습니다.
2: 해도 될까요? 네. 아 좋아요. 예 좋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시간이 한 괜찮 한 좋아요. 한 5분 1분 남았는데 그 우리 최 부장님도 네. 뭐 기억에 남는 악플 뭐 그런 거 있어요?
1: 저요?
2: 네 없으신가요?
1: 아 요새 진짜 이건 악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이제 멸칭이라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요새 털륜경이 많이 올라와요.
6: 왜?
1: 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예. 저는 악플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진짜 심지어 그 문조 털레도 저는 이렇게 멸칭이라고 일부러 생각하진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털륜경 많이 올라오네요.
3: 털륜경 많이 보입니다. 네.
2: 아 이거는 조욱에 이어서 가장 충격적인
5: 그러니까. 엄청 충격적이야.
2: 이거 조욱에서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3: 털륜경.
2: 야, CBS 3파 승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일단 이제 광고가 나가야 돼서 잠시만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0: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맛있는 치킨은 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렉.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워키!

0: 전화. 예, CBS 박종희 한판승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죠. 예, 한판승부 잘 듣고 있다 말씀해 주시고요. 자, 앵커 특집을 유튜브로 연장해서 한 5분만 조금 못 다한 질문 한두 개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 한판승부 유튜브로 지금 와주시면 우리 정영진 앵커, 최윤경 부장, 또 박성태 앵커, 그리고 장성철 앵커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한판승부.
1: 마음 나눌 친구가 필요한가요? CBS 라디오

0: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은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장희관의 지금 자연은
2: 보르네오 원주민 출신의 가이드 베네딕트가 메란티 나무의 방근을 막대기로 힘껏 내리치는 소리입니다. 원주민들은 길을 잃었을 때 나무를 두드려 동료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립니다. 방근은 땅 위로 노출된 나무의 넓은 뿌리를 일컫습니다. 사람 키만한 이 방근을 막대기로 치면 저주파 진동이 발생해 사람의 목소리보다 더 멀리 전달되지요. 인간은 오래전부터 자연이 만들어 놓은 구조를 이용해 서로 소통해 왔습니다. 보르네오 원주민들에게 거대한 나무의 방근은 숲속의 이정표이자 부기였고 자연이 선물한 통신 장치였습니다.

0: 7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이강민의 잡지사가 방송됩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7월호 네 번째 페이지 바이킹 맨 뒷자리처럼 잡지사 청취율을 정점에 올려놔줄 남자죠.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우가차차 우가차.

0: 어! 아, 그 마오리 역이군요.
1: 아니, 전혀 고증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네. 이거 좀 노 저어요, 저 노.
0: 어휴, 노를 저어라, 노를 저어라.
1: 어휴,
0: 노를 저어라. 노르웨이, 노르웨이.
1: 반갑습니다. 내일부터 잡지사에 중요한 일정이 하나 시작되는데 선생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0: 아마 이건 여러분들의 국민 의무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1: 국민의 5대 의무 중 하나인가요?
0: 5대 의무가 될 네.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청취율 조사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1: 와. 내일부터 앞으로 2주 동안 02로 걸려오는 전화가 있다면 이강민의 잡지사를 잘 듣고 있다. 예. 네. 저희 이번에 멀미 한번 나게 높이 좀 올려주세요. 자, 오늘의 썸문답 주제 아마 다들 전혀 눈치를 못 채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0: 먼저 저희가 아주 어렵게 사진을 한 장 구했습니다. 보시죠. 바로 저 사진입니다.
1: 저 너무 쉽게 본 사진인데 뭘 어렵게 구해요. 예. 월드컵, 이거 월드컵 사진이죠?
0: 월드컵 사진인데 네. 붉은 악마는 아니에요.
1: 붉은 악마 아니네.
0: 붉은 악마는 아니고 그래서 노르웨이 응원단인데 그 지금 노르웨이 응원단인지 이른바 바이킹 롤을 하면서 응원하지 않습니까?
1: 노르웨이가 이번에 32강에서 코트디부아르도 이기고 방송일 기준으로 오늘 새벽에 브라질과 16강전을 펼친 상태. 이렇게 승리 후에 선수단과 팬들이 다 같이 바이킹으로 예, 몰입을 해서
0: 분장을 해서 예. 노를
1: 저어라. 있습니다.
0: 우리는 노르웨이, 우리 노르웨이는 바이킹의 후예다.
1: 바이킹의 역사 오늘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오랫동안 궁금했던 주제예요. 바이킹이란 단어의 뜻도 궁금한데요.
0: 그러니까 바이킹은 어원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1: 아, 그래요?
0: 자, 일단 이것부터 아셔야 돼요. 바이킹은 민족 이름이 아닙니다.
1: 어? 바이킹족이라고 하잖아요.
0: 바이킹족 앞이 틀렸어요. 우리가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한민족, 뭐 일본, 중국, 한족 같은 민족 이름이 아닙니다.
1: 아.
0: 우리가 알고 방금 말씀드린 노르웨이, 뭐 스칸다나비아 있는 뭐 스웨덴, 그리고 덴마크까지 이른바 북유럽 국가들 있죠.
1: 네.
0: 거기에 우리가 바이킹이라고 부르는 민족은 굳이 따지면 노르드족이에요.
1: 노르드족?
0: 북쪽에 있는 사람들 이런 뜻이거든요.
1: 아, 예, 예, 예.
0: 노르드족 가운데서 바이킹은 직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1: 어떤 직업이요?
0: 약탈하는 직업이요.
1: 아, 노르드족 중에서 약탈하는 사람들을 바이킹이라고 하는 거예요?
0: 직업. 노르드족 가운데서 네. 야, 우리 여기 먹을 거 없고 춥고 배고프고 하니까 네. 우리 따뜻한 잉글랜드라든지 프랑스 네. 가가지고 우리 약탈하러 갈래? 배 타고 손들어. 저 갈래요. 갈래요. 요 약탈하러 한 배 탄 직업군을 바이킹이라고 불렀다.
1: 그럼 당연히 노르드족이라고 다 약탈을 했던 건 아니라는 거네.
0: 아니죠. 노르드족 가운데서도 우리같이 썬킴같이 착한 사람도 있었고 네. 정말로 난 폭력이 싫어요 또 있었죠.
1: 평소에 뭐 농사도 짓고 그랬죠.
0: 농사도 짓고 그중에서 배를 타고 약탈 이른바 네. 약탈을 했던 그 직업군을 바이킹이라고 한다. 근데 바이킹의 어원이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1: 아, 그래요?
0: 가장 대표적인 예, 그 주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위크라고 네. 피오르드 유명하잖아요.
1: 네, 네, 네.
0: 그 쭉 들어가 있는
1: 침식해안 같은 거.
0: 그렇죠. 그렇죠. 네, 네. 피오르드를 고대 노르드어로 위크라고 하는데 그 V-I-K요.
1: 네, 네, 네.
0: 거기서 나왔지 않을까라는 주장이 가장 신빙성 있어 보이는데
1: 굉장히 유력해 보이는데요.
0: 그렇죠.
1: 예, 예, 너무 그 잘 어울리는데.
0: 이외에도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네, 네. 확실한 건 없어요.
1: 아, 이제 배를 타고 유럽 쪽으로 또 세계 곳곳으로 가면서 바다를 누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노르드인들이 이렇게 바다에서 활약할 수 있었던 건 결정적으로 훌륭한 배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0: 롱쉽. 말 그대로 긴 배. 딱 저거.
1: 저거 그냥 놀이공원에 있는 거네.
0: 놀이동산에 있는 그 바이킹이죠.
1: 네.
0: 근데 그 재밌는 게 뭐냐면 네. 일단 바다로 나가야지 약탈하든가 뭔가 할 거 아니에요.
1: 네네.
0: 저게 바닥이 평평해요.
1: 아, 네.
0: 그래서 빠른 속도로 돌진할 수 있어요.
1: 아, 그런 장점이 있구나.
0: 그리고 네. 앞뒤가 없어요. 뭐 대리운전 같죠. 앞뒤가 똑같아요.
1: 앞뒤가 똑같네, 진짜.
0: 앞뒤가 똑같아가지고 네. 배를 돌릴 필요 없어요. 가다가 일로 가면 바로 다시 전진.
1: 아, 후진하려 약간 지하철 시스템이구나. 전철처럼.
0: 그렇지.
1: 아, 후진 그게 이거 할 필요 없이.
0: 이거 삐삐삐삐 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1: 그게 좋네.
0: 이게 앞 머리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네. 이게 가벼워요. 가벼우다 보니까 네네. 들고 육지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이킹의 그 발명품 가운데서 발명품이라기보다 발견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타르 있잖아요.
1: 타르?
0: 네. 그 석유에서 올라온 타르.
1: 그렇죠, 그렇죠. 예.
0: 그 아스팔트 같은 비슷한 거요. 네. 타르를 이 친구들이 찾아냈어요.
1: 아, 그래요?
0: 그래가지고 타르를 저 롱십 틈틈마다 바릅니다.
1: 네.
0: 물이 안 새요, 방수가. 잘 돼요.
1: 거기를 메웠구나.
0: 그래서 정말 빠른 속도로 먼 바다까지 항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스칸다나비아에서 출발해가지고 잉글랜드, 나중에는 우리가 노르망디라고 부르는 프랑스까지 먼 거리까지 갔다가 약탈을 해올 수 있었던 거죠.
1: 자, 롱쉽 얘기해봤고요.

0: 이제 뭐 바이킹 투구의 뿔이 고증이 안된 거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사실 바이킹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는 머리에 뿔 달린 투구 쓰고 도끼를 마구 휘두르는 막 잔인하고 거친 모습. 그리고 이제 집에 가면 벌꿀주 원샷하고 약간
1: 벌꿀주
0: 이런,
1: 와.
0: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네. 이게 다 그럼 고증이 잘 안 된 건가요?
1: 그 바그너의 오페라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0: 아, 바그너?
1: 네. 바그너가 이제 오페라를 만들면서 거기에 그 바이킹이 등장을 해요. 네. 그런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물론 바이킹들이 나중에는 기독교로 이제 그 개종을 했습니다. 아. 하지만 바이킹이라고 하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종교가 네. 종교라고보다 신을 오딘 믿잖아요.
0: 오딘 북유럽.
1: 북유럽 예, 오딘. 오딘과
0: 토르 아빠.
1: 토르 빵 망치 네. 똥똥똥똥 망치. 네. 그러니까 이런 이교도 야만인들을 조금 더 야만인 같이 우리 묘사할 방법이 뭐가 없을까? 투구에 뿔 달아라. 그래서 아~ 무대 연출로 만들어진 거예요. 바그너의 뮤지컬이에요.
0: 오페라에서 처음 그 이미지가.
1: 그렇죠. 아~ 그게 이제 나중에 정말로 뭐 영화라든지 TV 드라마를 통해서 확대 재생산되면서 바이킹은 이걸 쓰고 있다라는 네. 오해가 생긴 아~ 거죠.
0: 그럼 실제로는 뿔 없이 이런 돔 모양만 이렇게
1: 아니 실제
0: 쇼트트랙 선수처럼 쓰는 건가요?
1: 그렇죠. 바이킹도 네. 바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없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투구에다가
0: 아 저런 느낌?
1: 네. 심지어 그 눈구멍도 딱 보호가 되는 그 선글라스 같은 보호대가 있었어요.
0: 아, 중세 기사들 투구
1: 똑같아요,
0: 같네.
1: 똑같아요.
0: 비슷하네. 그리고 이제 약간 그 광기 어린 전사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제 광전사, 버서커라고도 하는 이제 게임 같은 데도 많이 나오는 그런 이미지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1: 베르세르크라고 해가지고 정말로 네. 그 광전사, 여기서 광은 진짜 미친 전사들이거든요. 네네네. 설에 따르면은 그 광대 버섯을 먹은 술록의 오줌을 마시고 쉬아를 아~ 마시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네. 여기에 약간 그 엠페타민 성분이 들어있어가지고 약간 환각 증세를 보이면서 전투에 임했다. 아~ 그래가 진짜 미친 전사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아~ 그것도 있지만 네. 실제로 바이킹 전사들은 진짜 미친 듯이 싸웠습니다.
0: 왜 그랬을까? 네.
1: 그 북유럽 신화 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네. 오딘도 있고 뭐 토르도
0: 있고 로키도 있고
1: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가운데 영단어 가운데서도 그 북유럽 출신들이 많아요. 오딘의 날이 영어로 바꿔진 것이 웬스데이예요.
0: 어.
1: 그리고 토르의 날이
0: 덜스데이고
1: 이런 식으로.
0: 예.
1: 이 양반들이 뭘 믿었냐면은 네. 정말로 오딘 신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싸우다가 죽으면은 발할라라는 곳으로 간다라고.
0: 발할라.
1: 발할라라고 해서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뭐 패러다이스예요.
0: 패러다이스야, 천국.
1: 천국이요. 그래서 기록은 없지만 이 광전사들이 싸우다가 전사를 했을 때 웃으면서 죽었대요.
0: 아.
1: 나는 발할라 가서 오딘 신과 같이 난 파티를 한다.
0: 그게 명예였구나 그 사람들한테는.
1: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전사는 맞습니다.
0: 아, 용맹한 전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예. 그럼 선생님 역사에서 언제부터를 바이킹 시대라고 합니까? 뭐 바이킹의 시대를 알린 결정적 사건이 있었을까요?
1: 그 타임머신을 타고 네. 793년으로 가봅시다.
0: 아, 오랜만에 탄다. 이거 쓰세요.
1: 네. 쓰고. 때는 서기 793년.
0: 아, 통일신라 시대네.
1: 으쌰! 으쌰! 여기는 지금 잉글랜드, 영국의 동북지역. 동북지역에 있는 한 외딴 섬이에요.
0: 잉글랜드.
1: 이 외딴 섬 안에는 린디스판이라고 하는 사원,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수도원 네. 당시에 네. 793년이니까 이미 이제 기독교는 다 브리튼 섬에 정착을 했고 네. 수도원도 나름 정착을 많이 했어요. 특히 산속과 외딴 섬의 수도원들이 많았거든요. 네. 조용히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뭐 기도하시라고요. 여기 또 돈들이 많았어요.
0: 수도원에. 아, 그래요?
1: 기부를 하니까 뭐 이것도 하십시오, 저것도 하십시오. 뭐 금전도 바치고.
0: 네네.
1: 그리고 또 십자가 같은 경우는 당시에 뭐 싼 걸로 만들었겠습니까? 비싼 걸로 만들었겠죠.
0: 네.
1: 여기 조용한 린디스판 수도원에 네. 저 멀리 앞바다에서 누군가 노를 젓고 오기 시작해요.
0: 루. 무섭다.
1: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킹의 첫 유럽 습격이었어요.
0: 잉글랜드에 있는 수도원을 친 거예요?
1: 793년 린디스판 수도원 침략. 이게 진짜로 첫 유럽사에 등장한 바이킹의 시작이에요.
0: 아, 그래요?
1: 793년 이 린디스판 수도원 침략부터 네. 300년 동안을 이른바 바이킹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0: 300년 정도를.
1: 이때부터 네. 다 휘젓고 다녀요.
0: 한 8세

0: 12세기부터는 11세기 정도.
1: 그렇죠. 그래서 뭐 잉글랜드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노르망디도 원래 바이킹의 땅이었었죠. 프랑스.
0: 네.
1: 그러니까 크게 어느 쪽으로 가냐면 일단 잉글랜드로 온 쪽 바이킹도 있었고
0: 네.
1: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지금의 프랑스 파리까지 들어가거든요.
0: 네.
1: 파리 공방전을 벌려요. 이쪽 바이킹도 있었고
0: 네.
1: 아예 동쪽 내륙 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지금의 키우 우크라이나 수도 쪽으로 들어간 바이킹도 있었고 나는 다 싫다.
0: 네.
1: 나는 저 멀리 항해해가지고
0: 네.
1: 탐험을 하겠다라고
0: 네.
1: 했던 탐험가 바이킹도였어요. 그 바이킹들은 지금의 뉴펀들랜드라고 해서 캐나다까지 도착을 합니다.
0: 캐나다?
1: 와, 캐나다.
0: 멀리도 갔네.
1: 이건 증명이 됐어요. 그 캐나다의 뉴펀들랜드에
0: 네.
1: 바이킹의 정착 마을이 발견됐거든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콜럼버스보다 무려 500년 전에 신대륙에 도착했던 유럽인들이다. 라고 증명이 됐어요.
0: 정말 유럽 곳곳 또 북미 대륙까지 종횡무진. 아, 그 당시에 아무래도 뭐 좀 척박하고 환경이
1: 그래요.
0: 농사도 어렵고 그랬겠죠.
1: 너무 이제 인구도 폭발을 했고
0: 네.
1: 스칸다나비아에
0: 네.
1: 부족끼리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0: 아.
1: 그 노르드족 간에
0: 네.
1: 싸우다가 야 이리 와봐요. 왜 우리끼리 싸우냐. 우리끼리 싸울 바에는 차라리 눈길을 좀 밖으로 돌려가지고 밖으로 나서 약탈질을 하자.
0: 아.
1: 해가지고 듣던 소문이 야 지금도 잉글랜드 가면은
0: 네.
1: 그 수도원에 돈 많대. 그래? 우리가 있는 롱십도 있는데 한번 가볼까? 그리고 지금 프랑스 당시에 서 프랑크 왕국이었거든요.
0: 네네네.
1: 거기 파리란 데 가면 돈이 네. 그렇게 많대. 가자.
0: 네.
1: 그때부터 먹고 살기 위해서 다 약탈질을 네. 시작했다.
0: 아, 그럼 바이킹이 향한 곳들을 차례차례 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 잉글랜드 관련해서 바이킹이 나라 전체를 집어삼키려고 했던 일이 있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1: 그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린디스판 수도원을
0: 네.
1: 쳤을 때
0: 네.
1: 이른바 영국은 편의상 영국이라고 할게요.
0: 네.
1: 영국은 7왕국 시대였습니다.
0: 7개의 왕국이 있었네요.
1: 7개의 왕국들이 있었어요. 그 다 앵글로 색슨족들이 만든 왕국들이었거든요.
0: 네네.
1: 7왕국을 그 지금 방금 그 말씀드렸던 그 수도원은
0: 네.
1: 노섬브리아 7개 왕국 가운데서 노섬브리아 소속 왕국 그 수도원이었어요.
0: 네.
1: 여기서부터 바이킹이 상륙해가지고 7개 왕국을 다 각계 격파로 치고 나갑니다.
0: 야.
1: 앵글로색슨 바바바바바
0: 어딘가 살아남았나?
1: 그 7개 네. 왕국 가운데서 웨섹스 왕국이 있었습니다.
0: 웨섹스.
1: 네. 웨섹스 왕국의 한 걸출한 지도자가
0: 네.
1: 내가 이걸 다 막겠다 라고 하면서 막아내요.
0: 그 누굽니까 그게?
1: 바로 알프레드 대왕이요.
0: 대왕이라 그래요?
1: 그 영국 역사 가운데서 처음으로 누구 더 그레이트 대왕이라는 호칭이 붙는 첫 왕이에요. 알프레드 대왕이요.
0: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1: 알프레드 네. 대왕 그 긴 영국 역사를 다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0: 네.
1: 알프레드 대왕이 지금 나머지 6개 앵글로색스 왕국이 다 망하는 그 가운데서
0: 네.
1: 정말로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바이킹들을 몰아냅니다.
0: 아 그래요?
1: 몰아낸다기보다는
0: 네.
1: 선을 딱 그어요.
0: 네.
1: 데인로우라고 하거든요.
0: 데인로우?
1: 당시 영국에서는 그 들어온 바이킹을 데인족이라고 불렀어요.
0: 데인족?
1: 그 데인족이 나중에 세운 나라가 덴마크거든요.
0: 아 덴마크? 데인의 땅 뭐 이런 건가?
1: 그렇죠. 야! 역시. 그래서 데인족과 협상을 해요.
0: 네네.
1: 이리 오라고.
0: 어.
1: 선 딱 그어놓고 여기까지는 너희 바이킹 땅 하라.
0: 네.
1: 그 이 밑에는 우리가 앵글로색슨 왕국을 유지하겠다라고 해요.
0: 네.
1: 그래서 그 바이킹이 점령했던 그 땅을 데인로라고 지금 부르는데,
0: 네.
1: 이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단어가 많이 또 들어와요.
0: 어떤 거요? 썬킴의 영어 한마디 오랜만에.
1: 데인로를 네. 통해서 들어온 그 바이킹 단어 중에.
0: 네.
1: 우리가 알고 있는 give, take, want 이런 동사들이 들어와요.
0: 기초 300단어 안에 다 들어가는 것
1: 같은데. 다
0: 것들인데.
1: 들어와요.
0: 예, 예.
1: 그때 데인로가 안 들어왔으면
0: 네.
1: Can I give you something? 이거 안 쓰고 있다니까요.
0: 아, 예. 노르디인의 언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바이킹의 언어입니다.
0: Give and take가.
1: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영어랑 잉글리시라는 영어가
0: 네.
1: 굉장히 여러 개 다 섞인 거예요.
0: 자,
1: 그리고
0: 네.
1: 이 알프레드 대왕이 막아냈잖아요.
0: 네.
1: 막아낸 다음에 뭐 하냐면
0: 네.
1: 바이킹 애들이 언제 또 쳐들어올지 모른다. 네, 대왕. 어떻게 할까요? 강화도에 가면 보.

0: 그러니까 보, 진 있잖아요.
1: 갑자기요? 예예예. 예, 예. 예 있죠 있죠.
0: 광성보.
1: 어 있죠 있죠.
0: 초지진.
1: 네. 예, 예.
0: 이런 것 같이.
1: 네. 약간 작은 성벽 같은.
0: 요새를 만들어라.
1: 요새 요새. 예.
0: 그 요새를 B-U-R, bur 또는 buru 여러 가지 발음이 있는데.
1: 거기서 보가 나온 건가요? 네, bur라고 하는데.
0: 네. B-U-R이라고 하는 그 네. 경 성보다는 작은 요새. 광성보랑 똑같아요.
1: 네네네.
0: 약간 요새들을 만듭니다.
1: 어.
0: 그래서 쳐들어 내려올 경우에 네. 예를 들어서 A라는 BUR, 버르가 당했을 경우에
1: 네.
0: 여기 A에 있던 주민들과 병사들은 바로 옆에 있는 C든지 D로 이동을 하라.
1: 어.
0: 이런 식으로 네. 다 그
1: 시스템을
0: 시스템 짜놓은 거예요.
1: 네.
0: 그리고 자치 단위를 또 만들어요.
1: 네.
0: 이 버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주민들을 모아서 살게 만들어라. 가 뭐냐?
1: 네.
0: Sure.
1: Sure?
0: S-H-I-R-E
1: 아, 요크셔, 버크셔 할 때 셔?
0: 요크셔, 어. 버크셔
1: 아, 셔, 그 영국 지명에 많잖아
0: 그렇죠
1: 어, 셔, 셔 예, 뉴햄프셔
0: 뉴햄프셔 네. 어, 어.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거예요
1: 예, 예, 예.
0: 그리고 버 같은 경우에도
1: 예.
0: 어, 그 영국이라든지 특히 뉴욕에 가시면요
1: 네, 네, 네.
0: 뉴욕의 자치구를 보로라고 해요
1: 미들스보로 이런 와, 거
0: 그렇지, 그렇지 어,
1: 그래
0: 와,
1: 미들스보로 또 뭐 원크롱 많지 많지
0: 브롱스보로
1: 피터스보로 이런
0: 그치,
1: 거 있잖아
0: 그렇지, 보로 네, 네. 뭐 먹으시냐
1: 예, 예, 예
0: 그 자치구를 버르라고 하거든요.
1: 어어.
0: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1: 아~
0: 이게 다 알프레드 대왕 덕분이다.
1: 아 그렇구나.
0: 그리고 알프레드 대왕이 대왕 이유 붙이는 이유가 뭐냐면
1: 네네네.
0: 저 양반 덕분에 앵글로색슨 왕국이 유지가 돼가지고
1: 그렇지, 그렇지.
0: 오늘날의 잉글랜드가 유지가 돼요.
1: 아 그래서 오늘날, 대왕이구나.
0: 네, 오늘날의 잉글랜드를 살려준 대왕이라고 해서 아~ 대왕 호칭을 붙입니다.
1: 네네.
0: 그 영국에는 알프레드 대왕이 있었다면은
1: 네.
0: 바이킹 그러니까 노르드족이죠.
1: 네.
0: 노르드족도 통합의 상징이 있었어요.
1: 누굽니까?
0: 다 통합하자.
1: 네.
0: 우리도 하나로 뭉치자.
1: 네.
0: 근데 그 양반이 네. 이가 파란색이에요.
1: 아 파란이?
0: 파란이에요.
1: 어 어. 아 나 이거 들어본 것 같은데 해보세요. 해보세요.
0: 그 예, 예, 왕의 예. 별명이 블루투스예요. 아 진짜 진짜로.
1: 아니 근데 왜 블루투스를 왜 따온 거지? 그 네? 단어를 통신 용어로?
0: 이게 에릭슨사가
1: 네. 네, 네.
0: 에릭슨사가 통신사 뭔가 연결시켜잖아요.
1: 그래 이거 들어봤어. 맞아 맞아.
0: 그래가지고
1: 네. 아 통합시킨 왕이니까.
0: 통합시킨 왕이다.
1: 아 그러겠어요.
0: 그럼 이 시스템 뭐라고 할까? 우리 바이킹의 그 통합의 대왕
1: 네, 네.
0: 블루투스 대왕 이름 쓰자.
1: 우리 바이킹 없인 우린 지금 살 수가 없습니다.
0: 그래서 블루투스 예. 마크 있잖아요, 저거요.
1: 네, 네.
0: 블루투스 마크가 블루투스 막 왕의 그 이니셜이라니까요, 지금요. 지금 블루투스 왕의 그 이니셜이 되게요.
1: 아, 그러네. 우리 또 블루투스 이건... 앞으로 연결할 때마다 이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0: 맞습니다.
1: 예. 자, 바이킹과 잉글랜드의 관계는 이렇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까 뭐 노르망디까지 바이킹이 진출했다 그랬죠?
0: 그 아까 롱쉽을 타고
1: 네.
0: 센느강까지 내려옵니다. 센느강까지 내려와가지고 센느강 타고 쭉 올라가요.
1: 네.
0: 올라가서 지금의 파리까지 옵니다.
1: 네.
0: 당연히 그때는 프랑스가 아니라 서프랑크 왕국이었거든요. 그래서 파리에 돈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라고 나오라고
1: 네.
0: 나오라고
1: 안, 빙을 뜯으러 간 거죠?
0: 빙을 뜯으러
1: 예,
0: 간
1: 빙을 요구하러
0: 나와,
1: 예, 예,
0: 예. 안 나와요.
1: 네.
0: 그 지금도 그 샌드강에 가면 하중도라고
1: 네.
0: 여의도 같이
1: 네.
0: 그 샌드강에 조그만하기보다 섬이 두 개가 있어요.
1: 아 그래요?
0: 섬. 당신은 그 두 섬이 파리였어요.
1: 네네.
0: 그 섬에서 문 걸어 잠그고 안 네. 나오는 거예요.
1: 어.
0: 그 서프랑크 수도에서.
1: 네네네.
0: 무려 10개월 동안 공방전을 펼칩니다.
1: 야.
0: 그래서 바이킹도 지치고 그 당시에 이제 서프랑크 왕국도
1: 지치고
0: 해서 뭐 하냐면 서프랑크 왕국에서
1: 네.
0: 함락 안 돼요.
1: 네.
0: 돈을 줘요. 이거 먹고 떨어지십시오.
1: 오.
0: 그리고
1: 네.
0: 떨어졌는데도 계속 와요. 솔직히 한
1: 근데 돈으로 협상하면 거기서 그칠 수가 없어. 계속
0: 야야,
1: 옵니다. 계속
0: 그러니까
1: 옵니다.
0: 그러니까 돈 주더라야 네. 5만 원? 내가 야, 난 4만 원에 갈게. 이게 된다니까.
1: 맞습니다. 예.
0: 하도 오니까
1: 예.
0: 스탑. 스탑. 너 바이킹족, 노르드족, 샌느강 하구원 지역에 땅 떼줄 테니까
1: 아.
0: 거기에 너희들은 정착해서 살라고.
1: 아, 예, 예.
0: 정착해서 살고
1: 네.
0: 우리가 공작 지휘 줄 거고
1: 어.
0: 뭐 야, 너 기독교로 개종해.
1: 예.
0: 개종하지만 이거 다 대줄게.
1: 아.
0: 단 우리가 너한테 공작 지휘 주고 공국 만들어주고 공국 아니에요?
1: 네.
0: 공국 만들어주고 다 할 테니까
1: 네.
0: 다른 너희 똑같은 패거리 바이킹이 오면 네가 막아달라.
1: 아,
0: 그래서 당시에 바이킹 지도자였던 롤로라고 있었어요.
1: 롤로.
0: 이 놀로세오가 아니라 롤로예요.
1: 예. 어, 예, 예.
0: 롤로가 서프랑크 왕국과 손을 잡습니다.

0: 하겠습니다.
1: 예, 예, 예.
0: 라고 하면서 네. 바로 기독교를 개종하고
1: 네.
0: 그리고 공작 지위받고 그 땅에 눌러 앉아요. 이 땅이 노르드족의 땅이라고 해서 노르망디가 돼버려요.
1: 아.
0: 우리도 알고 있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에요.
1: 아, 노르드족의 땅이구나, 노르망디가.
0: 그런데 오래 예. 가진 않아요. 왜냐면 너무 급속도로 프랑스화가 됐기 때문에
1: 예, 예, 예.
0: 갑자기 뭐 바이킹 마시다가
1: 와인 마시고
0: 위 이다도시 이다시골 하다가 바게트 하고 빨리 프랑스화가
1: 동화가 빨리 되고
0: 동화가 빨리 되고.
1: 아. 그런데 그 프랑스에 정착한 바이킹 후손들이 다시 영국을 정복하게 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0: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1: 예.
0: 1066년
1: 네.
0: 1066년이 영국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1: 이거 무슨 일이 있었나요?
0: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영국은 진짜 드 보잡 섬나라였어요. 아무도 누구? 영국?
1: 네.
0: 할 정도로요. 당시 이제 영국에서 편의상 영국이라고 할게요.
1: 네.
0: 영국에서 이제 왕이 사망하면서 왕위 약간 계승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러니까 노르망디의 그 왕이라고 할게요. 왕이었던 윌리엄이 우리도 지분이 있다. 약간 뭐 친척 가운데 누구누구가 있었어요. 왕자리 공석이지.
1: 네.
0: 나 윌리엄. 노르망디의 윌리엄이 그럼 내가 잉글랜드의 왕도 하겠다. 라고 하면서 당연히 잉글랜드에서는
1: 가소롭구만.
0: 가소롭구만. 너 지금 나보고 가소롭다고 했냐? 해서 바로 바다 건너 넘어가가지고 박살을 내버려.
1: 아 진짜요? 윌리엄이?
0: 헤이스팅스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1: 예, 예.
0: 헤이스팅스라는 지역에서 잉글랜드를 박살을 내버립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1: 네.
0: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듣보잡 섬나라였던 영국이 드디어 유럽 대륙에 편입이 된 순간이었어요.
1: 아 생소했던 영국이 유럽에 편입이 됐다.
0: 왜 나름대로 프랑스와 연결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1: 아 그렇죠. 윌리엄은 프랑스 지금 물이 들은 사람이니까.
0: 그러니까 바이킹의 네. 후손이지만
1: 네, 네, 네.
0: 그냥
1: 프랑스죠.
0: 실질적으로
1: 사실상.
0: 프랑스 사람이에요. 여기서 또 큰 변환점이 발생합니다.
1: 어떤 변환점이? 예.
0: 프랑스 바이킹이 호였지만 프랑스 사람이었던 윌리엄이 이제 그 지배층이 됐잖아요.
1: 네.
0: 언어가 달라져요. 영국 언어가.
1: 어떻게요?
0: 하층민이 쓰는 언어와 상류층 프랑스인들이 쓰는 단어가 달라져요.
1: 아 그래요? 예. 예를 들어서 뭐?
0: 예를 들어서. 하층민들 원래 살고 있던 잉글랜드인들은
1: 네.
0: 소, 돼지 잡아도 못 먹어요. 비싸니까.
1: 그렇겠죠. 예.
0: 근데 프랑스에서 건너온 귀족들은 그걸 먹었겠죠.
1: 그렇겠죠.
0: 그래서 키우던 동물과
1: 네.
0: 먹는 동물의 단어가 달라집니다. 카우,
1: 비프,
0: 피그,
1: 포크
0: 이런 식으로.
1: 쉽,
0: 머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귀족 언어와 하층민 언어가 이때부터 달라져요.
1: 그러니까 프랑스 언어의 영향도 받게 되는 거네 영어가.
0: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 시스템이 꽤 오랫동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무슨 뭐 그 장미 전쟁 등등등등
1: 네.
0: 그 프랑스가 영국의 귀족들은 쭉 프랑스로 썼어요.
1: 아. 프랑스랑은 요렇고 그리고 아까 이제 지금의 우크라이나인 키우 지역까지 갔다 그랬잖아요.
0: 그렇죠.
1: 러시아 역사와도 연결되나 보네요.
0: 강을 따라가지고
1: 네네.
0: 쭉 올라가요.
1: 네.
0: 쭉 올라가서 지금의 키우, 우크라이나의 수도죠.
1: 네.
0: 거기까지 갑니다.
1: 네.
0: 저희가 약탈의 고향이에요, 저희가요.
1: 아, 워낙 풍요로운 땅이라서.
0: 워낙에 그렇죠? 곡창지대고 네. 하다 보니까 약탈의 네. 고향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저기 살고 있던 진짜 원주민들이
1: 네.
0: 딱 보니까 피지컬이 다르잖아요. 루라고 그렇죠. 보니까.
1: 무섭죠. 예.
0: 그러니까 이왕 오신 김에
1: 네.
0: 그럼 여기 우리 지배층이 되시고 그런 다음에 그... 우리 좀 잘 보호 좀 해주십시오.
1: 아 그래요.
0: 라고 부탁을 해요.
1: 예.
0: 그래서 거기에 들어온 바이킹족들이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 살고 있던 그 원주민들이
1: 네.
0: 들어온 바이킹족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루스라고 불렀어요.
1: 루스. 네.
0: 그 루스가 정착을 합니다.
1: 네.
0: 키우에 루스가 정착하는 거죠.
1: 네.
0: 이 루스가 러시아가 돼요.
1: 아 그래 이거 아 루스가 맞다. 바이킹을 뜻하는 바이킹이, 거죠.
0: 아, 지금 어떻게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어떻게 보면 바이킹의 후예들이에요.
1: 벨라루스 할 때 루스도.
0: 벨라루스도.
1: 그렇죠?
0: 예, 그렇지. 벨라루스가
1: 네.
0: 우리가 제가 세계사 공부할 때는 백 러시아로 배웠어요.
1: 아 벨라루스를.
0: 벨라가 네. 화이트란 뜻이거든요.
1: 아 그래요.
0: 백 러시아가 벨라루스예요.
1: 백루스.
0: 네.
1: 야, 오늘 좀 용어의 그 기원을 많이 알게 됩니다. 아, 정말 활동 영역이 굉장했던 바다 위의 정복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바이킹이 어쩌다 역사에서 흔적이 점차 사라지게 되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0: 그래서

0: 문자를 지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 문자. 그러니까 바이킹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그 유럽에 동화되면서 네.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급격하게 현지화가 돼버려요. 그러면서 그냥 유럽인이 돼버립니다.
1: 아, 자연스럽게?
0: 자연스럽게. 아. 그러니까 바이킹이 사라졌다기보다는 네. 그 유럽인들, 그 우리가 말하는 북유럽이 아니라 네. 유럽 본토와 동화가 되었다.
1: 섞인 거지.
0: 섞인 네.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1: 아, 그렇군요. 예. 자, 바이킹은 이민족, 뭐 약탈자 이런 느낌이 강했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유럽 역사에서 바이킹의 역사를 빼놓을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럽의 역사를 바꿈 바이킹 역사 선생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전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1970년 영국의 록밴드 레드제플린의 3집에 수록된 이미그란트 송. 또 젊은 세대에게는 어벤져스 시리즈를 통틀어서도 최고의 명장면 중 하나로 꼽히는 토르 라그나로크에서 토르가 각성해서 다 때려 부수는 그 장면에 등장하는 곡으로 유명해진 노래인데요. 하는 바로 아시겠죠? 이 곡의 내용 자체가 중세의 바이킹이 잉글랜드를 침략하는 모습을 그린 내용이라고 합니다. 동영상 사이트에 뭐 토르 노래 이렇게만 검색하셔도 바로 들으실 수 있거든요. 오늘 바이킹의 역사 들으셨으니까 가사를 따라가 보면서 들어보시면 또 새롭게 들리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7: CBS
8: 경기도가 드릴게요.
9: 예술을 계속할 기회요?
8: 드릴게요.
10: 예술인 기회소득.
9: 창작에 몰두할 기회는요?
8: 드릴게요.
10: 예술인 기회소득.
9: 무대를 선보일 기회도요?
8: 당연히 드립니다.
10: 예술인 기회소득.
8: 당신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경기도가 드립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10: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8: 기회가 예술이 되고 문화가 일상이 되는 세상, 경기도.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11: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14: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청룡기 고교 야구대회에서 조롱구호를 외친 배재고 학생들이 광주 일고를 사과 방문했습니다. 배재고 야구부원 36명 전원과 학부모 일부, 교직원 등 80여 명은 오늘 오후 광주일고를 찾아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들로 인해 상처를 입은 광주일고 학생과 학부모, 광주 시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사과

문을 낭독했습니다. 광주일고 선수단 측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다며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양 선수단은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로 이동해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앞서 배재고 야구부 학

0: 출전 정치와 함께 제81회 청룡기 전국 고교야구 선수권대회의 남은 경기 몰수패를 의결했습니다. 배재구 야구부 징계 사태를 5.18의 성역화라고 비판해 논란이 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공지를 통해 이 부원장이 사퇴 의사를 전했고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SNS에 임명권자와 정부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과 자진 사퇴 권고에 따라 고심 끝에 부위원장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5.18 민주화운동 비하성 응원 구호로 배재구 야구부가 중징계를 받은 데 대해 5.18이 성역이 됐다며 북한의 모습이라는 SNS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되자 삭제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위원장에게 한 차례 경고 조치를 내렸고 이후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고 보고 이 부원장에게 사퇴를 권고했습니다. 청와대는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 가운데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과 관련해 광주 군공항 부지에 산단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기업들이 호남권 입지 후보지 가운데 광주 군공항이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광주 군공항 지역의 경우 약 250만 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고 공항 특성상 이미 평탄화가 완료된 만큼 부지 공사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형배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은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군공항 이전 산단 조성에 맞춰 전력 용수 공급과 교통 물류망 등을 빠르게 준비하겠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이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폐지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 최대 3천억 원 규모로 유동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시중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과 함께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회생 절차 폐지로 대금 미정산이 길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피해를 본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 위기대응 특례보증으로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서울지방의 현재 기온은 27.3도입니다. 김은영이었습니다.
1: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8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세바시 아나운서 송인찬입니다. 라디오 세바시는 CBS의 대표 강연 콘텐츠인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입니다. 세바시는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전하기도 하고요. 마음을 보듬는 방법,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같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명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바시에서 소개된 명강연들 뽑아서 라디오 세바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게임으로 나의 가치와 가능성을 찾다입니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강연, 죽고 싶은 순간 하드모드로 살기로 했습니다. 고희수 예비창업가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6: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0: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2: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3: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4: 현대!

저는 사회적으로 병역 준비역, 학교 밖 청소년, 취준생 등으로 불리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냥 백수란 뜻입니다. 오늘은 제가 언제나 하드 모드를 택합니다라는 주제로 제가 삶을 바라보는 자세와 게임이 저에게 알려준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테라리아라는 게임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딱 아실 것 같은 분들은 아시고 계시네요. 그러면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은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테라리아는 평면 마크라고 불리기도 하고 2D 마크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마인크래프트와 같은 장르를 공유하고 있는 게임입니다. 저는 이런 자유로운 게임을 좋아해요. 11살이 됐을 때 저는 여름방학을 맞아서 과제는 제쳐두고 하루 10시간씩 테라리아를 했는데요. 엄마는 슬퍼했습니다. 네. 이 게임이 얼마나 재밌냐면은 11살에 저는 모험가였어요. 전 모험가라고 저를 소개합니다. 정글, 나무, 지옥, 설원, 던전. 이렇게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지형을 탐험합니다. 여러분들은 처음에 오염된 지역의 지배자들을 발견할 거고요. 그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던전의 수호자에 맞서서 던전을 차지해야 되고, 정글에서는 벌집을 우연히 건드렸다가 여왕벌과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광물을 캐려고 땅을 파다가 지옥에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지옥에서 악마의 문과도 싸웠습니다. 이렇게 11살짜리

11살이가 들으면 숨 넘어가는 그런 모험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11살이 맨 땅에 헤딩하듯 해오던 게임은 재미도 주었고 성취감도 저에게 주었지만 벽에 막히는 듯 답답한 경험도 저에게 주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사냥에 실패할 때면은 떼굴떼굴 구르고 괜히 동생을 때리다가 또 더 강한 장비를 갖추고 다시 도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어느새 테라리아라는 월드를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쉬운 이지 모드부터 제일 어려운 하드 모드까지 저는 모든 난이도를 클리어했고 모든 지형을 탐험했으며 모든 몬스터를 사냥했고 모든 장비를 얻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정말 혼신의 힘으로 클리어했기 때문에 마지막 보스를 잡을 때는 제가 더 할 것은 없나, 더 잡을 건 없나, 더 죽일 건 없나 찾아다니면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렀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16살이 되었고 게임의 문제들보다는 현실의 문제들에 막힌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어려움들을 마주하시나요? 뭐 작게는 수학 문제부터 뭐 방 청소 같이 뭐 그냥 해결하지 않고 냅두면 엄마한테 혼나긴 하겠지만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삶에는 어렵다고 회피하면 안 되는 정말 중요한 문제들이 있는데요. 바로 밥을 먹거나 잠을 자거나 학교 또는 직장에 가거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말하고 보니까 되게 쉬운 것 같아요. 밥 먹고 잠 자고 학교 가고 안 어려운 것 같은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16살이 되었을 때 이런 쉬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왜였을까요? 저는 너무 커다란 어둠이 너무 커다란 어려움이 작은 어려움들을 모두 덮어버려서 행복한 생각을 하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사춘기에 심각한 우울을 앓았고요. 저는 행복한 생각을 하는 법을 잊어버렸고 삶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른들께,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할 생각을 하지 않았고 항상 밝게만 자란 것 같죠? 항상 밝게만 자란 저라 이 우울한 감정을 겉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친구들한테 제 이야기를 해보아도 그냥 장난스럽게 넘어갈 뿐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제가 우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저는 전문가한테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점점 악화되어 갔어요. 심각한 불면증을 앓았고 심각한 섭식장애를 앓았습니다. 처음에는 잠을 자는 것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그마저도 중간에 깨고 또 뒤척이면서 저는 항상 두통을 달고 살게 됐고요. 다음으로는 밥을 먹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110kg까지 나갔어요. 110kg까지 나갔는데 제가 3끼를 먹었습니다. 일주일에 3끼를 먹었어요. 그마저도 폭식하고 토하고 이걸 반복하면서 저는 110kg까지 나가다가 60kg까지 두 달 만에 빼게 됩니다. 저는 외모에 많은 고민을 가진 사춘기에 탈모로 고민을 하게 됐어요. 어느 날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어려워졌을 때 저는 가장 익숙하고 친숙한 곳이었던 학교에서 공황 발작을 일으키게 됩니다. 제가 그 경험을 겪으면서 그때가 제가 처음으로 학교를 그만두어야겠다 라고 생각했던 때인 것 같아요. 1년간은 지옥에 살았습니다. 가족과 멀어지고 친구들과 멀어지고 매일매일 후회에 차서 침대에 누워 뒤척였습니다. 하지만 다행이었던 것은 저한테 약간의 의지와 그리고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기만 해도 세상과 저를 연결해주는 컴퓨터가 있었다는 것인데요. 저는 조금씩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누워서 생각을 하는 것보단 앉아서 생각을 비우는 걸 노력했고요.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7시간, 8시간, 길게는 10시간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있는 것이 조금 쉬워지고는 영화를 봤습니다. 다양한 명작 영화들을 보면서 저는 제가 항상 인생 영화라고 소개하는 원챈스라는 영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원챈스! 저에게는 원챈스가 찾아왔어요. 어느 날 컴퓨터 배경화면에서 저는 테라리아라는 게임을 발견합니다. 반가웠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어려웠습니다. 제가 11살에 테라리아에 갖고 있었던 그 좋은 추억들을 지금의 무너진 제가 망쳐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려운 고민을 끝내고 그래도 게임을 켰습니다. 한 20초쯤 지났을까요? 저는 갈기갈기 산산조각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아, 너무 어려웠습니다. 게임이 분명 끝까지 다 한 게임인데, 하드모드까지 다 완료한 게임인데, 몬스터들은 너무 강했고 걔네들을 또 잡기 위해서 들이는 시간은 너무 길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랜만에 화가 나고 짜증이 났어요. 항상 침을 해갖고 이러고 있다가 화가 나고 게임을 끌려고 메인 화면으로 돌아갔습니다.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서 혼자 하기, 뒤로 가기, 캐릭터 선택, 뒤로 가기, 이렇게 고민을 좀 하다가 제 캐릭터를 보게 돼요. 제 캐릭터의 이름은 JITDOG 해서 짓도그, 저희 강아지 이름이었고요. 또 커스터마이징은 꼭 항상 레게 머리를 한 그런 캐릭터였는데, 분명 게임은 똑같았고 캐릭터도 똑같았는데 게임을 하는 경험은 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모니터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모험가는 어디 가고 잔뜩 굽어있는 어려운 사람만 남아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5년간의 삶을 복기해봤어요. 5년 전에 저는 분명 쉽게 살았습니다. 쉽게 일어나고, 쉽게 먹고, 쉽게 자고, 쉽게 살던 제가, 근데 쉬운 것만은 또 아니었어요. 초등생으로서 살아가는데 받아쓰기는 너무 어렵고요, 수학은 풀지도 못했고요, 또 시골이라서 제가 사는 데가 들개들을 뚫고 등교를 해야 돼요. 하루하루가 모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험가는 어디 가고, 또 잔뜩 굽어있는 몸만큼 모든 것 앞에 굳어있는 그런 어려운 사람만 남아있었어요.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저는 문득 테라리아가 저에게 남겨준 것에 대한 걸 떠올리게 됐습니다. 저는 오히려 쉽게 살고 있었습니다. 왜 쉽게 살고 있었을까요? 저에게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저는 쉽게 회피하고 쉽게 도망쳤습니다. 어른들께, 부모님들께 도움을 요청하기를 회피했고, 또 제가 해야 할 일, 밥을 먹어야 하고 자야 되고 어려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5년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지옥 끝에서도 악마를 때려잡던 그 11살 모험가는 아무것도 못하는 어려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어려운 삶이 필요했습니다. 즉 하드모드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다시 무엇이든 쉽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테라리아가 저에게 남겨준 것은 행복과 목표를 위해 어려움에 기꺼이 도전하는 하드모드 정신이었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결심을 하니까 하드모드의 그 입성을 축하하듯이 용기가 솟아났어요. 저는 제일 먼저 게임을 했습니다. 원래 하던 거 말고 새로운 게임이 하고 싶었어요. 전재산을 털어서 청량리까지 가서, 저희 집에서 1시간 반 거리거든요, 플레이스테이션을 사고 또 다양한 명작 게임들을 했습니다. 게임에 흥미가 돋기 시작했어요. 다시 또 친구들과 다시 온라인 게임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중해서 게임을 하다 보니까 배가 고파졌어요. 또 피곤에 쩔어서 잠을 자게 됐습니다. 저는 이 우울을 조금씩 이겨내고 있었어요. 다시는 어려운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의식적으로 더 어렵게 살았습니다. 골물대로 골마있던 저의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고, 또 새롭게 고등학교에 입학해서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창업경진대회에 나갔습니다. 저의 우울한 단면인 캐릭터 집두를 만들게 되고, 그렇게 창업경진대회에 참가해서 제가 저만 만족할 만한 소소한 결과를 만들게 되었고요, 이로써 창업가의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1년의 학교 생활을 마치고는 자퇴를 실행했습니다. 저는 학교 밖의 세계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또 그 밖의 세계는 학교 안보다는 더 어려울 것도 알고 있었고요. 전 단칸방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지 않기 위해서 식당가를 전전했고, 일주일에 96시간씩 노동을 하기도 했어요. 노가다도 해보고 농사일도 해보고, 제가 재작년에는 3,500만원 정도 되는 돈을 벌었습니다. 학교를 나온 청소년 치고는 되게 많이 벌었죠. 근데 몸쓰

하는 일을 하는 건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공부가 제일 쉽죠. 저는 저만의 하드 모드 속에서 몸도 조금은 망가졌을지 모릅니다. 제가 어리석었을까요? 힘든 일을 하는 게 참 잘못된 선택이었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테라리아의 하드 모드에는 한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이지 모드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다양한 몬스터들을 사냥하는 경험, 다양한 장비를 얻는 경험, 또 다양한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죠. 현실의 하드모드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하드모드를 걸으면서 창업이라는 새로운 몬스터를 사냥하게 됐고, 사장님들이 앞다투어 찾는 유능함과 적응력이라는 아주 강한 장비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 저만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의 확고한 인생 가치관을 갖게 되었고, 또 여러분들께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험으로 가득한 테라리아의 정글에서 제가 벌집을 건드렸듯이 마음의 문을 열고 또 가족들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제가 겪고 있던 모든 문제들은 던전의 소자 같은 것이었습니다. 인생이라는 던전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게임에 시간을 쏟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에게 도움을, 뭔 도움을 주냐 대체 구체적으로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친구도 부모님도 선생님도 주지 못했던 교훈을 게임에서 얻었습니다. 테라리아가 저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저는 다시금 세계를 여행하는 모험가가 되었습니다. 모험가답게 전 항상 하드모드로 살 것입니다. 또 어려운 일들을 정복해 나갈수록 저는 더 굳세고 넘어지더라도 쉽게 일어나고 쉽게 도전하고 쉽게 자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로써 저는 삶에서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어려움과 고통을 인생을 향한 축복, 성장을 향한 발걸음으로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쉬운 길과 어려운 길의 갈림길에 선다면 망설임 없이 어렵고 험한 길을 선택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 어려움을 바탕으로 무엇이든지 쉽게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길은 쉽고 쉬운 길은 어렵습니다. 쉬운 길에 성장은 없습니다. 테라리아의 NPC 가이드가 제가 처음 테라리아에 접속했을 때 말해줬던 게 있습니다. 저는 다음에 뭘 해야 할지 조언을 드리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막힐 때에는 언제나 저에게 말씀을 걸어줄 것을 권해드립니다. 앞길이 막막한 모험가에게 테라리아의 조언은 두 번이나 정말 최고의 격려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래서 게임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각자의 어려움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그런 이야기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게임으로 나의 가치와 가능성을 찾다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연, 고희수 예비 창업가가 전하는 죽고 싶은 순간 하드모드로 살기로 했습니다. 였고요. 이어서 보내드린 음악은 웨스트라이프가 부른 You Raise Me Up, 비지스의 테크니컬러 드림스 감상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내드릴 강연은 사방이 막혔을 때 게임에서 새 길을 찾다. 개그맨 조충현 씨의 강연 준비했는데요. 조충현 씨는 개그 콘서트가 없어지면서 백수가 됐습니다. 무대가 없어졌으니까 돌잔치부터 시작해서 불러주는 곳은 다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달 수입은 100만 원도 안 됐습니다. 정말 많은 자괴감이 들었다고 하는데 무너지고 실패하고 야 이거 좀 잘 넘겼다 생각하면 또 새로운 판이 있고 자 조충현 씨의 좌충우돌 게임 같은 인생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1: 오늘 강연을 빛내주기 위해서 세계적인 배우이신 이정재 씨가 와주셨다고 합니다. 이정재 씨,
2: 제 몸속에 세바시 강연하면서 맞은 명언들이 여섯 발이 박혀져 있습니다. 여긴 아까 한 발, 여긴 리허설할 때 한 발.
1: 그리고 다음으로는 네. 다음으로는 재벌집 경영한다고 되게 바쁘신 순양 진양철 회장님이 또 나오셨다고 합니다. 맥개골 여기 관객석에 객석 개수 말이다. 뭐 보통은 320개가 적당하다 해도 조충현 왔을 때는 380개씩 넉넉하게 준비해라. 나중에 안 아깝구로. 반갑습니다. 네, KBS 공채 30기 개그맨이자 곧 80만 유튜버가 될 개그맨 조충현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하고 있는 그 캐릭터들을 하나하나 보여드린 겁니다. 뭐 오징어 게임의 이정재 씨도 있고 뭐 멋지다 연지다 박연진 외치고 있는 더글로리의 뭐 송혜교 씨라든가 뭐 카지노의 최민식 씨라든가 뭐 여러 가지 캐릭터들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게임하면서 제가 중계도 하고 그 다음에 개그도 펼치면서 게임을 색다르게 즐길 수 있게 유저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은 나쁘지 않습니다. 뭐 몇 달 전까지 제가 확인을 좀 해보니까 총 조회수가 2억 회 더 나가서 300만, 500만 이런 콘텐츠들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때쯤엔 이제 박수가 나와야 되는데. 자, 근데 개그맨인 제가 왜 유튜브 무대, 그렇죠, 개그 콘서트가 아니라 이 유튜브 무대에 있는지, 그리고 개그와 게임, 요거 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가지를 어떻게 조합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해 냈는지, 두 번째 무대, 두 번째 인생의 장을 어떻게 열었는지, 그 안에서 저의 테트리스 같았던 험난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동화를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아기 때 딱 유치원에 가면은 뒤에 책장에 책들이 엄청 많았어요. 뭐 아라비안 나이트, 알라딘부터 시작해서 흥부와 놀부, 선녀와 나무꾼 뭐 이런 것들. 그걸 보면서 저는 이 동화가 이랬으면 어땠을까 많은 상상을 하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상상 글짓기 시간이 다가옵니다. 선생님이 그냥 펜이랑 종이 하나 주면서 너희들이 적고 싶은 거 한번 적어봐라. 제가 봤던 동화들을 섞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충현 학생 나와보세요. 옛날에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다가 그만 토끼가 거북이에게 이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토끼가 화가 나 있자 거북이는 이 토끼를 달래주기 위해서 용궁 구경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북이는 토끼를 데리고 용궁으로 가다가 계곡을 발견하는데 그 계곡에는 선녀가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토끼와 거북이는 그 선녀의 옷을 훔치기로 마음먹습니다. 근데 훔치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선녀가

갑자기 몸 안에서 이 놀부 마누라의 밥주걱을 꺼내더니 토끼와 거북이를 한 대씩 사이좋게 때립니다. 네. 이런 식의 글짓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 제가 한 10살 그때였으니까 꽤 잘 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발표를 했는데 애들이 정말 자지러진 거예요. 뒤로 자빠지고 막 진짜 너무 웃기다. 지금도 약간 좀 웃는 학생들 많이 보였는데 한 교시 동안 수업이 진행이 안 될 정도로 전 그때 어린 시절에 조충현은 거기서 많은 카타르시스를 느낀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개그맨이 되자 중고등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개그 콘테스트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정말 꿈의 무대였던 개그 콘서트에 가기 위해서는 연기력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연극영화과를 목표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제 모습이 학창시절과는 많이 다릅니다. 예, 저 때는 이제 100kg가 넘었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뚱뚱한 캐릭터는 어떻게 보면 캐릭터가 한정적이잖아요. 그런데 살을 빼고 좀 보통의 체격이 된다면 여러 가지 배역들을 많이 할 수 있겠다, 내가 개콘에 들어가도 많은 코너에 들어갈 수 있겠다 해서 그때부터 30kg 정도 감량을 합니다. 사실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두 분이십니다. 한 분은 부산에 계시고 한 분은 저기 강남의 모 성형외과에. 예.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끝나고 DM 주시면은 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이어트 하고 이제 태생부터 뭐 맨 뒷자리에서 선생님 따라하던 그런 연기력으로 코미디 연기과에 합격을 하고요. 제대 후에는 바로 갈갈이 패밀리라고 대학로에 있는 극단에 들어가서 정확히 6개월 만에 24살에 KBS 공채 30kg 데뷔가 됩니다. 박수 안 치셔도 됩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 치셨던 거 그대로 잘라서 붙이면 되거든요. 네. 농담이 감췄어요. 네. 농담이. 네. 정말 뭐 어린 나이에 합격을 했지만 그보다 더 어릴 때 결심을 했던 목표였기 때문에 그때 기분은 정말 제가 수리남의 황정민 씨 그런 느낌으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구구 아구구 형제님 형제님들 예 개그맨 합격하고 성령이 아주 충만해. 그다음에 이제 진양철 회장님이 저의 합격 소식을 들었다면 아마 우리 장손 공채 개그맨 30개 이 정도로 이제 좋아하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랜덤 우라통 아시는 분 있나요? 박찬호 아시는 분 있나요? 박찬호? 없구나. 이럴 때마다 저는 이제 유튜브 하길 잘했구나. 정말 옛날에 그 랜덤 우라통이라는 코너에서 투머치 토커 박찬호 선수를 따라하는 박찬호로 제가 캐릭터를 했습니다. 뭐 계속 말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박찬호입니다. 뭐 제가 미국 LA 있을 때 세바시를 많이 봤었는데 그때 뭐 여러분들과 좀 함께 하고 싶었던 그레움 이렇게 하면서 계속 말을 이어가는 캐릭터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꿈만 이루면 되게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막상 현실은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TV로 봤을 때는 나도 뭐 웃긴 아이디어로 코너 짜면 무조건 무대에 설 수 있겠지 생각을 했는데 방송국이다 보니까 약간 좀 절차도 있고 여기 또 나 혼자 웃기다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사회생활을 또 배운 거죠. 순수하게 개그맨의 꿈을 가졌던 그때 그 10살 정도 됐던 그런 충현이가 자신감으로 일단 저지르고 보자 라고 뭐든지 저질러봤던 그 충현이가 어느새 개콘이 제가 신기하게 들어가자마자 약간 좀 하락세를 밟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새 하면 된다 보다는 하면 될까 자신감보다 이 자기 의심을 좀 더하는 조충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이제 개콘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유튜브가 또 뜰 때였어요. 그러니까 유튜버인 친구와 제가 어디 길을 가면은 이 친구를 더 많이 알아봐요. 그럼 나는 이 친구는 뭐 제약도 없이 자기 하고 싶은 거 자기 예술을 펼치는데 저는 못하니까 되게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년 반이 지나니 개그 콘서트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끝을 내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개콘이 없어지고 백수가 됐습니다. 무대가 없어졌으니까 저는 뭐 1년 반 동안

돌잔치부터 시작해서 어디 초등학교 체육대회도 나가고 사회도 보고 불러준 데는 다 갔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그게 채 100만 원이 안 되더라고요. 되게 좌절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좌절하지 않고 다시 어린 시절에 저처럼 일단 좀더 자유롭게 연구하면서 무대를 옮겨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렇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유튜브로요. 제가 개콘에 합격하기 위해서 코너를 짜고 아이디어를 연구한 것처럼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컨텐츠들을 되게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분야의 최고를 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세계 1위였던 미국의 퓨디파이라는 유튜버를 알고 있죠? 뭐 하는 유튜버예요? 몰라요? 관계자님 저 친구 잠깐. 예. 아, 들어는 봤죠? 그렇죠. 그거 맞아요. 게임 맞아요. 그분도 보니까 게임 방송으로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제 어린 시절에 제가 또 불현듯 떠올랐어요. 저희 집 옆에 그 스타워즈라는 오락기 게임 아세요? 예, 100원 놓고 이렇게 하는 거. 요새도 그좀뭐 영화관 가면 있긴 한데 할머니가 주신 500원으로 그 오락실에서 엄마 아빠가 이제 오기 전까지 4시간을 버텨야 됐습니다. 할머니가 맨날 500원을 줬어요. 할머니 주세요. 이러면 받아가지고 가서 형들 하는 거 구경 좀 하다가. 근데 그게 100원 놓고 한 판을 하는데 한 1분 만에 끝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하는 형들 보면 100원 가지고 진짜 한 시간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맨 처음 갔을 때는 당연히 500원으로 5분을 버텼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빨리 끝난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점점 저만의 요령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100원으로 10분을 버티고 그다음에 20분을 버티고. 왜냐면 4시간 뒤에 엄마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오늘 구경만 할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내자.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는 500원으로 4시간을 버티는 원코인. 그렇죠. 오, 누구야? 저 친구분은 이제 끝날 때 상품 없습니다. 네. 제가 준비된 게 없기 때문에. 어쨌든 원코인, 그러니까 100원 놓고 끝판왕까지 가는 그 원코인까지 된 거예요. 야, 형들은 되게 신기하죠. 뭐그 진짜 초등학생인 애가 와가지고 100원 놓고 끝판을 깨버리니까. 아마 그때부터 약간 또 관종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뒤에서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그게 게임 방송의 시초다. 에, 오락실에서 앉아서 하고 있으면 형들이 막 봐요.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봐요. 그게 게임 방송의 시초일 수가 있겠네요. 뭐 초등학교 때그 정도였으니까 중고등학교 그 뒤에는 뭐 PC 게임, 플스 게임, 모바일 게임 가리지 않고 다 접해봤습니다. 게임은 제 취미가 된 거죠. 이거다 싶었죠. 저의 그 능력을 살려보자 한번. 그래서 저도 게임을 하기로 선택을 하고 저의 장기였던 성대모사 그리고 애드립과 이 기술과 분석을 끝낸 게임을 합쳐서 프로 게튜버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구독자가 100명 정도로 되게 작았어요. 지인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전부 다 전화해서 구독해주세요. 잘 지내? 구독 좀 해줘. 엄마, 아빠, 이번에 설에 내려오냐고? 내려갈게. 구독 좀 해줘. 일단 구독 좀 해주세요. 여기서 저를 구원해준 넷플릭스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오징어 게임. 그렇죠. 좋았어. 저 친구도 상품은 없습니다. 네. 어쨌든, 오징어 게임. 야, 우리나라의 국격뿐만 아니라 저도 살렸죠. 이정재 씨, 이 대사 생각나네요. 성기훈 씨. 사람이 죽어간다고요. 50만의 정체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어쨌든 이정재로 시작한 저한테 50만 때 이런 또 이정재 씨가 세계적인 스타가 되니까 저도 덩달아서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게튜버를 만들게 된 비결은 또 500원으로 4시간을 버텨야 했던 그 끈기와 노력이 있던 저에게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서 가능성을 찾고 계속 돌파를 해야 되는 그 속에 답이 있었던 거죠. 첫 번째로 이 게임은 전략적 사고로 기획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한판한판 정해진 시간에 어떤 전략으로 이길 수 있을까 하면서 그렇게 짰던 제 전략적 사고는 매주 개그 콘서트에서 코너를 기획하고 대본을 구성할 때와 되게 비슷했습니다.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할 때도 아이템을 구성할 때도 그 게임 한 판을 어떻게 이겨야 할까 생각했던 저와 이렇게 동일선상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공부는 어떻게 보면 되게 장기 레이스거든요. 내가 이거 수능까지 잘 봐야 하는 되게 장기 레이스인데 게임 같은 경우에는 한 판에 끝이 나니까 길게는 40분, 짧게는 5분 만에 끝이 나는 게 게임이니까 죽으면 다시 부활하고 계속 도전하면 되니까. 그래서 당장 제 앞, 눈앞에 게임 한판 깨는 것이 목표니까

0: 실현 가능한 가시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뤄가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시작은 단기 레이스였는데 이게 점차 모이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구독자도 되게 많아지고 어떻게 보면 벌이도 되게 좋아지고 단기 레이스들이 합쳐서 장기 레이스가 된 거죠. 인생이 게임 같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좀 무너지고 실패하고 또 도전하고 새로운 판으로 또 넘어가고 요거 잘 깼다 생각했는데 또 새로운 판이 있고 제가 그 당시 어린 나이에 가졌던 500원은 저의 다섯 목숨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500원은 가능성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버텨야 했던 4시간은 제 목표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여러분들의 인생이란 게임을 한번 이 한 판 한 판 더 오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레벨업을 하면서 장비를 강화한다고 생각하고 나의 스펙을 쌓으면서 그러면 어떨까 싶습니다.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다음 판 또 있지 않습니까? 다음 판에 다시 또 부활하고 부활해서 더욱 새로운 모습으로 제2의 제3의 무대를 이끌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500원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500만, 5천만 조회수를 넘을 수 있었던 저처럼요. 여러분의 이런 꿈들을 항상 옆에서 행복 드리고 웃음 드리면서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그맨 조충현이었습니다.
1: 하나, 둘, 하나, 둘, 셋.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게임으로 나의 가치와 가능성을 찾다란 주제였고요. 첫 번째 강연, 죽고 싶은 순간 하드모드로 살기로 했습니다. 예비창업가 고희수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개그맨 조충현 씨의 사방이 막혔을 때 게임에서 세기를 찾다였고요. 이어서 DJ DOC가 부른 DOC와 춤을 미스터2의 하얀 겨울 보내드렸습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송인찬이었습니다.

0: CBS
1: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 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배우 김석훈입니다. 쓰레기를 줍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지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물을 바꿨습니다. 200개의 엄격한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24시간 모니터링 되는 물, 바로 깨끗한 인천 하늘소로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물, 지하수 고갈을 예방하는 물,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물. 작은 습관 하나가 나무 한 그루가 되고 지구를 위한 숲이 됩니다.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인천 하늘소. 본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함께합니다.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5: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6: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배재고 야구부 징계 사태를 5.18의 성역화라고 비판해 논란이 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공지를 통해 이 부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전했고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SNS에 임명권자와 정부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과 자진 사퇴 권고에 따라 고심 끝에 부위원장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5.18 민주화운동 비하성 응원 구호로 배재고 야구부가 중징계를 받은 데 대해 5.18이 성역이 됐다며 북한의 모습이라는 SNS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되자 삭제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위원장에게 한 차례 경고 조치를 내렸고 이후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고 보고 이 부위원장에게 사퇴를 권고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국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안보 위해 세력 수백 명의 명단을 준비하는 등 적극적으로 동조한

상황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지미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명단 작성을 조태용 국정원장이나 정무직이 지시한 경로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특검보는 또 국정원 안보조사 담당 부서가 비상대응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긴

0: 후 충무계획에 규정된 임무에 대해 법적 검토와 조치 방안을 담아 대통령실에 보낼 보고서를 준비했는데 특검은 해당 규정이 비상계엄에는 적용할 수 없는 전시 대비 계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미국 의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홍 수석은 오늘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특정 기업의 행태에 대해 균형 잡히지 않고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보고서가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에서 나와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아직 최종 보고서가 아니고 잠정 보고서 형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미 의회 측에 입장을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쿠팡에 대해서는 기업이 잘못한 문제를 법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소하려고 하지 않고 미국 의회나 정부에 힘입어 외교적 사안으로 만드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난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일부 카드사가 가맹점 대금 지급을 보류한 것은 부당하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입장문을 내고 서울 회생법원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 이후 현대카드와 삼성카드가 오프라인 가맹점 대금 지급 보류 등을 알리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은 14일 이내 즉시 항고 기간이 지나 확정돼야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현재도 회생 절차는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온라인 영업이 중단된 상황에서 미수금과 매출 취소분 처리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보류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카드사의 대금 지급 보류로 카드 대금 회수가 막히면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진다며 대금 지급 보류 조치를 즉각 철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금융당국이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폐지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 최대 3천억 원 규모로 유동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시중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과 함께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6.5도입니다. CBS 뉴스 김용신이었습니다.
1: CBS 사람 많고 복잡한 여름 성수기. 그렇다면 9월의 보라카이는 어떠세요? 인파는 빠지고 바다는 가장 투명해지고 세계 3대 석양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보라카이 최고의 골든타임. 오성 리조트, 호핑 투어, 선셋 세일링, 해변 요가까지 CBS 시투어 올인원 패키지로 온전한 휴식을 선사합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 이 모든 혜택이 단 97만 원. 타 여행사와 꼭 비교해보세요. 9월 9일 출발,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02771-1932, 771-1932입니다. 9시 5분입니다.
2: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전 제가 신실한 줄 알았어요. 라는 제목으로 성우 박지윤 씨입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 주영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송진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박예환입니다.
1: 제가 종종 새롭게 와서 출연하셨던 분들은 10년 단위로 또 나오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초대 손님도 7년 만에 다시 나오셨는데 이유가 있다고 하십니다.
2: 네. 신실하고 겸손한 줄 알았던 내가 교만하고 외식하는 자였음을 얼마 전에 깨닫게 되셨다고 합니다.
3: 네. 그런데 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네, 참 귀하신 것 같아요.
1: 네, 네.
3: 너무나 반가운 목소리 성우 박지훈 씨 바로 모시겠습니다.
1: 어서오세요.
3: 안녕하세요.
4: 실물로 네, 뵈니까 너무, 네. 아, 저도, 네. 아, 저 이렇게 벌써 말해도 돼요?
1: 아, 말해도

0: 아, 뭐 많이 크셨는데.
1: 네. 7년 전에 제가 나왔었잖아요.
2: 크게 목소리까지는 아닌데.
3: 안녕하세요. 아렌델의 안나공주예요. 반갑습니다.
4: 이야,
2: 와, 안나 맞네요.
4: 이러니까, 이러니까. 네. 아.
2: 녹음한 해가 아빠가 돌아가셨던 아. 해요. 아빠가 5월에 이제 영화 촬영 때문에 그게 성교 영화였거든요. 네. 근데
1: 캄보디아 시선.
2: 네, 네 시선이라는 영화인데 네. 캄보디아를 갔다가 5월에 오셨는데 네. 이제 아빠 다 장례 치르고 이제 아빠 물건 이렇게 보는데 아빠가 캄보디아에서 입고 오신 잠바 속에 엄마 쪽지가 이렇게 나왔대요. 네. 이렇게 울면 안 되는데 네. 자식과 손주에게 남을 영화를 잘 찍고 오라고.
1: 엄마 그렇게 메시지를 적으셨군요.
2: 네. 그걸 아빠가 버리지 않으시고 여기다 넣고 오셨더라고요.
3: 다 이렇게 또 바뀌신 거 저는 이제 방송으로 보면서 아, 또 뵙고 싶다. 근데 또 부르진 않으시겠지. 왜냐면 워낙에 많으시니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연락을 딱 주셔가지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0: 저희도 뭐 계속 뭐 재탕삼탕 해야죠. 네. 한계가 있잖아요. 네. 아니 그보다 이제 성우 박지훈 하면 뭐 혹시 낯선 분들도 계시겠지만 최근에 또 뭐 음악 프로도 나가셨고 그죠?
3: 심하게
0: 맞아요. 전 무엇보다 이게 젊은 층들이 이제 겨울왕국의 안나 목소리 하면 일단 모든 분들이 다 알지 않을까 그죠?
3: 너무 감사하게 그게 2013년에 제가 녹음했고 14년 언제 1월에 이제 개봉을 했던 건데 아직도 꼬마 아이들이
0: 아 그럼요 그럼요
3: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을 아이들도 계속
0: 아, 그럼요.
3: 그래서 그럼요. 드레스 입고 막 있어서 제가 가서 아는 척하면 처음에 되게 이제 외모에 때문에 놀랐긴 했다가 목소리 듣고 되게 신기해하면서
0: 신기해서
1: 그렇겠다.
3: 좋아해줘서 너무 기쁘다.
0: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7년 만에 이제 오늘 다시 나오셨는데 어떠세요? 다시 나오시니까 그동안 또 많은 일들이 있었죠.
3: 맞아요. 어떻게 알고? 정말 따끈따끈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알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지? 아,
0: 저희가 냄새 맡고 다 연락을 드렸죠.
3: 아, 진짜로. 네. 너무 할 말씀 드릴 게 많아요.
0: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종종 출연자분들에게 우리가 여기서 마침표가 아니라 우리 죽을 때까지 처음과는 그날까지 삶이 간증이고 그렇죠. 많은 일들을 접하며 살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나오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또 다시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일단 겨울왕국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뭐 그 박지훈 님이 또 최근에 싱어게인에 출연하셔서 그 안나가 부르는 노래 맞아요. 하셨었죠. 조회수가 엄청났었다고 그러던데.

0: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너무 긴장이 되더라고요.
1: 예.
0: 왜냐하면 저는 마이크 앞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도 안 떨리는데 이제는 네네. 20년 정도 돼서 네. 그 무대라는 곳에
1: 아 떨리죠.
0: 저는 그게 그쵸. 정말 가끔 무대서거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자주 서야 긴장이 덜 될 텐데
1: 네.
0: 조금 아 이런 거구나 무대가 했다가 너무 텀이 기니까
1: 예.
0: 그게 다시 계속 원점이 되는 거예요.
1: 예.
0: 근데 이번에는 좀 마음을 사실 비우고
1: 네.
0: 다 가수분들이고 나는 네. 가수로 가수가 업인 사람은 아니니까 좀 가벼운 마음으로 가야겠다라고 갔는데
1: 예.
0: 그 분위기라는 게 너무 다 진지하시기도
1: 그럼요.
0: 했고 뭔가 내가 그래도 1차에서 붙어서 왔는데 못하면 어떡하지부터 네. 막 거기서 이제 제 욕심이 막 나오기 맞아. 시작했던 것 같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무대 올라갔는데 앞에 또 막 워낙에 대단하신 분들 앉아 계시고 하니까 너무 떨었어요.
1: 그렇죠.
0: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너무 아쉬웠는데
1: 예.
0: 이렇게 댓글들 보고
1: 네.
0: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1: 좋은 댓글들 많았잖아요.
0: 네, 좋은 댓글.
1: 우리 댓글들 중에 좋은 거 있으면 몇 개 소개해 주세요.
2: 제가 몇 개 읽어드릴게요.
0: 네.
2: 와, 이 정도면 성우 중에서 달인인데요. 노래, 연기, 나이별 목소리 톤까지 완벽히 소화를 하다니 소름 끼칩니다. 진짜 눈물이 저절로 납니다.
1: 네.
2: 이분만이 하실 수 있는 특별하고 귀한 무대라고
1: 어머.
2: 또 확실히 성우셔서 그런가 감정 전달이 확 된다고
0: 네.
2: 말씀해 주셨고 곡이 진행되면서 목소리가 성숙해지는 게 진짜 말도 안 된다. 저도 이게 너무 신기했거든요.
1: 그렇죠. 한번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네. 혹시 무슨 노래길래?
0: 아니 사실 예. 그 겨울왕국에서는
1: 예.
0: 디즈니는 아이는 정말 아이가 해야 돼요.
1: 예, 예,
0: 어른들이 아이 목소리를 내는 거가 원래 안 돼요.
2: 네.
0: 그래서 맞아요. 저는 이제 성인 안나기 때문에 성인 안나 부분만 제가 노래를 극 중에서는 불렀는데
1: 네.
0: 이제 방송에서는 다 제가 해야 되니까.
2: 네.
0: 제가 이제 다른 작품에서는 아이 역할들 하는 그걸 이제 가져와서 한 건데
1: 네. 그러니까 아이에서 성인으로 변화되는 목소리의 변화죠.
0: 어린 아이였다가 네. 약간 큰 아이였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1: 성인이
0: 10대
1: 되는.
0: 후반에 안 네. 나가는
1: 이게 대단한
2: 그걸 좀 신기하더라고요.
1: 들려주세요. 어떻게 했길래 한지 네.
0: 같이 있는 사람 말

0: 같이 눈사람 만들래. 눈사람 아니어도 좋아. 와. 그래 안녕. 여기 이제
1: 아니었어.
2: 더 소름 돋았어 진짜.
3: 혼자 이렇게 무반주에 하니까 굉장히 안 나오면서.
4: 아 괜찮아.
3: 계속 또 조금 잘할까요?
4: 네 잘했어 이제.
0: 같이 눈사람 만들래. 아니면 자전거 탈래. 이제는 나도 지쳐가나 봐. 벽에다 말을 하면 울고 있잖아. 조금 이따가 봐. 사실은 조금 외로워. 텅 빈 방에서 시계 소리만 들려. 이러면서 이제 성의 안나로 이제 넘어가는데 네. 이제 그 사이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렇죠. 막 이러면서 이제 사연이 있는 안나가 엘사 언니 제발 대답 좀 해봐.
4: 아 그래.
0: 모두가 위로해줘서

0: 지는 사람 만들래. 이렇게.
1: 와. 야. 와, 아니 눈물 날 것 같아.
0: 아, 나 눈물 날 것 같아요.
2: 아니, 저기 그 아까 2014년쯤 개봉했잖아요. 네. 저희 큰딸이 2010년생이니까 5살 정도 때부터 네, 갔잖아요. 네, 네. 우리 막내가 5살이에요, 지금. 그럼 제가 겨울왕국을 몇 번이나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를 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한 아이가 아니라 세 아이 때 이어가면서 봤잖아요. 2까지.
0: 부모님들이 진짜
2: 전 너무 진짜 많이 봤어.
3: 그럼 형님이 좀 해주시면 안 돼요?
2: 형님 크리스토퍼를 연습해 올걸. 크리스토퍼, 울라프 뭐 그 당시 대사 다 외울 정도로 정말 많이 봤죠. 근데 지금 막 여기 앞에서 들으니까
0: 그 장면이 떠올라요. 네.
2: 저는 사실 다 그 뮤지컬 배우들이 한 줄 알았거든요.
0: 그러니까 원래는 네. 제가 이제 그 전에 라푼젤이라는 네네. 작품도 했었는데 예. 그때 당시만 해도 그게 한 3년 전이에요. 예. 2, 3년 전까지만 해도 예. 이게 주인공 역할은 성우가 해도 예. 노래는 이제 뮤지컬 배우가 하는 게 따로? 관례처럼 그렇게 예. 쭉 오다가 예. 이제 그래서 제가 라푼젤 대사는 했는데 예. 노래는 가수분이 하셨거든요. 네네네. 근데 겨울왕국 때는 이제 감독님이 이제 대사 오디션을 보고 제가 됐어요. 안나 역할이 되고 그럼 노래도 한번 오디션을 봐봐라 네네. 하셔가지고 하고 싶었거든요.
1: 아, 이렇게 진짜 너무
0: 같이 한번 하는 작품이 있으면 너무 하고 싶다. 네네. 그래서 되게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2: 아, 연습도 많이 하시는
0: 거군요. 근데 이제 돼가지고 너무 감사해.
2: 아, 노래 잘 하시던데요.
0: 너무 잘.
2: 제가 또 여기 오늘 오신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네. 그 장윤정 씨 나오는 도장깨기인가 거기 나와서 트로트도 잘 하시던데요.
0: 맞습니다. 제가 트로트는 네. 어릴 때 이제 아빠가 네. 행사 막 하셨으니까 집에 이렇게 7080 가요집이 있었어요. 네네. 그 어린애가 혼자 그냥 맨날 피아노 치면서 그런 곡들을 좀 많이 혼자 놀았던 것 같아요.
2: 와. 그때 불렀던 곡 좀 해보세요. 되게 잘 하시던데.
0: 나는 아 그때 불렀던 거
2: 도장깨기에서 하셨던 네. 거 있잖아요.
0: 울고불고 했던 지난 날은 잊고 지지고 벗고 했던 그 남자는 잊고 다른 사람 만나요.
2: 되게 장윤정 씨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서.
0: 아, 정말요?
3: 너무 잘하시는데요?
2: 그러니까 트로트는 트로트대로
0: 트로트를 어릴 때 그렇게 하다가 네. 성우가 되니까 뭔가 예. 행사 막 회식 자리 많고 이럴 때 트로트를 또 하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좀 연습을 했나 봐요.
2: 그러니까요. 저희가 알기로 디즈니가 굉장히 까탈스럽다고 해야 되나? 까다롭다고. 예, 까다롭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서 인정해서 사실은 배역을 받을 정도면 네. 인정받은 거 아니겠어요? 네,
0: 너무 그래서 감사하고 뭔가 예. 좀 자랑스럽긴 해요. 그 작품을 했다는 게.
2: 그러니까요.
3: 아니, 저희가 이렇게 너무 막 앞에서 바로 보니까 예, 감동이 예. 되고 혹시 죄송하지만 막 일반 더빙 같은 것도 조금만 보여주시면
2: 아 일반
0: 사리사리골 또 유미의 세포들이라고
2: 네네 유미의 세포
0: 이제 세포 중에 제가 또 한 명이에요. 이제 감성 세포 뭐 게시판 세포 구질구질 세포 여러 세포를 했는데
4: 오늘 유미는 완벽해야 돼.
5: 유미의 파이팅.

0: 유미가 사랑에 빠지면서 예, 예. 유미 머릿속에 이렇게 노을이 핑크빛 네, 네, 네. 노을이 막 생기는 장면이 있어요. 네, 네, 네. 거기서
1: 아이, 저 핑크빛 하늘 좀 봐. 이게 얼마만이야. 나 너무 설레.
2: 진짜 너무
3: 신기해. 와우. 아 신기해.
4: 그래도 성우로 늘 이렇게 주연만 하셨다고.
0: 네? 아니 그 근데 주연 좀 예쁜 역할을 네. 좀 주셨던 것 같아요.
4: 예, 목소리가 예뻐서 네,
0: 그래가지고 전 사실 네. 그런 공주 같은 삶은 아니에요. 사는 네. 삶이.
4: 아니 그쵸 공주 역할을 했다고 다 공주 같은 삶이
0: 아니 근데 아니겠죠? 뭔가 사람들이 이제 볼 때는 네. 성우를 좀 약간 좀 신기한 직업으로 보시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되게 마치 그 팬분들도 예. 공주를 하면 되게 이렇게 예. 공주처럼 대해주시는 게 있어요. 그 저는 약간 현실감과 약간 좀 이렇게 있어서 예 감사합니다라고는 하지만 네. 집에 가면 약간 좀 너무 이제 다른 삶이다라고 느끼고
2: 신데렐라 같은
0: 느낌. 네, 집에 가는 순간 달라지는.
4: 저희가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저희 대기실에서 이제 네. 오늘 지은자매가 청첩장을 저에게 돌려서 네. 이제 10월 9일날 결혼하기 때문에 저희가 막 축하하면서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제 덕담과 이제 축하 네. 축복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오늘 이제 오시면서 저희가 이렇게 쓱 봤는데
0: 안 되는데
4: 결혼의 부정적인 얘기도 오늘 방송 때 잘 들어봐.
0: 아니 근데 그럼요. 제가 너무 예쁘게 지내는 모습을 저도 보면서 좀 저는 그런 거예요. 아 내가 이때로 좀 돌아가면 좀 예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지나온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아 예쁘게 사실 겁니다.
2: 더 궁금한데요.
4: 아니 사전 인터뷰 보니까 네. 난 남편과 꼭 이혼할 거야를 늘 입에 달고 사셨다고 그래요.
3: 아, 그래요?
4: 근데 남편분도 유명한 성우시죠?
0: 네. 자연인이다.
4: 나는 자연인이다. 바로 그 목소리.
2: 얼마나 재밌을까.
4: 성함이 어떻게 되죠?
3: 대박?
0: 정형석?
4: 정형석님. 네. 예.
5: 자연인의 대부분 이 요리에 빠지지 않는 게 토종꿀인데요. 산림구단 솜씨로 또 딱 맛있는 소스를 만들어내고요. 더덕은 역시 고추장 구이가 진리죠. 맛있지. 더덕에 그냥 불맛까지. 아, 맛있겠다.
0: 요즘 또 배우로도
4: 그래요, 그래요. 예,
0: 자기의 꿈을 위해서
4: 많이 나오셨던 거죠.
0: 그 뭐죠? 서울의 봄.
4: 예, 예, 예.
0: 거기도 나왔습니다.
4: 아 그래요?
0: 아,
4: 거기도 나왔어요?
0: 그 돌리지 말라고 했던 그 좀 중요한 역할.
2: 대박이다.
0: 근데 이제 본인의 꿈을 찾아서
4: 예, 예, 예.
0: 본인이 하고 싶으면 계속 도전하는.
4: 네, 네, 네.
0: 아이들 저 제가 다 이제 키우고 그러고 있습니다.
4: 아니, 아니. 아니 그런 거죠 뭐
2: 그렇죠. 말에 뼈가 있으니까 네.
4: 아니
0: 왜냐면 같은 직업이고 같이 네네. 이제 성우고 프리랜서 같이 네네. 하는데 네네. 저도 이제 그 장윤정의 도장끼기도 그렇지만 네네. 저도 노래가 되게 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예. 뮤지컬 쪽도 관심 많고 이랬는데
4: 네,
0: 내가 아이를 이렇게 키우면서가 먼저인 거예요 저는. 이렇게 아이를 키우면서 그것까지 될까? 네. 이제 아이 키우는 게 먼저니까 좀
4: 현실
0: 예, 못했는데 저희 남편은 그래도 내 꿈 한번 도전해보자.
4: 네.
0: 가정은 당신한테 맡긴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4: 둘 다 꿈을 쫓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0: 맞아요.
4: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한 사람은 또 가정을 돌보게 하시고 밸런스를 맞추신 거겠죠. 근데 그 어떠시길래 왜 이혼을 하겠다는 걸 달고 사셨는지.
0: 제가 지금 정말 제가 아까 따끈따끈한 얘기라고 말씀드렸던 게 제가 정신을 차린 게 올해 2월이에요. 정말 딱
2: 진짜 얼마 안
4: 저희가
2: 됐네요?
4: 2월 전에 모셨으면 못 들을 얘기네요.
0: 그리고 그때는 예. 제가 고사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 때여서
4: 네네.
0: 마음이 계속 힘들었던 것 같아요.
4: 아, 예.
0: 제가 7년 전에 나왔을 때는 사실 네. 뭐 겨울왕국 이야기도 했었고
4: 네.
0: 좀 너무 정신없이 사느라고 오히려 네.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는지 모를 때였고
4: 네네.
0: 그 후에 애들도 조금 자라고 그러면서 뭔가 좀 이게 뭐지? 왜 나만?
4: 네.
0: 나만 이렇게 희생하지? 좀 이런 생각을 네. 했던 것 같아요.
4: 네.
0: 남편이 예전에 분명히 잘해줬던 시간이 있죠, 있을
4: 있죠.
0: 텐데
4: 네, 네, 네.
0: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네. 이제 힘든 일만 계속 저한테 일어난다고 생각하니까
4: 네, 네.
0: 그냥 그 사소한 것들 있잖아요. 네. 우리가 일상에서 이렇게 겪게 되는.
4: 그러니까 어떤 면이 그렇게 힘들게 했어요?
0: 그러니까 저는 저 혼자 아둥바둥 사는 느낌?
4: 네.
0: 그런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두 살 터울인데
4: 네.
0: 위에가 이제 아들이다 보니까 저도 예. 아이를 처음 키우는 데다가 아들이니까
4: 힘들죠.
0: 얘가 순한테도 되게 힘든 거예요.
4: 그렇죠.
0: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아빠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이런저런 약속도 많고 뭐 일적으로도 바빴고 그러니까 거의 이제 남편의 부재 약간 이런 느낌처럼
4: 네.
0: 난 남편이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0: 산다. 남편의 자리가 없어도 나는 사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한 번 드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1: 예, 예.
0: 아닌데
1: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0: 절대 아닌데 예. 그 생각이 한 번 들고 그런 일로 다툴 때마다 그 남편이 잘해줬던 기억은 머릿속에서 없어지더라고요. 없고 뭔가 딱 남편을 봤을 때 그 하나의 프레임이 딱 그 모습으로만 맞아. 보여요. 그게
2: 있죠.
0: 정말 무서운 거였구나를 깨닫고 나서는 진짜 소름 끼쳤었어요.
1: 예. 제가 이제 그 한국말인데 영어로 번역 안 되는 우리만의 표현들이 몇 가지 있다고 늘 강조하거든요. 뭐 니팔뚝 굽다 이런 것도 번역이 안 되잖아요. 그 무슨 표현인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우 꼴보기 싫어.
0: 맞아.
1: 이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영어로 번역이 안 되는 우리만의 감성이에요. 뭔지 알죠?
0: 그 느낌 알죠?
1: 싫어가 아니라 너의 얼굴을 보기 싫어가 아니라 꼴보기 싫어. 이거 그 느낌이잖아요.
0: 아직 모르시잖아요. 아까 모르셔야 되고 평생 모르셔야 되고.
1: 그러니까 그 느낌인 거죠. 네, 그냥 뭐라도 누가 어느 분이 그랬어요. 그냥 남편이 숨 쉬고 있는 것도 꼴보기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0: 그냥 이게 막 계속 반복이 되니까 네. 제가 나중에는 그냥 저 사람도 나 때문에 안 행복할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저는 표정이 또 다 드러나는 사람인 거예요.
1: 네, 네.
0: 되게 단순해요. 근데 저 남자도 그렇겠지? 저 사람이 원한 아내도 내가 아닐 텐데. 이런 생각으로 바뀌어요.
1: 네.
0: 막 화가 났다가
1: 예.
0: 이 사람이 다 싫고 뭐 이기적이다. 정말 개인적인 어떻게 오빠는 오빠밖에 몰라. 가족이 왜 우선이 아니야? 막 이렇게 하다가 그게 조금 바뀌네. 저 사람도 안 행복할 것 같아. 나보다 더. 나도 내가 바란 게 이런 가정생활이 아니듯이
1: 네.
0: 저 사람이 바란 것도 이런 아내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으로 막 바뀌면서
1: 예.
0: 그만해가 되는 거예요, 자꾸. 제가. 근데 남편은 그럴 때마다 정신 차리라고.
1: 아, 정신 차려요?
0: 그러니까, 정신 차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말도 그때는.
2: 그쵸.
0: 막 너무 상처인 거예요. 왜 이거를, 자기가 힘들었구나. 내가 더 노력할게. 이거는 뭔가 교과서적이긴 하지만 네네. 제가 바란
1: 예.
0: 그런 반응인데, 그러지 않고,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럴 거면 교회를 왜 다녀? 예를 들어, 진짜 이러니까.
1: 이거 긁는 건데.
0: 저는 사실. 저 때문에 남편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에
1: 네.
0: 그건 굉장히 저한테 정말 큰 건데 내가 저 말에 발끈할 거라는 걸 알면서 나한테 저런 말까지 하는구나. 이게 막 되는 거예요.
3: 이런 말을 혹시 그 자연입니다의 따뜻한 목소리로 하진 않았겠죠?
0: 그럼요.
3: 그러니까요.
0: 아주 달라요.
3: 이게 이질감이 더 생겼다.
0: 너무 좋은데.
1: 그러니까 육아에 지친 게 가장 컸던 원인일까요?
0: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진을 뺀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는 거에 있어서
1: 네.
0: 좀 제가 예민하대요. 남편의 말을 빌리면 그냥 둬도 되는 걸 제가 이렇게 다 보려고 하고 좀 저는 밤 귀도 너무 밝아서 애들이 이렇게만 하면 벌떡 일어나잖아요. 몸이. 그러다 보니까 잠도 잘 못 자고 다음날 또 일을 목소리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1: 그렇죠. 숙면을 취해서
0: 잠이 부족하니까
3: 예민해지고
0: 이게 계속 그냥 반복이었던
1: 그게 되게 크네.
0: 것 같아요.
1: 원래 예민한 사람과 모든 사람이 살면 예민한 사람이 속 터져 죽어요.
0: 맞아요.
1: 네, 그게 보이기 남편은 때문에
0: 애들이 올라타도 자더라고요.
1: 그러니까.
0: 근데 그게 처음에 정말 저게 저렇게 했는데 잘 수 있나 생각을 했는데 정말 잘 자요. 그래서 나랑은 다른 사람이구나.
1: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휴지가 여기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왜 안 치워라고 하면 안 되고
0: 안 보이는
1: 그냥 보이는 사람이 치워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들을 안 보여요.
0: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1: 치약 뚜껑 안 닫고 뭐 이렇게 안 닫고 그냥 노는 사람은 자기가 안 닫았는지조차를 모르기
0: 맞아요.
1: 때문에 아무리 닫으라고 해봐야 내 눈에만 보이는 내만 나만 피곤한 거거든요.
0: 그러니까
1: 이게 안 바뀌어요.
0: 설거지도 조금 내가 밥을 차렸으면 해줬으면 좋겠고 요즘 친구들은 또 그렇게 하잖아요.
1: 네네네.
0: 오빠 설거지 좀 해줘라고 하면 할게라고 해요. 근데 저는 지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남편의 문제도 아니에요. 제
1: 그래.
0: 마음을 바꾸면
1: 맞아요.
0: 되는 건데 왜 지금 안 하지? 이렇게 속으로 계속 이게 할 거였으면
1: 네.
0: 했겠지 지금 왜 안 하지? 이게 막 이렇게 저를
2: 진짜 힘들어요. 네.
0: 그래서 한숨을 쉬면서 제가 가서 해요.
1: 그래.
0: 남편은 왜 저렇게
1: 그럴까?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보니까 다 사소한 거네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성격이 안 맞아서 생기는 사소한
2: 네,
1: 점들.
2: 그러네요.
0: 그러니까 제가 남편한테 입버릇처럼 진짜 우리는 안 맞아. 안 맞아 하고 오빠는

0: 살았어야 되는 사람이야. 이런 말 왜 했을까요? 근데 지금 너무 후회가 되는데 그때는 남편한테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지금 이 방송 보시는 한 제가 볼 때 한 70%의 남성들은 네.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남편이 뭐가 문제지? 이러실 분들이
0: 맞아요.
1: 한 7, 80% 될 것 같아요.
0: 근데 제가 남편한테 그 말을 정말 몇백 번 했을 거예요. 오빠는 나니까 살고 나니까 살고 오빠는 혼자 살았어야 되는 사람이 결혼을 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약한 예. 건데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했었는데 예. 제가 이제 올해 2월에 정신을 차리고 나서 보니까 제가 더 문제고 혼자 살아야 될 사람이 오빠가 아니고 오히려 그렇지. 예민한 나구나.
1: 그렇죠.
0: 내가 그거를 좀 못 견디니까
1: 그렇지요.
0: 오빠 탓을 계속 했구나라고 깨달아지더라고요.
2: 이 프로그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협찬입니다.

0: CBS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0: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사랑을 하고 그리고 했다면 이미 충만한 삶을 살았고 살고 있는 거야. 영화 If Only 중에서 폴 니콜스 이 안의 대사였습니다.
1: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의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입니다.
3: 하늘이 낮게 내려앉고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계절입니다. 기상청이 말하는 올해 장마의 가장 큰 특징은 국지성 집중호우입니다. 전국에 고르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 지역에 갑자기 그리고 집중적으로 쏟아진다는 것이죠. 어제까지 멀쩡하던 하늘이 갑자기 짧은 시간에 엄청난 비를 퍼붓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날씨를 보며 묘하게 지금 우리 삶을 닮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제는 어렵고 취업은 막막하고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내 자리가 언제까지 안전할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마음 한편에 이런 불안을 안고 살아가십니다. 그 불안은 특정 세대만의 것은 아닙니다. 20대 청년도, 40대 가장도, 60대 어르신도 저마다의 장마 속에 서 있습니다. 어느 세대가 더 힘들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다들 자기 앞에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폭우 속에서도 끝내 쓰러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래된 항구에는 배들이 폭풍을 견디는 방법이 있습니다. 닻을 내리는 것입니다. 파도가 높을수록 바람이 셀수록 닻은 더 깊이 내려갑니다. 배 자체가 폭풍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 연결된 다시 배를 붙잡아주는 것입니다. 불안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우리를 지켜주는 닻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 박힌 닻처럼 이 삶의 밑바닥 어딘가

0: 십자가에 우리를 붙잡고 있는 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약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이 가장 오래 버팁니다. 저는 수십 년을 교육 현장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결국 주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 먼저 무너지지 않는 사람, 불안을 안고도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이 버틸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탓을 내린 사람이 된다면 그 자체로 이미 누군가에게 든든한 항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탓을 가진 배는 표류하지 않습니다. 장마는 끝날 것입니다. 비가 지나고 나면 하늘은 더 높아지고 공기는 더 맑아집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더 단단해진 우리가 서 있을 것입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이었습니다.

0: TBS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0: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찾아 음미해보는 시간. 오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감사드림교회 차영아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매우 어려워지죠. 작게는 음식을 만들 때 기대를 합니다. 아,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나올 것이라고, 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싶은 마음 안에 이제 음식을 만들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내가 원하는 맛이 나오지 않았을 때 이제 마음이 속상해지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맛있어요. 좋은데요. 충분해요. 라고 말을 해도 나는 여전히 괜찮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맛있다 해도 나는 오늘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 있고, 내가 먹고 싶고 내가 만들어내고 싶은 그 음식의 맛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나의 기준이 적합해지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방향도 되어지지 않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 괜찮다고 충분하다고 말할 때, 또 하나님께서도 충분해 괜찮아 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나는 괜찮지 않을 때가 있어요. 괜찮지 않고 계속적으로 마음 안에 짜증과 분노가 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에 짜증과 분노가 나는 것을 바로 강한 자아, 강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강함이 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도 괜찮다고 하는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다 괜찮다고 하는데 왜 나는 못마땅한 것일까? 나의 높아진 기준, 나의 높아진 생각, 나의 높아진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 마음이 힘들어지죠. 주님은 때로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마음이 힘들어질 때,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멈출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계획했던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많이 계획하셔야 되고 준비하고 주님 안에서 마음껏 꿈을 꾸십시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준비를 했다라면, 주님 안에서 계획을 했고 꿈을 꾸셨다면, 그 주님께서 완성시켜가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걸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그 과정에서 주님께서 우회하실 때도 있어요. 또한 그 과정에서 주님이 멈춤이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난 우회하고 싶지 않은데, 난 멈추고 싶지 않은데, 내 계획은 이게 아니었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멈추시게 하실 때는, 주님께서 우회하게 하실 때는 마음이 어려워도 그 이상의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지금 나의 모든 상황은 어렵고 내 마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데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죄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왜 이렇게 일이 어려워졌을까? 아니, 내가 처음부터 잘못된 시작이었을까?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다 부정까지 하면서 계속 자신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회하게 하시고 여러분 계획대로 순차적으로 되지 않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여러분은 기도하시고, 주님 지금의 이 모든 상황은 좀 어렵지만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걸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과거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더 하나님 뜻 가운데 원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아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채 속에는 이런 포스트잇이 있습니다. 이 포스트잇을 만들었던 이 시작 배경에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1968년대 3M 회사의 연구원이었던 스펜선 실버라는 분이 비행기 조립에 사용할 절대 떨어지지 않는 강력한 접착제를 개발하고자 연구팀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실험의 결과는 대실패. 접착력이 너무 약해서 살짝만 힘을 줘도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신 떨어지는데 끈적거린 잔여물이 전혀 남지 않는 상태로 떨어지는 아주 이상한 접착제가 나온 것입니다. 이제 결론은 실패죠. 그래서 아, 이번 실험은 실패야 라고 이제는 한쪽 편에 묻어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에 같은 회사의 동료 연구원이었던 아트 프라이가 교회 성가대에서 지금의 성가대원들처럼 찬송가 책에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송가 안에다가 여러 종이를 껴놓는데 그 종이가 뚝뚝 떨어지면서 매우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에 생각났다고 합니다. 어? 잘 떨어지는 접착제? 바로 그것이 마이크로스피어 접착제라는 거. 그래서 한번 종이 위에다가 그 접착제를 발라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종이 위에다 글을 쓰고 이제 붙여봤더니 잘 떨어지면서도 전혀 끈적거림이 없이 잘 떨어지고 붙고 떨어지고 붙는 바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포스트잇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접착제를 개발하려고 했었는데요. 너무 잘 떨어지는 접착제를 발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서 지금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포스트잇은 다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애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나의 실패가, 나의 잠시 멈춤이, 또한 때로는 주님께서 나를 좀 우회하시는 그 모든 것이 지금은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시오. 합력할 선의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되돌아보십시오. 어땠습니까? 과거에도 지금쯤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지요. 굉장히 답답하고 어렵고 막막했던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많이 힘들었지요. 그러나 그 시간도 지나고 보면 괜찮은 시간이었는데, 오늘의 나를 만드는 시간이었는데,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그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가능하다면 과거에 있는 나에게, 고통스러워 있는 나에게 여러분이 찾아가서 한마디 말을 건넬 수 있다면 어떤 말을 건네고 싶나요? 고통하고 있는 나에게, 너무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마. 괜찮아. 그거 진짜 별일 아니야. 진짜 별일 아니야. 너 인생에 너무 작은 일이야. 괜찮아 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그 음성을 오늘 여러분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너무 답답해하고 있는 그 문제, 때로 힘들어하고 있는 문제, 5년만 지나고 봐도, 10년만 지나고, 아니 한 해만 지나고 나서 봐도 별거 아니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조심하는 믿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다윗에게 고난을 허용하셨던 것처럼. 그러나 다윗의 시로 고백하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진짜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었나요? 아닙니다. 다윗은 참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고난이 많았지요. 다 자신의 고난이 크게 느껴지지만 다윗도 꽤 큰 고난을 받은 것 같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쫓김을 당했어요. 사울왕은 다윗을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다윗이 인생을 망가뜨리는 게 그의 인생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밤을 지새웁니다. 굴 속에서 잠을 잡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버겁습니다. 그는 참 많은 고난을 받았고, 그리고 또한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음해했었고, 다윗은 잘해주었었지만 항상 다윗의 뒷말을 하고 다녔으며 다윗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또한 그의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의 자리를 탐하였고 아버지를 쫓아냈지요. 아버지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아주 깊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 아주 깊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도 겪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인생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다윗은 깨달았어요. 광야, 어려운 상황, 사람들의 배신, 사람들이 나에게 아픔을 주는 것, 그 모든 것은 나의 인생을 어렵게 하지 못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면 환경 문제가 되지 않아, 광야는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정말 내 인생은 광야가 되더라고. 내 인생은 깊은 밤을 맞이하더라고. 내 인생은 갈 길을 잃어버리게 되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그 믿음이 충만하면은 여러분은 광야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아픔을 당하고 이런저런 겪은 많은 일이 있어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그 믿음이 약해지면 여러분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라는 이 믿음이 내 안에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 믿음이 더 깊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잘못 때로는 여러분 이제 말씀처럼 푸른 초장으로도 인도하세요. 너무 좋지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만 인도하지 않아요. 3절 말씀해 보니 주님께서는 내 영혼을 회복시키는 그 길로 인도하세요. 더욱더 영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었을 때 다윗을 광야로 내모셨던 것처럼 그가 처음부터 광야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그는 승승장구했습니다. 백성들에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다윗은 스타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었었을 때 그의 영혼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를 광야로 보내셨던 것처럼 또한 요셉도 그리하였었습니다. 채색옷도 입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 채색옷을 벗겨주고 그에게 노예옷을 입혔습니다. 그도 그렇게 그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 길로 인도하시고 3절 말씀해 보니 여러분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의의 길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이 여러분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요셉이 여러분 그냥 집안에서 재롱을 부리며 사는 그러한 착한 소녀가 아니라 국무총리가 돼서 열두 지파를 세우는 장자 역할, 영적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채색옷을 입었다며 이제는 골리앗과 전쟁에서 승리를 할 정도로 여러분이 이제는 모든 걸 갖췄다면 하나님은 때가 되었었을 때 때로는 광야로 보내시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이 좀 외로운 그 길을 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4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게 할지라도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여러분 이걸 영어 성경을 보면은 Shadow of Death라고 됐습니다. 죽음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죽으러 가는 길 아닙니다. 그림자입니다. 바로 그 시간에 바로 그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 나의 강함이 깨지는 것이고 나의 높아진 생각이 깨지는 것이고 더욱더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라는 것. 그래서 힘들면 주님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리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여 주십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실패는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어둠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과거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데요 과거보다 더 주님의 뜻도 듣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의 길은 더 열리게 되어 있어요. 열리는 과정에서 주님께서 우회를 시키시고 멈춤을 시키시고 주님께서 좀 돌아가라 하실 때는 주님의 방법이 있어요. 주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믿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 자는 언제나 넘치나이다. 5절의 말씀은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5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누굽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원수는 사울왕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입니다. 다윗을 음해하며 배신했던 수많은 배신자들입니다. 다윗을 짓눌렀던 많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원수들이 있겠지요. 여러분 물질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분이 끊임없이 나아가려고 했었을 때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힘들게 했던 많은 문제들, 원수. 그러나 결론은 언제까지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지는 않습니다.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끝은 부활이고 기쁨이며 영생이며 회복이며 축복인 것처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십니다. 뿔을 높여주신다는 것이죠. 회복시켜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23편은 시편 22편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22편을 십자가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일곱 마디 말씀 중에 네 번째 말씀 기억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씀을 시편 21편 1절의 말씀 인용하여 선포하셨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0: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모든 걸 다 이루셨습니다. 죄로 인한 가난, 질병, 흑암의 그 어둠의 세력을 주님은 완전히 도말하시고 끝내주셨기 때문에 완벽하게 승리하신 그 예수님이 시편 23편의 우리의 목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여러분 실패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데요? 내가 실패인데요? 주님께서 그 어려움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은 여러분을 만드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철저히 더 인감을 받으십시오. 주여 나를 더 다듬어 주시고 나를 더 만들어 주옵소서. 바로 요셉이 그 애굽에서 또 한때로는 감옥에서 외로움의 시절을 했을 때 진짜 실력가가 되었던 것처럼 주님은 여러분을 만드세요. 어떻게 만드십니까? 뿌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잔이 넘치게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잔이 넘치는 게 무엇입니까? 아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높아졌으니까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의 높음을 자랑하고 응징하고 복수하고 권위를 내세우는 것일까? 아니에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의 잔이 넘쳤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주셨어요.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로 높여주셨어요. 그때 요셉이 형제들에게 했던 말을 창세기 4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여, 당신 나를 구덩이 던지셨지요. 나를 애굽에 팔았지요. 그러나 한탄하지 마옵소서, 근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잔은 넘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잔이 이렇게 넘치게 원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이렇게 좋아지게 원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넓어지게 원합니다. 한 번 더 그의 고백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요셉의 인생에는 상처가 없어요. 구덩이에 던져졌던 그 시간도, 애굽에서 노예로 여러분 있었던 시간도, 감옥 안에서 죄수로 있었던 시간도 전혀 상처가 되지 않았어요. 그 모든 시간도 요셉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시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시간, 우리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내가 원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았던 자리로 또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사건과 사람을 만날 때 그 시간 안에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인자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잔이 넘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잔은 어떻습니까? 말 한마디도 아직도 소화해내지 못하는 아주 작은 잔이십니까? 넓히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잔이 넓어져야 되는 겁니다. 인격이 넓어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흘러 넘쳐야 되고 온유가 흘러 넘쳐야 되며 겸손이 흘러 넘쳐야 되며 다윗처럼 요셉처럼 그 자리에서 응징하는 것이 아니라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그 삶을 내가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잔을 낳으셨습니까? 회세는 모든 다음 세대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나라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외롭고 슬프고 힘든 영혼들의 친구가 되어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습니까? 이제는 사람 살리라는 그 사명, 그 길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점점 더 넓어지셔야 되는 겁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읽고 마무리합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주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 믿고 부족함 없는 행복한 인생으로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 지금까지 대한예수교 장로회 감사드림 교회 차영아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은 가까운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림 교회에서 보내드린

CBS 휴식 같은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4: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3: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4: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M 캠프 김은영입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로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문호 셰익스피어는 그의 희곡 템페스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나간 것은 서막일 뿐이다. 중요한 건 지나간 시간 속에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일 겁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장면 앞에서 조금 더 담대하게, 조금 더 긍정적으로, 조금 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연수의 음성으로 뉴라이프 전해드렸습니다. 삶은 한 장면으로 끝나는 연극이 아니죠. 넘어진 장면도 있고 울었던 장면도 있고 다시 일어서는 장면도 있겠죠.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난 시간을 붙들고 자책하는 마음보다는 다음 장면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용기일지 모르겠어요. 어제는 지나가 버려서 바꿀 수 없지만 오늘의 태도는 바꿀 수 있고 또 과거의 그 경험을 통해 더 깊어진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오늘 CCN 캠프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은 월요일 신나게 여러분들 응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참여하실 수 있는 빵빵한 퀴즈 잠시 뒤에 마련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잇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종마늘빵, 본고장 특별양념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이밴드의 믿음의 걸음, 포레스트, 이유가 있으시겠죠. 두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퀴즈 맞추실 준비 되셨나요?

월요일 빵빵한 퀴즈. 강릉 육종 마늘빵, 강릉 초당 커피빵 선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빵빵한 퀴즈 아주 쉽습니다. 노래만 잘 들으시면 되는데요. 오늘 세 곡의 찬양 속에 공통된 한 가지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쉽습니다. 쉬워요. 도전 외쳐주시면 되고요. 자, 힌트 먼저 드릴 거고요. 오늘은 너무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서 DJ를 웃기는 미션을 재미있게 정답을 맞춰주시는 분들 아무래도 당첨 확률이 높아지겠죠? 자, 힌트는 공통된 계절입니다.

세 번째 곡이 흐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쉬운 오늘 퀴즈, 공통된 계절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퀴즈는 정말 너무 이렇게 성의 없이 푸셔도 되는 아니 유리정은님께서 떠먹는 퀴즈가 아니라 떠먹여주는 퀴즈네요. 이래도 되나요? 암요 암요 되고 말고요 라고 하셔서 저에게 웃음을 주셔서 유리정은님 정답 맞추셨어요. 잘하셨어요. 아, 교사로 함께 했었던 추억도 새록새록 하시다고 하셨어요. 유리장어님께 강릉 육종 마늘빵 보내드릴게요. 또 한 분, 강릉 육종 마늘빵 받으실 분은 아싸라비아 가즈아 도전하신 천상의 목소리님, 여름 더 시원한 목소리 주인공은 김은영님이라고 감사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를 기분 좋게 해주셔서 당첨이 되셨습니다. 자, 그리고 강릉 초당 커피빵 받으실 두 분이에요. 역시 흰구름 뭉게뭉게를 들으시면서 국민학교 시절이라고 사랑스런님 추억이 새록새록 내신다고 주제가 율동도 생각이 나신다고 하셨어요. 사랑스런님 당첨되셨고요. 마지막 한 분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그때가 그립습니다.

좋아하신 하늘소망님께 역시 초당 커피빵 보내드릴게요. 도전 외치신 분들 많이 계셨는데 몇 분께 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어우, 여름 쉽다고 하셨지만 첫 번째 곡에서 3월, 5월, 12월, 1월 어우 긴장했어요. 건강하자님께서 은영님은 어느 계절 좋아하세요? 라고 하셔서 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좋아합니다. 건강하자님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모바일 쿠폰 받으실 한 분 더 2598님 도전하시며 주일학교 때 부르던 노래인데 아직도 불려지고 있나요? 아, 여름 성경학교 다시 가고 싶다 하신 2598님께도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한 곡 더 준비했어요. 장종택 생각나니 여름 수련회.

한웅재가 부른 찬송가, 또 앞서 장종택 생각나니 여름 수련회였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찬양 건강하자님 신청곡 준비하고 있고요. 피스메이커님께도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정답도 맞춰주셨지만 27년 전 뜨거운 여름 선물로 온 첫 아기 출산이 생각나네요. 너무 신기하고 소중해서 벅찼던 여름이라고 하셨어요. 아, 여행지기님, 어제 우리 집 막내 아들 지한이 중학교 1학년 첫 태권도 품새 대회가 있었답니다. 매주 감사주일 예배와 시간이 겹쳐 직접 교회는 가지 못하고 대회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뒤 대회에 참여했어요. 지한이가 그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쉽게도 결과는 예선 탈락. 결과는 아쉬웠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한 모습이 부모인 저에게 큰 감동이었고요. 대회가 끝난 뒤에는 수고했고 정말 잘했다며 마음껏 칭찬해주고 저녁에 찜닭 먹으며 아쉬운 마음을 달랬답니다. 결과보다 최선을 다한 과정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지안이도 이번 경험을 통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대회에서 더 성장한 모습으로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지안이 화이팅! 크게 크게 외쳐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More Love to Thee,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리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Nearer My God to Thee 준비하고 있는데요. 키라 쉴드의 곡 준비하고요. 러브가 부르는 주가 일하시네도 함께 하겠습니다.

러브가 부른 주가 일하시네 키라 시어디의 Near My God to Thee 페르난도 오르테가 More Love to Thee 함께 하셨어요. 유리정은님, 천상의 목소리님, 하늘소망님, 사랑스러운님 당첨되신 네 분은 오늘 방송 끝나기 전까지 비공개로 주소 남겨주셔야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받으시는 정확한 이름, 주소, 전화번호는 저에게 있으니까요.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꼭 비공개로. 개인정보 유출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길 바랄게요. 1부 끝곡입니다. 김관호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2부에서 뵐게요.

CBS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지금 자연은
1: 보르네오 원주민 출신의 가이드 베네딕트가 메란티 나무의 판근을 막대기로 힘껏 내리치는 소리입니다. 원주민들은 길을 잃었을 때 나무를 두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0: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5: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6: CBS 교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오늘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인구구조 변화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초저출생과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결혼과 출산, 양육 친화 환경 조성과 생명 존중 문화 확산, 지역사회 돌봄 안전망 강화 등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석 한교총 대표회장은 인구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저출생 문제 해결에 한국교회가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교총 회원교단인 기독교대한 감리회가 이 자리에서 저고위와 실천협약을 맺었으며 한교총은 향후 38개 모든 회원교단이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입체적으로 조명한 다큐드라마 예수 영광의 면류관이 내일부터 CBS TV를 통해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영국의 다큐 제작사 뉴토피아가 제작하고 2024년부터 1년 동안 미국 폭스 채널에서 방영된 예수 영광의 면류관은 혁명과 예수와 기적과 갈등, 십자가와 부활 등 세계 시즌 12부작으로 구성된 작품입니다. 예수의 삶과 1세기 유대 사회의 정치적 긴장을 영화 수준의 드라마 재현과 더불어 성서와 고고학, 신약학 분야 전문가들의 해설로 깊이 있게 그려냅니다. 영국 웨스트엔드와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활동한 배우들이 출연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예수 영광의 면류관은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50분과 수요일 오전 11시에 방송됩니다. 호남신학대학교가 전국 신학대 최초로 ESG 선도대학을 공식 선포했습니다. 호남신대는 지난 1일 전라남도 ESG 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ESG 가치 확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연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에서 A등급을 획득한 바 있는 호남신대는 이를 기반으로 지역성장 인재양성

0: 시선으로 표현한 제1회 어린이 사생대회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사생대회는 사랑과 용서의 삶을 실천한 손양원 목사의 삶을 어린이들이 그림으로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사단법인 산돌 손양원 기념사업회와 손양원 기념관, 한국미술협회 하만지부가 공동 주최, 주관에 마련됐습니다. 이성구 기념사업회장은 이번 대회가 단순한 미술 행사를 넘어 다음 세대의 손 목사의 신앙과 나라 사랑의 가치를 전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장세인이었습니다.
1: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3: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최수종 하이라 주님 말씀하시면 만나님께서 신청곡 남겨주셔서 오늘 2부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박상규의 내려놓음, 브라운 워십,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잔잔하게 전해드렸습니다. 곰취님께서, 8183님께서 퀴즈를 가볍게 풀 수 있어서 참 좋아요. 박상규의 내려놓음 듣고 싶어서 신청해 봅니다. 이렇게 써주신 신청곡과 희망요리님께서 조용히 기도 마치고 찬양 듣기 하고 있어요 라고 써주셔서 저희가 좀 조용하게 묵상할 수 있는 찬양으로 브라운 워십 전해드려 봤어요. 컴브레인님께서 듣고 있으니 정말 추억이 방울방울. 지금도 각 교회에서 수련회 준비로 바쁘실 선생님들 힘내시고 큰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추억님께서는 한 시간 걷고 오셨다고 하루 마무리하며 지금 입장했어요. 오늘부터 운동 시작했는데 작심 3일 되지 않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하셔서 준비한 곡이 있어요. 조찬미의 같이 걸어가기 그리고 기도회 시간에 들은 찬양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 싶어서 내가 어둠 속에서를 러브레터님 써주셨는데 아마 다이거 요나단 찬양이겠죠? 준비해 보겠습니다.

은서가 부른 예수의 길 원데이 워십 하루의 은혜 전해드렸습니다. 김성현 님께서요. 위러브의 예배하는 자 되어를 써주셨어요. 임내라는 곡이죠.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내일부터 우즈베키스탄으로 선교를 갑니다. 저희 누나도 이번에 선교 팀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선교 팀원들과 건강과 또 아무 사고 없이 하나님 말씀 잘 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선교지로의 여행 전날 두근거리는 마음, 또 한편으로는 또 걱정되는 마음도 분명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시기를, 무엇보다 그곳에서의 은혜로운 시간들이 또 앞으로 살아갈 큰 힘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신청하신 곡 준비하고 있어요. 스티븐 님께서 가끔 비가 내렸던 월요일,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편안한 하루 보냈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또 남겨주셨어요.

We Love 의 임내 예배하는 자 되어 들어보셨고요. 러브레터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정말 무슨 뜻일까 궁금했는데 성경 말씀을 러브레터로 해석을 하셔서 이름을 그렇게 지으셨군요. 잘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들려드린 찬양 보배롭고 존귀한 자님께서 가정을 위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며 찬양 듣던 지난날 박성욱 PD님께서 추천해 주셨던 찬양 이제 김은영 아나운서님께서 이어서 들려주시네요 라고 하셨어요. 자, 김은영의 CCN캠프 6월 15일부터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자 이제 CCN캠프를 통해서도 또 새로운 코너들도 만나시고 저와 함께 하루를 잘 마무리하는 그리고 새로운 하루를 또 시작하는 그런 캠프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끝곡은 역시 신청하신 곡 바로 준비했습니다. 어노인팅의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김태은 작가와 함께했고요. 제작 진행의 저는 김은영이었습니다.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0: CBS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0: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여섯 달이 훌쩍 지나고 7월의 첫 월요일을 맞았습니다. 상반기에 세웠던 계획과 목표들을 자연스럽게 돌아보고 또 후반기 계획들을 세우는 시간이죠. 나는 어디까지 왔을까? 지금 어디에 서 있을까?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데요. 다른 누구보다도 내가 던진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하는 그 순간이 오늘을 여는 열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문을 열고 들어온 이곳에 잘 왔다고 반갑다고 어깨를 두드려주는 당향로 가족들이 있어 더없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시간의 11조로 찬양과 나눔으로 2시간 채워가겠습니다. 당양로로 잘 오셨어요. 러브유님, 짱가님, 황태규 아빠님, 이쁜아님, 태희님, 그 밖에도 이렇게 많이 저를 반겨주시네요. 다 하나하나 눈 담아 기억하겠습니다. 반가워요. 참 잘 오셨어요. 이현덕의 목소리였고요. 홍래님은 지금 걷고 계신데요. 비 내리지 않아요? 제가 있는 곳은 지금 비가 내리고 있고 많은 지역도 장마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신 곳 날씨도 알려주시고요. 지금 뭘 하시는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 곡을 듣고 싶으신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샵 7997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열어놨고요. 또 레인보우로 방송 들으시는 분은 사연과 신청란에 사연 남기시면 됩니다. 이어서 오후에 정한 앨범에서 들을까요? 믿음.

마라나타 선 삼선레이님과 함께 비 준비하시니 오늘은 웨이홈 앨범에서 들었고요. 핸섬님 우후의 정원 네 맞아요. 우후의 정원 앨범에서 믿음이라는 곡도 그 전에 들었습니다. 성민님이 울산 소식 알려주셨어요. 울산이 습도가 높고 덥다고. 아 여름이 이게 제일 힘들잖아요. 특히 습도 높을 때. 아 오늘 잘 좀 마음 컨트롤 잘 하시면서 보내셔야 될 것 같아요. 습도가 높으면 짜증도 조금 올라가거든요. 짜증의 그 정도가 화 안 낼 거 좀 화내게 되고 짜증내게 되니까 이 마인드 컨트롤도 잘해야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로님. 지금 거래처 전화가 평균적으로 많은 시간이라 일은 해야 되는데 방송도 함께 하고 싶고 욕심이 과한 건가요? 뭐 이런 욕심은 괜찮은데요. 아니 월요일이 일이 조금 많은 요일 중에 하나잖아요. 일주일 계획도 세워야 되고 그리고 좀 주말 동안에 밀린 것들도 해야 되고 근데 저는 비를 핑계로 좀 멍하니 있다 온 것 같아요. 주말에 여러분이 보낸 사연도 정리하고 할 게 진짜 많았는데 창밖도 쳐다보게 되고 그냥 멍하니 보내다 와서 살짝 후회는 되는데요. 그래도 그래서 또 충전된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찬양에 귀 기울여가며 더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데이비드님이 어제는 군대 훈련 중인 아들 목소리 들으니까 정말 반가웠어요. 15일 최소식인데 친구 3명을 데리고 오라네요. 얼마나 친구들이 보고 싶겠어요. 네, 새벽 이슬 같은 신청하신 곡 같이 들을까요? 소리엘입니다.

비가 와서 걷기 운동은 못하고 있지만 차분하게 당양로 들으면서 은혜의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동행님이 신청하신 여기에 모인 우리 훈제계란 프로젝트 앨범에서 들었고요. 어여쁜 자연님이 그 앞집에서 살구가 아주 탐스럽게 열렸대요. 그 앞집에 계신 분이 아유 따 먹어도 돼요 했는데도 먹어도 되나? 그래도 이렇게 탐스럽게 열렸는데 앞집에서 직접 드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가만히 놔뒀는데 아이고 먹으라니까 하면서 또 앞집에서 따서 주셨대요. 이웃의 정이 참 좋습니다. 아까 울산 날씨 전해주시니까 어여쁜 자연님의 남편분이 울산에 갔는데 아 날씨가 그렇군요 하시면서 가족이 있는 곳의 날씨도 생각해 보게 되고 그죠? 예,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들으시니까 얘기를 전해주시면 그곳에 사는 사람 아니면 이렇게 그곳에 출장을 갔거나 일이 있어 가신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게 되는 좋은 연결고리가 또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숲 신청하신 곡 들을까요? 사랑이야기가 부르고요. 에스프레소님께서 비오는 날은 꼭 들어보고 싶은 곡이에요 하신 예 창문 두드리며 비가 오네 이 곡 Y팀 앨범에서 이어서 듣겠습니다.

장지영님의 신청곡 은혜로다 손영진이 부른 곡이었습니다. 8529님 여행 잘 마치고 돌아왔어요. 오가는 길 또 있는 동안에 잘 지내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한동안 여행 추억으로 살 것 같아요. 네, 여행은 그 곳에서의 기쁨과 감사도 있지만 다녀온 다음에 떠올리는 감사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떠올림이 네, 또 일상을 살아갈 힘을 주는 것 같아요. 열심히 행복하게 그 여행길 떠올리면서 매일매일이 기쁜 삶이 되길 바라고 원합니다. 잘 오셨어요. 베이징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시시장님. 상반기에는 제 인생에 큰 일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오랜 고민 끝에 큰 손실을 떠안고 사업 정리하고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고요. 저는 20년 이상 다닌 직장을 퇴직하고 처음으로 주부의 모습으로 지내고 있고요. 큰아이는 기숙사가 아닌 하숙을 시작했고 우리 둘째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에 큰 결단과 도전들이 있었던 상반기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하반기에도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도하며 기대하려고요. 아멘. 정말 가족 모두에게 하나하나 그런 큰 변화들이 있었네요. 그 하나하나를 결정할 때 특히 남편분 일을 결정하실 때 얼마나 고민하고 기도하셨을까요? 모든 선택이 최선의 길이 되도록 인도하셨으리라 믿고요. 하반기에 그 변화들 속에 새로운 길을 내실 주님의 일들도 기대합니다. 블루딱딱구리님의 신청곡 조혜련의 목소리로 들을까요? 어떻게?

감사에너지님께서 다시 시장님의 사연이 저와 비슷해서 말씀으로 들립니다 하셨어요. 이 사연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 격려하심, 그리고 함께하심을 느꼈으면 하는 예 그런 바람입니다. 다윗과 유나단 앨범에서 주님의 손 들었는데요. 남설악 금강초롱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복의 근원님께서 10,000 리젠스 신청하셨어요. 집안이라고 계시다고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오늘 덥습니다. 예수전도단 앨범에 있는 송축해 내영혼 10,000 리젠스 일부 끝곡으로 들려드려요.

0: CBS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

0: 당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이었습니다.
2: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첫 곡은 노아 앨범에서 야곱의 축곡 들려드렸고요. 6067번님께서 아마 쭉 들으셨던 분은 이 기도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 며느님 양수가 좀 부족해서 위에서 기도해달라는 기도 올리셨었는데 그 양수 수치가 적어서 대학병원 응급실에 갑자기 가게 됐는데 정말 딱 턱걸이로 정상 수치가 됐다고. 이제 3개월 있으면 할머니 볼 수 있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보자. 우리 며느리 힘들지만 조금만 더 참자 하시면서 신청하신 곡 야곱의 축복이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죠? 손주 건강하게 만나시고 우리 며느님도 건강하길 바라면서 함께 들었습니다. 러블리 포스님 반갑고요. 당양로 후반부라도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함에 듣겠습니다 하신 9858번님도 계시고요. 송미영 집사님이 주이포유 가족들에게 이 찬양 들려주고 싶으시대요. 어렵던 순간에 가장 가까이 계셔준 당신께 얼마나 고마운지 굿니스 오브 갓 CC 와이넌스입니다.

지금 숙평기님 댁에는 감자 호떡 냄새와 호박 야채전 냄새가 솔솔 날 것 같아요. 아니, 진동을 할 것 같습니다. 아유, 맛있겠다. 예, 크룩스 앨범에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수평기님의 신청곡으로 들었고요. 시시 와이넌스, 굿니스 오브 갓, 주님의 선하심, 그 전에 함께 했어요. 축하 사연 나눕니다. 쭈니 엄마께서 생일 축하해 주세요. 10년 전 오늘 이틀을 진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우리 아들 생일이에요. 앞으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건강하게 자라길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저희 오산 새생명교회 사모님 생신도 축하해 주세요. 작은 개척교회인데요. 인정 많고 사랑 많은 사모님이시거든요. 오산 새생명교회 사모님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매일매일 기쁘게 걷는 삶의 길이 되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건강하시고요.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그 삶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드님, 예, 생일 축하드려요. 아이디가 쭈니 엄마시니까 쭈니 생일인가요?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고 사랑받는 아이로, 사랑을 나누는 아이로 자라길 바라고요. 또 주 안에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꿈 갖는 그런 아이로 자라길 바랍니다. 축하곡 띄워드려요. 러브가 부릅니다. 축복합니다.

최인영 성령의 바람 그 전에 러브 축복합니다 함께 나눴습니다. 아기곰 엄마님이 초등학생 6학년인 딸 하영이가 전교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오 멋있다. 오늘 오후에 연설문 녹화를 하는데요. 어제 늦게까지 또 오늘 아침에도 연설 연습하고 등교했는데 긴장이 되겠지만 기도하며 임하고 다음 주에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영이의 이름 뜻이 하나님께 영광이거든요. 개척교회에서 대예배 반주도 하는 우리 하영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하영이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연설도 잘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함과 신뢰할 수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길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소식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해주세요. 하나의 나눔님께서 정원님의 소탈한 웃음소리와 함께 힘찬 출발해 봅니다 하셨어요. 여러분께 뭐 힘이 될 수 있다면요. 얼마든지 제가 힘찬 웃음 전해드릴게요. 아도니스님, 오늘 동생의 진료가 있어서 서울에 가려고 준비하며 듣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팔뼈의 괴사가 멈추고 튼튼한 팔로 고통과 불편 없이 지내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도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반쪽 믿음 그런 저를 용서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하신 아버지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감사기도 드리는 오늘이 되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도니스님 기도와 함께하며 신청하신 곡 들려드립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오늘은 최유정의 목소리로 들려드려요.

다이아몬드님과 함께 예수나의 치료자 오늘 텐트메이커스 송재홍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하나비님께서 네, 하나님께 영광. 우리 딸도 이름이 하영인데요. 도전하는 하영이에게 담대함 그리고 당선되길 함께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인 딸들이 되길 원하고 바랍니다 하셨어요. 아멘. 이 모든 시간이 우리 하영이들에게 성장하는 시간이 되리라 또 믿습니다. 왕코님도 오셨고요. 추억님 감사합니다. 풀꽃님은 함께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웃음꽃을 피우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듯한 그런 시간,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시간이라고 하셨어요. 저도 잠시 상상을 해보니까 그 발 아래에 시원한 물이 흐르고 여러분과 오손도손 얘기 나누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하고요. 이어서 아름다운 하늘과 함께 들으려고 걸어놨습니다. For a beauty of the earth.

희망은과님과 함께 아카펠라 앨범에서 How Great Thou Art,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과 함께 들었습니다. 신감사님, 나눔이 있는 또 오늘을 살고 계시네요. 영래님, 저희 부부는 시니어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침에 아내가 출근하면서 한마디 합니다. 마늘 까야 되는데, 마늘 까야 되는데, 걱정스럽게 말을 하는데, 다행히 저는 오후 출근이라 그러면 나보고 까라는 건가 싶어서 마늘이 담긴 그릇을 탁자에 가져다 놓고 예 갑니다. 이제 슬슬 출근 준비해야겠습니다 하셨는데 딱 그 마늘 까야 하는데 라는 말 속에 담긴 당신이 좀 까면 어때요? 라는 그 행간을 읽으신 영래님 예. 칭찬합니다. 아내분이 퇴근해서 오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3665번님께서 우리 가족, 너구리 가족과 함께 걷고 왔습니다. 아가는 뒤따라가는데 어찌나 빠른지요. 함께 있는 사진은 못 찍고 독서집만 찍었어요. 아유, 이뻐라. 사진 보내주시니까 함께 그 길을 걸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예, 듭니다. 가브리엘 님이 가끔씩 삼형제 아가가 오는데요. 아무리 조심을 시켜도 아래층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작지만 선물을 드리면 홀로 사시는 할머님께서 아유 사람 사는 것 같아서 좋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신다고요. 참 고마운 이웃입니다. 층간소음에 지혜와 사랑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셨어요. 같은 일인데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시끄럽긴 할 거예요. 이 아이들 얼마나 에너지가 넘쳐요. 삼형제가 함께 뛰니까 근데 아이고 사람 사는 것 같아서 좋네라고 해석해 주시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네요. 그죠? 오늘 끝곡으로 유가 부르는 장선이 박희영이 부르는 엘샤다이 전해드립니다. 이 곡은 오늘 지금이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이 신청하신 엘샤다이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오늘도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로 보내세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입니다. 이 찬송은 영국 자유교회 목사인 스몰이 작시하고 미국인 음악가 스테빈스가 곡을 붙인 찬송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월적인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고 오직 그분만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는 내용을 담은 은혜로운 찬송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친히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으며 그 사랑의 음성으로 죄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 찬송은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라는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를 참 좋은 친구라고 노래하는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입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

0: 것으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주세요.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